0: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정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아, 우리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나만 알아선 안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 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을 좀 맺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0: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가 네. 이제 보리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스님들은 이제 발심 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1: 네네.
0: 발심,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봉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니스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네.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간음성지 전국 33 간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미숙 불자님이 홍제사 네. 화주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예 좋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이제 그 보살들, 대승보살이 할 역할을 네.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0: 아.
1: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 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0: 예예.
1: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고 안내하다. 이런 모습이 화주 네. 역할입니다.
0: 그러니까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스님.
1: 네, 될 화자.
0: 네. 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0: 몰랐어요.
1: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에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0: 아, 그 홍제사 절을 지을 때 그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원사의 총무 회장 소임을 볼 때 그 주지스님, 중화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네.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 답사를 갔어요.
1: 대단하시네요.
0: 근데 이 절을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1: 둘러보시고
0: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 부처님을 모셨나 보다.
1: 의미가 있나 이제 생각하셨어요.
0: 홍정암 가는 오세암에는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 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스님이 법당을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1: 만나셨군요.
0: 네,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다가서시면서 보살님이 우리 홍제사에 화주보살을 해주면 참 잘하시겠다고. 보살님
1: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0: 내일부터 우리가 홍제사에서 금강경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보살님 저하고 같이 100일 기도 하면서 우리 절에 화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인사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계룡산의 신원사라는 절에서 화주를 어려운 절인데 제가 그 절에서 화주를 잘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주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했는데 또 이 스님이 나를 화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잘 받고 나와서 가정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으니 내가 군부대에 화주를 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1: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0: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오면서 쿠팡에서 한 개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8월 17일 날 홍제사 새벽 예불하는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시고 엊그제 4일 전에 와서 화주를 해달라고 했던 보살님이 들어왔으니까
1: 바로 오셨네.
0: 스님이 바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권선문을 제 앞에 놓고 관음성지 순례 다니는 책을 놓고 금강경 책을 놓고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스님 따라서 읽고 관세음 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지스님한테 스님 저는 그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전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일
0: 딱

0: 했어요.
1: 딱 100일 동안?
0: 딱 100일 동안 해서 100명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와.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2: 대단하시다. 그 국민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
1: 와. 어마어마한.
0: 대불이에요, 대불.
3: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왕 이미숙 불자님, 그 밖에 또 불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군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2: 그럼요. 예. 이 군포교가 갈수록 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네.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3: 맞아요.
2: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 예.
2: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3: 그렇죠.
2: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 때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3: 네네.
2: 그래서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홍제사도 군포교의 아주 그 중요한 거점이 됐죠.
3: 그야말로 거점이 됐습니다.
2: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상구사령부가 다 있다 보니까 군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 불교로 해서 전법이 되면 또 많은 그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그렇죠.
2: 그래서 특히 홍제사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 공덕을 우리 금강화 보살님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3: 평소 좀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같이?
0: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화주 불사하고 이럴 때는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제사에 이렇게 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제가 그 초파일 날 연무대 훈련소에서 한 350명 정도 묵공양을 군인 가족들한테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날 3,500명이 왔더라고 애들이요. 법당에. 네. 그래서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3,500명에서 10명만 불교로 우리가 몰입을 해도
3: 인연을 맺어도
0: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포교는 이 군인 가족들한테 해야지만 잘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홍제사에서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왔지만 이 군인 애들한테 포교를 잘해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번창하고 커다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연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홍제사에서 네. 이렇게 화주 아닌 그릇도 안 되는데 하죠하고 있습니다.
3: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젊은층 청년 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머지않아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신원사,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네. 네,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0: 네.
3: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됩니다만 그렇죠. 예,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0: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3: 네.
2: 예, 예.
0: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와. 세웠고 또 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3: 와.
0: 또 천수 관세음 보살님도 화주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그 중화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화스님하고 저하고 그 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3: 야.
0: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3: 예, 예.
0: 또 제일 행복한 것은 등운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예. 그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화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운함에 전기도 나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원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버스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3: 맞아요.
0: 시청에

0: 차가 끊겨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대형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2: 참
1: 대단하신
2: 신원사에서 한
1: 분입니다.
2: 불사공덕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에 불사할 사람은 금강화보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2: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금강화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2: 아주
1: 분이
2: 아주
1: 아닐까.
2: 깊으신 분이죠.
1: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0: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1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2: 그러게요.
1: 가족이 다 함께
0: 학교 졸업하고
1: 다니구나.
0: 직장을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도촌 스님하고 인연이
2: 교수님,
0: 돼서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다비식하고 그때 이제 중화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혼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1: 아니,
0: 화주도 하고
1: 아드님 업고 다니셨다면서요?
0: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애기 얻고 한
1: 세상에.
0: 3살 3개월 정도 된 애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2: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에 계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0: 네,
2: 거거든요.
0: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옆으로
2: 그때
0: 다니면서.
2: 인연이죠. 아이고. 그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다비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상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0: 그 이제 신혼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화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삼십상 관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또 선빵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화보살님이 그거를 놓지 말고 신혼사에서 선빵을 다녔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서부터 우리 중화스님 상자스님이 12년도에 그 마곡사라는 절에
2: 마법사.
0: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빵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빵을 그냥 다니면서
2: 공양 다니셨네.
1: 대중공양
0: 그냥
1: 올리신
0: 그때는
1: 거예요?
0: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1: 아유.
0: 그래서 삼십상 관음성지 순례를 하시면 의성 고운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 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 주는

0: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살님 발언이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살님의 가피 네. 다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2: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볼 수 있도록 예,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33 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네, 부사님들 건강하십시오.
2: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네. 아,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해 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가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어떠셨어요?
1: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2: 그럼요.
1: 너무 항상 예. 감사드리고 뭐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 만 원이다. 예. 그걸 생각하면 예, 법보시할 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부탁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1855-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예.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부따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 예.
1: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아, 스님, 이제 예.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올 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2: 네. 네.
1: 중요하죠.
2: 네.
1: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있지 다음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맞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집안에 환생한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언젠가는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토대이거든요.
2: 아.
1: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2: 해탈 열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1: 그럼요.
2: 이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바로 온 가족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돌아와서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영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유영수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정말 신실한 불자 집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동생분이실은 먼저 우리 비태인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아. 부타와에서 진행하는 절로 갈까.
2: 네, 예,
0: 동생분이 참여하셨고 네. 언니도 한번 방송 출연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라.
1: 맞아요.
0: 예,
1: 네.
0: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시간 동생의 추천을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흔쾌히 좀 나가겠다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2: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

0: 됐던 상황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 집에서조차도 제 동생이 절로 갈까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1: 비밀로
0: 네,
1: 나오셨어요?
0: 혼자
1: 와.
0: 조용히 중요한 일정이 1박 2일 동안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1: 야.
0: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1: 원래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2: 그죠.
1: 자녀분을 추천해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는데 본인이 동생분은 직접 신청을
0: 네, 제
1: 하셨고.
0: 동생이 셀프로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1: 이야,
0: 네.
2: 특별하네.
1: 적극적이다.
0: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항상 제 동생이 굉장히 눈여겨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만큼
0: 네.
1: 이제 불심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고,
0: 네.
1: 동생분이.
0: 맞아요.
1: 어쨌든 그 인연을 잘 이어서
0: 맞습니다. 네.
1: 모쪼록 스님, 마지막 결과까지 좋을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좀 비밀로 해드리면 어떨까?
2: 아,
1: 예,
2: 이거
1: 응원을
2: 좋네요.
1: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우리 언니분, 유영수 불자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시고, 또 통역도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재능은 썩히면 안 되죠. 예,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직접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금강대학교 1기 중어통역학과 졸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1: 야.
0: 바로 이제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중국 베이징으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베이징 어원대학교 이제 대외한학과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해서
1: 네네.
0: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수학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그 바운더리가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제가 조금 더 넓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때 너무 이제 감사한 인연들이 이제 어원대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1: 야.
0: 한국인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계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빨리 대학원 자체를 옮기는 게 어떻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이징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학과로 제가 석사
1: 와.
0: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교육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전공이고요. 그러니까
1: 네.
0: 일반 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1: 어떻게
0: 네,
1: 다르는가요?
0: 예를 들어서 좀 가장 넓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선진국의 모형을 얼만큼 적용시킬 수 있을
1: 와.
0: 것인지. 저는 그 과목에 가장 좀 필드에 꽂혔었고요. 그러니까
1: 야.
0: 선진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축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나 사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1: 네네.
0: 북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1: 와.
0: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인사고과 관련, 네, 내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1: 오, 굉장히 크게 다루네요,
2: 그렇죠.
1: 정말. 네. 그게 만족이 잘 되시던가요, 공부가?
0: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석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어갔는데, 박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레이더망이 열려서 제가 박사 과정은 수료까지만
1: 수료까지만
0: 했습니다. 네.
1: 하고 졸업은 아직 안 하셨고,
0: 졸업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그렇게
0: 왜냐면
1: 많은 것을 또
0: 기한이지만.
1: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정말요?
2: 그런데 어떻게?
1: 어떤 인연으로 다시?
0: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1: 현재는 더 심했군요,
0: 네.
1: 확실히.
0: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정도였어요.
1: 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0: 네, 더 이상 살 수 없다. 네,
1: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1: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와.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
1: 아,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거예요?
2: 네, 다재다능하시네요. 그 구인사에서 네. 일을 도움 주셨다고.
0: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네.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네.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오.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떠날까?
1: 아,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떠나보자.
0: 다시 또, 그래서 싱가폴 SNU 이제 박사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런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 수 있으면 한번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1: 여름부터? 네.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0: 올해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1: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구인사에서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0: 저도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린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네. 예.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화계사님들, 그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야. 아직도 이제 전시 중에서
2: 우리가 지금. 교육 네. 받잖아요.
0: 네.
2: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네네.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0: 네네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0: 네.
2: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거든요.
1: 그렇죠. 예,
2: 그래서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0: 그러니까
2: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될

0: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라고 버렸는데,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영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2: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1: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천태종 구인사 비구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는 어떤
2: 정말.
1: 예우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의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0: 좋은 경험하셨네.
1: 맞습니다.
2: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천태 불자, 천태종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1: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늘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일화를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구인사를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시고,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천수경 맞나요, 스님? 전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아무런 반주 없이 정말 그 어떤 비구스님의 목소리가 저는 2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2: 진짜.
1: 네, 3살, 4살 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새소리 잠깐 나는 거. 맞아요?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 하시는 음악이셨어요.
0: 사실
1: 평생.
0: 비트엔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노사님들이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2: 카세트 테이프.
0: 아침부터 시작해서
1: 맞아요.
0: 계속 저녁까지 들으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비트엔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들어서 저녁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됐어요.
1: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천수경에서 약간 연노라색 맞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이제는 좀 궁금해요.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2: 할머니께서.
0: 그 이제 천수

0: 성경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노후사람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천수경, 그 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가끔은 지장경,
1: 네, 맞아요.
0: 이런 것들 많이 들으세요. 그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해소하죠.
1: 아, 우리가 그렇죠.
0: 노래를 듣는 것처럼.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정화가 돼요.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도백편 의자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듣습니다.
2: 사실 정말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는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주셨었거든요.
3: 그 당시에.
2: 그런데 이제 재단이 다 교회의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의 재단에 학교를 나오셨어요. 중대부고 나오셨거든요.
0: 특이하네요.
2: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그냥 그건 글자일 뿐이고
3: 마음으로 와닿고 스며들진 않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의 가장 첫 번째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락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 데 동참하셨다고 그래서 명락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0: 큰 시주자시네요.
2: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 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0: 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깊으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2: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2: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0: 천리교였어요.
2: 집안이셨어요. 알고 계실까요, 스님?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3: 어떻게 28일 만에 결혼을 해요?
0: 그야말로 딱 보자마자 이렇게.
3: 초고속.
2: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 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3: 어머나.
2: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0: 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1: 아, 그런
0: 합니다.
1: 대답을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0: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요. 나는 몇월 며칠날 결혼할 거야라고
1: 스스로.
0: 달력에 정해 놓으시고
1: 어머나.
2: 아버님께서
0: 하셨어요,
2: 좀
0: 사실은.
2: 비범하셨네요.
0: 아, 그런가요?
2: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나의
1: 맞아요.
2: 반려자구나 느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선을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곧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1: 느낌이
2: 느끼셨고
1: 딱 오신 거죠.
2: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0: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사실.
2: 아, 그럼 늦게 결혼하신 건데.
1: 당시로는 만혼이셨네요.
0: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시는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1: 그
0: 좀.
1: 천태종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2: 그죠.
0: 막
1: 직접
0: 사다리 막
1: 하셨구나.
0: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월 며칠을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천태불자가
2: 절에 다니시고.
1: 되신 거죠?
0: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교다 그 교, 이제 천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찾으러 오시기도
2: 거기도 되게 우리
1: 하시고.
2: 대순 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비슷해요. 교리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2: 그저 포교 방법도 그렇고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적극적이죠.
2: 네, 엄청 적극적이에요.
0: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하셔야 되고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군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고
1: 스스로 마음이
2: 현명하셨네요.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은 나아진다. 이제 노보 살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1: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0: 네, 맞아요.
1: 계셨다고?
0: 저요.
1: 아, 복덩이네요.
2: 복덩이네.
0: 그런가요?
1: 이제
0: 복덩이시네요.
2: 태아 때부터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0: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보셨더니 그분이
1: 어머, 참. 그 영험한 불신 깊은 가족의
2: 역시 다르네요.
1: 이야기 역시
0: 그러니까요.
1: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구인사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몇 년도 10월?

0: 1일인가요?
1: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0: 오,
1: 지나서
0: 막 지나서.
1: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0: 네네.
1: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0: 아침
1: 조사점.
0: 풍경인가요?
1: 네, 맞아요.
0: 이른 아침
1: 그리고 지금
0: 같아요.
1: 광명당, 광명정 같이 있는 곳.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0: 아니,
1: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0: 거의 무슨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2: 이
1: 그거고.
2: 모습은 무슨
1: 아,
2: 모습이에요?
1: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수리 영산대제 할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좋은 곳 가시라고,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0: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추억이 되네요.
1: 맞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2: 그러게요.
0: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유영수 물자님께서 또 톰톰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1: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0: 재능이
2: 같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0: 많으십니다.
2: 뭐야?
1: 그냥 끄적거립니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래보자면 좀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0: 그리운 황금빛의 품 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얀 얼굴 속 옹골매친 두 눈빛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겹다.
1: 와.
2: 아니, 그럼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0: 아니에요.
1: 근데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
0: 그 말씀 많이 사실 들었어요. 네, 약간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2: 깨달음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신 거죠.
1: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2: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평소
0: 너무너무 애청자세요.
2: 어떤 프로그램들 그렇게
0: 일단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틀어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근처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늘 데리고 다니셨고. 네,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사부터 해서 뭐, 예.
2: 셀수 없죠.
0: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셔서, 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여행 다니시고요.
2: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 주시죠.
1: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2: 두
0: 같습니다.
2: 가지.
0: 네.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 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네, 저는 그렇게 두
2: 레벨업.
0: 가지를 생각합니다. 네.
1: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0: 감사합니다. 네.
2: 앞으로 또 어떤 꿈, 바언 갖고 계세요?
0: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2: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0: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0: 네.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계시고요.
2: 아니 네. 동생분과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0: 아, 네. 관부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네.
2: 아, 네.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0: 네. 그렇죠. 네.

0: 회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두 가지의 기로에서 과연 이 다음 또 만나뵐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기대해 보고요.
1: 저도
0: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바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2: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도움이라는 게내 삶의 도움이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 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성향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을 할 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1순위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2순위, 3순위를 충족해가는 방향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0: 조언이 많이 되실 것 같죠?
1: 말씀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인사 나눌게요.
1: 제가 제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 더 나의 혼을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쉬어가실 때 멈추지는 마시고 신심 있는 생활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 응원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은 권선의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또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또 온 가족이 깊은 신심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해오고 계신 우리 불교계 인재 유영수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나봤습니다. 내 자신의 그 레벨업, 혼의 레벨업을 위해 꼭 불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스님.
2: 그러게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앞에 금강화 보살님이나 유영수 불자님, 이런 두 분들을 뵈면 신심과 원력,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좀 더 향기롭게 만들고 정화시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시를 하는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부따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기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0: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0: 부탁을 드립니다.
1: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신에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000

0: 1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리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충인 모모사 충인 내중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모자존훈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구안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0: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신

관 찰중생심 보구 중생 묘득심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0: 제3회 연화사 봄꽃 음악회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양주시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화사 합창단의 목소리에는요, 이 도량의 시간과 또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무대를 만들어주신 연화사 연꽃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음악회임에서 동시에 지난 1월에 입촉하신 혜승스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혜승스님께서는요, 연화사를 정성으로 일구면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셨고요. 양주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되기를 늘 바라셨습니다. 또한 불교가 일상 속에서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음악회와 문화행사를 통해 에서 사람과 또 사람을 잇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음악회는 원력 위에서 피어난 봄꽃 같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개회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열어주실 분이신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지이십니다. 호성 스님의 개회사를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호성 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불국사, 불국상 연화사 주지 불국 호성 여러분께

0: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예, 이 연화사는 송암혜성 스님께서 40여 년 전에 아주 여기 기가 막힌 터를 본인이 점지하고 땅을 조금 사가지고 현재에 이뤘습니다. 큰 스님이 저에게 유촉하면서 연화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년 하루만큼은 완전히 개방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던가 지금 물가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받지요. 그때 우리 연화사 와갖고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주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 이어서 뜻깊은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연화사의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실천의 자리입니다. 앞서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만큼 더욱더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무대 중앙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은요, 연화사 호성 스님께서 강수연 양주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진 촬영도 바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축사를 바로 이어서 한번 전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들녘에는 그 푸르름이 자랑하고 또 꽃향기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4월 우리 그 양주의 자랑인 불곡산 연화사에서 제3회 봄꽃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그 봄꽃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희망차게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먼저 오늘 그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호성 스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누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출연진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연화사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양주의 그 정신적인 그 안식처이자 자비의 그 실천 도량으로서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보다듬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성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화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또 우리 양주의 그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즐기시고 앞으로 양주 우리 불곡산 연화사를 더욱더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양주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제3회 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연화사 봄꽃 음악회 2부의 막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봉축의 의미를 담은 형형색색의 연등이 거리 곳곳마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연등에 불이 들어온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2부에도 정말 이 연등처럼 빛나는 무대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 소개를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감성과 또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입니다. 개그맨이기도 하고요. 가수이기도 합니다. 김주철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함께 하신 모신 분들 모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자, 여기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요. 가운데도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여기도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그리고 연화사에 계신 우리 스님들께도 박수 바로 서기요.

0: 아유, 고마워요.
1: 네,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이 반응 끝까지 보내주실 거죠? 네, 다음 분은 무대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무대가 유쾌하고도 감성이 깊어지는 무대였다면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정미가 넘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매력으로 무대를 채워줄 분입니다. 원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덕분에 양주 시민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요, BTN 라디오와도 좀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소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맞손자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모셔볼게요. 김경민 씨의 무대입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전연골목 신곡 좋아요 좋아요 좋으시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너무 작아요 한번 더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봄꽃 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선 무대를 펼쳐주신 트로트 황소 김경민 씨의 시원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더웠던 이곳의 공기마저 조금은 시원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다음 무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사랑스러운 매력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탄탄한 음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별빛처럼 사랑스러운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사랑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연화사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별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노라나보세라는 곡이었어요. 인생이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나게 놀아나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이제 벚꽃이 다 져버렸나? 벚꽃이 없나 이제? 벚꽃이 뭐 여기 있구만, 그죠? 여기 있네. 벚꽃들이 여기 있구만. 여기도 있고. 그래서 별사랑이 또 한 곡 더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리 벚꽃길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시죠? 네, 저도 옆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뿌듯하고 네, 시간이 가서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별사랑님의 무대와 또 여러분의 호응이 더해지니까 이 공간에서 봄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질 바로 이 무대는요, 이 봄꽃을 만개시켜줄 분입니다. 성린님의 무대가 성린님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면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제가 굉장히 또 우리 양주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모든 학자분들도 이렇게 부러울 생각에 아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래서 피곤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마주하니까 아 피곤함이 다 싹 가셨습니다. 네. 서른도 선생님께서 주신 알랑가 모르겠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

0: 재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0: 세계 불교 문화 연등 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 문화 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진짜 제가 다시 하고 싶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법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밤이 나오는 말씀, 아함이라는 거, 니까야, 빨리 니까야, 아가마, 자밤 두 개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빨리 니까야는 무슨 말이고 아함, 아가마는 무슨 말씀인가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자밤에 나오는 말씀,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우리가 도장인자 할 때 인감도장은 위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감을 중요한 서류 뗄 때는 인감을 꼭 도장을 제시하고 지문도 찍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에서 초기 불전에서 근본 경전에서 원시 불전에서 세 가지 틀림없는 인감도장 같은 진리를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열반득전까지 넣어서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고요. 삼법인이란 재행무상요, 일체계고요, 제법무하다. 세 가지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제법무하를 모르고는 어느 경전도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반야부, 600부,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법해 놓으신 반야부, 반야바라밀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신경은 이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제법무화를

재본무화의 세 가지 틀림없는 진리를 이해하시고 바른 공부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진리의 특성, 법의 특성이다, 불교의 특징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독특한 입장이다, 다른 여타 종교나 철학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거다. 종교는 거의 뭐 권선징악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삼법인설은 부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불교의 입장이며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판서를 해놨는데, 삼법인 세 가지 틀림없는 진리의 도장,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무화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아완경에 나오는 말씀은 일체는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세상사 모든 삼라망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삼라망상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는 건 고다. 우리가 괴로움이라 할 때는 뭐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새긴다, 헤어지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해요.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물건들을 잊어버리거나 깨어 먹었을 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무상한 것은 부처님은 고다, 락이 아니다,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때는 그 마음이 항상 가기를 원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금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은 아완경에서 일체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대로 늙지 말고 있어줘, 돈이 소멸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줘, 내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요모양으로 아름답게 이쁘게 머물러줘, 그럽니다. 근데 항상하지 않고 변하니까 고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내가 아니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내가 없다.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 우파니샤드 이런 데서, 그 힌두교 이런 데서는 아트만이라고 나를 내세우는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해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하다, 나의 실체가 없다. 우리의 지수화풍 4대도 실체가 아니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진다, 이 몸뚱아리도. 수상행식의 오온도, 수상행식 사온도 아침의 생각, 저녁의 생각, 다음날의 생각이 틀리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뜬구름이 부은 자체의 본무실, 뜬구름이 인연에 따라서 변하듯이, 인연에 따라서, 일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우박과 비와 서리로 바뀌듯이, 나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도 인간의 생로병사,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나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뜬구름이 일시 나타났다가 인연이다 하면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색은 무상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오온을 설명하는 건데, 관자재보다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오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이라는 건 지수화풍 사대로 우리 몸뚱아리 살과 뼈를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 내 육신, 육체는 색이고, 정신작용,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 다섯 개, 색수상행식 오온이 뭉쳐진 게 나다. 그런데 여기서 일체는 무상이고 고라고 무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인간을, 사람을 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삼라만상에서
색은

무상하다. 사람의 지수아풍사대로 이렇게 움츠러서 살지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절리고 하다 보면 나이가 늙어서 죽는다. 죽으면 다시 뼈와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습한 기운은 모든 게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지수와풍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색은 무상하다. 지수와풍사대 60만 가지고 얘기해 먼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인 것이다. 무상한 것은 여기서 다시 고다. 고인 것은 무하다. 이거 색을 얘기해. 색수, 지수와풍사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이건 오원인데 색, 수상, 행식 네 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색까지 하면은 다섯 가지. 이게 오원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싸이론자 무더기, 다섯 가지 무더기. 사람은 다섯 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다. 다섯 가지 무더기 인연이 돼서 인이 돼서 다섯 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고 조건으로 존재하다가 연이,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된다,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은 무상하고 무상인 것은 고야, 고인 것은 무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육체,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뭘 보고 느낌, 눈으로 뭘 봤어요. 수는 느낌, 받을 숫자, 느낌을 받잖아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아픈 느낌, 좋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 뭐, 껄끄러운 느낌. 그 다음에 느낌을 받으면 생각을 해요. 마, 저 사과 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잘 익었다. 그러니까 느낌이 맛있게 생겼어. 그럼 저 사과를 따 먹을까, 그냥 갈까. 하다 보면은 따 먹자.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 제8 아뢰야식에 인식돼 버려요. 아, 맛있다, 맛없다. 먹어보니까 맛있네. 먹어보니까 시네. 생각보다 맛이 없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돼요. 뭐, 사과 따먹는 얘기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고고, 고인 것은 무하다. 그런데 색도 무상하고 느낌과 생각과 따먹는 것과 인식된 것이 또한 역부여시, 또한 다시 색이 무상하고 고인과 똑같다. 역부여시다. 뇌의 육신도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나라고 주장할 게 없고 나의 생각, 정신작용,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따먹고 맛있고 맛없고 인식하는 것도 색이 무상한 것이 고이고 무아인 것,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것과 똑같다. 일체는 십이처다. 부처님 말씀에 속임을 제일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일체는 십이처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금강경에 나오는, 안이, 비설, 신, 의, 여섯 가지. 색성, 향미, 촉법, 여섯 가지. 열두 가지다. 일체는 십이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나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모든 게 존재한다. 일체는 십이처다.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색성향위 촉법, 아니비설신의 색성향위 촉법을 반야심경에는 위에다가 무자를 넣었어.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위촉법이라고 우리의 정신작용도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정신작용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십이천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수와풍사대는 색이고 오온은 수상행식 네 가지를 플러스해서 오온이라고 한다. 우리 의식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의식작용은 육식, 전오식. 전오식은 안이비설신까지가 다섯 가지. 안이비설신까지가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제 육식은 제 육의식은 뒤에 설명할 건데 의식을 해서

제6식이라고 그러고 제7식 만화식이라고 그러는데 제7식은 이건 에고의 자 이기주의식 이게 아주 못된 의식을 하거든요. 인식이 제7식. 제8식 아래야식은 모든 내의 신구의 사모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CCTV 찍히듯 전부 찍어서 저장해요. 함장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걸 감추는 식. 거기에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안 봤으면 그만이고 누구 안 들었으면 그만이고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제8 아래야식에 저장돼서 함장식이라고 그래. 모두 다 함자 감출장자. 저장돼 있다가 죽을 때 다음 세로 연결하는 재생 연결식으로 간다. 재생 이어지는 식으로 간다. 상속하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식작용, 무상, 고, 무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 무아는 실체 같고, 왜 무상하고, 왜 괴로움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저 반야심경, 금강경 읽을 자격 없고 못 들어가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아니, 아니, 비설, 신의가 오근이잖아요. 다섯 뿌리근 자.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법은 나의 인식작용은 없다. 거짓으로 인식되는 거고 생각은 네 자유고 네 인식대로 얘기하고 네 업대로 얘기하고 네 익힌대로 얘기하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너희에는 실체인지 몰라도 그건 아상이고 아만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건 네 고집이다. 너의 무슨 똥고집이라 고집이다. 그래서 오근 색성양미초법을 오경 경계 눈으로 보고 이 경계잖아요. 뭘 눈으로 보니까 경계죠. 아름답다. 참 이쁘다. 보기 싫다.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예? 혀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맛미자 색성양미초법 할때촉 몸으로 부딪히고 이것은 이제 전오식이라고 그래, 그걸. 오식이라고 하는데, 제6의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6의식. 눈 자체로서는 보는 작용을 못 해요. 귀 자체, 귀만 가지고는 보질 못 해요. 의식이 끊어지면 보고 듣고를 못 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눈 하나 빼놓고서 이게 너다. 너 홍길동이다. 못 해요. 모든 게 사람이 이목구비 다 갖춰지고 사람 모습을 갖췄을 때 사람이라고 그러지 다리 한쪽 뚝 떼놓고 이건 누구다. 응? 코 하나 떼놓고 이건 누구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근을 총괄해서 의식작용을 하는 것이 제6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비설 신하고서 의, 그런데 의가 제6식이에요. 오근에서 아니비설 신까지는 오근이라고 그러는데, 입만 가지고는 말못 판다. 제6의식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가지고 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6의식이 오근, 오경을 총괄한다. 총사령관이다.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고요. 의식이 뭔가. 예? 오근인데, 육근이에요. 육근청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을 스님들이 추구할 때, 육근청정. 사대간 건 육근청정이면, 지수아풍 사대가 건강하고, 내 몸뚱이 뼈다 우와 살이 건강한 거요. 지수아풍 사대가. 사대간 건 육근청정. 아니비설신의가 육근청정하다는 건 제대로 보고 바른 대로 잘못 보지 않고 눈 하나 빼놓고 누구라고 하는 고집 피우지 않고 자기를 바로 보고 네 그럴 때 육근이 아니비설신의 여섯 가지가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른 판단에 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정견 팔정도로 얘기한다면 발을 정견. 정견, 바로 보니까 착각할 수가 없어. 제대로 봐. 내가 잘못 봤나 봐. 눈에 뭐가 치가 들어갔나 봐. 이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

육의식이 오근 안입이설신의를 통괄한다는 것도 이게 알아주시고, 사법인 재무상 재범모와 일체계오 재범모를 삼법인 하는데, 사법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법인은 열반적정. 이게 중요한데, 열반적정이 아예 모든 건 무상하고 괴롭고 나라는 실체도 없고 나는 가짜고 산화온상 비춰 모든 보는 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 무상하고 진짜 뭐 염세적이고 뭐 무상하고 그래. 이거 불교가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불교는 고를 계속 지금 일체계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열반적정은 뭐냐면, 아니야, 무상하고 괴롭고 나에 대한 실체가 없고 재미없고 염세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정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로 수행으로 깨달으면 열반 이류바나, 응? 열반 108번뇌가 탐지지 삼독이 다 소멸된 이류바나 열반나, 괴롭고 그런 게 없이 영원한 즐거움, 환희심, 법비선열, 선열의식 법비선열, 법의 즐거움, 환희심, 영원한 것. 그래서 열반적정을 이제 사법인에 넣습니다. 열반적정이라는 건 말이 나와서 제가 열반경 사구계를 적어봤어요. 재행은 무상하다. 여기 재행은 무상하다. 이 같은 삼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반경에도 초기 불전에 나오는 말씀이 대승경전에 이어져요. 이게 초기 불전을 봐야 대승경전을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초기 불전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대승경전이 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멸법, 무상하니까 생멸하는 법이야. 생멸하는 건 고야. 생멸하는 건 고야. 항상 해야 되는데, 났다 없어졌다, 인연에 따라서, 났다 태어났다, 오고 가고, 나서 늙어서 병들고, 영원히 젊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생멸법이야. 무상한 건 모든 삼라만사 보이는 건 무상해. 그러니까 무상한 건 생멸하는 법이야. 오고 가고, 시들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늙고, 병들고 하는 거야. 생멸멸이. 그런데 생멸멸이만 계속하면 재행무상에서 끝나. 괴로움에서 끝나.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게 재미없어 다 끝나. 그러면 생멸 그런 제 생멸멸이 하는 법인데, 생멸멸이가 끝나면 정멸의락이라. 예?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정멸에서 즐거움 뿐이다. 정멸락, 상락 과정의 그 열반사득의 낙.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설명하려면 또저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법인에서 열반적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열반경 사구계 열반경 대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인데, 아이 그러고 왜 여름 가면 가을 겨우고 더우면 춥고 더웠고 봄 여름 가면 변해. 그거 누구는 몰라? 겨우 가을 되면 낙엽자 우수수 떨어져. 그걸 모르냐 이거요. 생멸멸에서 끝나면 그거 무슨 진리야, 그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교는 생멸멸이를 맞추면 정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멸 모양이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정멸의락을 설명하기는 이게 마지막 사제 아뉴타 삼매사를 깨달음의 자리거든. 상락과정의 열반락이라는 건 불교의 최고의 진리에 가는 건 무상정등정각 열반에 드는 거, 열반에 가는 거거든. 모든 108번뇌가 꺼져서 뭐 가랑이고 뭐 애가리고 뭐뭐 가래고 뭐 목마르고 뭐 사랑이 뭐뭐 배고프, 이게 없어요. 다 정말 그대로 즐거워. 영원한 즐거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멸멸이에서 그치지 않고 열반락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꿈 얘기를 해서 좀 넘어갈게요. 쉽게 여기서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나올 거니까 말할 순 없으니까.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 우리가 착각해서 삼라만상의 실상을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인 것을 모르고 보이는 대로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에 빠져서 살면은 영원한 생멸멸이 행멸멸이 생멸멸이 윤회고만 겪고 살아. 그런데 꿈꾸고 있는데 악몽을 꿔.
악몽을 꾸는데 너무 괴로워.

가서 막 소리 지르면은 뭐 저기 옆에서 왜 소리 지르냐고 잠안잔 사람이 깨가지고 저기 왜 소리 지르냐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악몽을 꿨어. 악몽을 꿨나 보다. 그러죠. 예? 어? 그래서 이 꿈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꿈에서 깨는 거야.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 괴로웠던 긴긴 밤에 그런 무서웠던 악몽이 무야 없어. 평안해, 그냥. 아주 후, 휴 하고 숨 내쉬어. 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멸의락, 열반적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꿈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진짜 괴롭다고 헤매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무상이고 무하고 고야. 여기서 벗어나라고 이거 삼법이니 얘기하는 거든 불교에서는 깨달음. 네? 그게 뭐냐면 아 꿈이었구나. 꿈이었다는 것을 착각하고 그게 인생살이 진짜 꿈꾸고 있는 것을 괴로움을 진짜 괴로움이라고 거기에 찌들어서 짜증내고 성내고 화내고 살면은 영원히 생멸이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해. 그날 그날이고. 오늘 조금 좋으니까 내일은 오늘은 맑으니까 내일은 흐리고 그 다음에는 뭐 먹구름 껴서 폭풍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꿈에서 깨자. 우리가 서로 친구끼리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꿈에서 깨. 야, 너 꿈에서 깨. 무슨 허튼 소리 하면 그러잖아요. 허튼 소리 하는 건 바른 견해가 아니거든. 허망해서, 마음이 허해서, 욕심 많아서, 틈이 생겨서,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무상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다가, 이 저기 저 열반적정과 정멸의락을 얘기하는 이유는, 꿈에서 깨면은 괴로움이 없다. 꿈에서 깨는 건 우리가 착각으로, 실상이 아닌데 실상인 걸로. 내 고집 피울 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우고 다시 얘기해서 욕을 먹고 화내는 것도 욕이라는 것도 화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실상이 아닌 것을 욕했다 때렸다 하고 면수지고 말 않고 전화번호 지우고 살아. 이게 괴로움이다 이거요. 아, 내가 꿈에서 악몽 꾸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귀명예 돌아가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선지식의 법문에 열반적정, 정멸의락을 위해서 향상일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행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행무상 첫 번째. 설명은 쭉 했습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재행무상은 일체는 무상하다 라는 얘기인데 무상하다는 건 삼라만상은 순간도 멈춤없이 변해가요. 삼라만상은 순간도 인연에 의해서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조법은 변해가요. 인연에 따라서. 물이 인연에 따라서 변하듯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우박도 되고 비도 되고 하듯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연생연멸이다. 연생연멸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재행무상이다. 다시 한번 구름이 얘기하지만 뜬구름은 실체가 없다. 인연에 따라서 구름이 됐다가 자꾸 변한다. 비도 되고 우박도 되고 구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이름뿐이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고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뜬금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봐라.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고 세상 만사는 생주이멸 성주개공이에요. 나서 머물다가 변해서 소멸되는 거. 성주개공 이루었다가 뭔가 성취됐다 거기에 조금 머물다가 금방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 이것이 전부 일체 무상이죠. 재행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천년같이 살

할것 같이 생각하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하라 라고 살지만, 그렇게 백천년만년 살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권력에 명예에 자산에 영원히 있어달라고 이대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탐착,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인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에게 선심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깊은 해안 속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탐착하고 영원하라. 천년만년 살것 같이. 그런데 또 근심 걱정도 천년만년 살것 같이, 예? 순간에 그냥 잊어버릴 걸, 하루 이틀 계속 가지고 하면서, 오해하고 원한 짓고 살아요. 그래서 탐착과 인색과 교만으로, 구하다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게 얘기하는 지행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살이가 전도된 가치다. 지금 조금 전에 꿈 얘기도 했지만, 원리 전도 몽상, 부경열반, 전도된 꿈의 생각, 꿈에서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천년만년 살것 같이 생각하고, 근심인 줄 알고 꾀하고 산다. 그래서 범부중생들이 무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도된 착각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몸, 꿈 쪽에 일이 진짜가 아니니까 꿈에서 깨어나자. 이 무상이란 얘기는요, 재행무상은 가을에 낙엽이 지니까 조금 외롭다, 슬프다, 조금 쓸쓸하다. 그래서 우리 꽃 피는 봄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을이 그 낙엽 지고 참 찬바람 불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재행무상은 그런 값싼 감상주의나 비관적인 그런 현실관이 아니에요. 아니고 값싼 감상주의나 비관적인 현실관이 아니고 존재의 실상을 여실지게 나는 것. 나와 모든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실상으로 존재하느냐. 그건 거듭 얘기지만 무아연기공 중도로 존재하는 것을 여실지게 하라. 삼라만상은 무아여 연기여 공이여 중도로 존재함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존재의 실상으로 봐라. 그러니까 존재함을 우리가 실상이라는 것을 밑바탕에서부터 조견하고 통찰하고, 관제지 보살님이 조견해 보니까 색수성행시 오온이다 공한 걸 비추어 보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고 탐지 삼독에서 벗어나니까 일체 고통에서 소멸됐더라. 일체고 도 일체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싼 감상주의나 무상이라는 것이 뭐, 누가 친구가 금방 가서 쓸쓸하다 정도 이 얘기가 아니다. 존재의 실상을 얘기하는 게 재행무상이다. 그래서 올바른 인생관을 구축하고자 하면은 제법의 실상을 여실지게 하자, 직시하자. 그래서 일체의 무상을 얘기하는 건 일체 삼라만상의 존재 실상을 여실하게 보야 거기에 속지 않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집착하다가 전부 가짜네. 진짜 금목걸이인 줄 알고 했는데 한 1년 목에 걸은 게 변해. 이미티지야. 가짜야. 속았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행무상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갑니다만은 일체 계고 이제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체 계고 재행 계고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근데 괴로움이 맞아요.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괴로운 것만 괴로우냐? 무상하기 때문에요. 즐거움도 괴로움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금년만 같아라 해야 되는데 변해요. 즐거움도. 그러면 즐거웠다 금방 잊어버리고 깨지고 헤어지고 하니까 차라리 즐거웠던 게 오히려 더 괴로워.

잠시 머물다 가니까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알고 해야 속지 않고 살아.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이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요, 대상의 속성은 안이비자신으로 보고 느끼는 거, 경계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는데 집착의 속성은 뭐냐면 세상은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세상은 생각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산천초목이 다 변하는데 이 상태로 머물러줘. 이 꽃피고 따스한 봄으로 머물러줘. 여름은 오지 마라. 그런데 꽃피는 건 여름이 또 와요. 더워 죽겠는데, 더워서 못 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와요. 이대로만 좋고 따 있는데 또 추움이 와요. 그래서 대상의 속성, 경계의 속상, 색성양미 조법, 예? 경계는 연생연별 변화하는 것이 속성이고, 사람이 집착의 속성은 뭐냐면은 이대로 머물러져. 내 얼굴에 주름살도 잡히지 말고, 흰머리도 나지 말고, 허리도 아프지 말고, 무릎도 아프지 말고, 이대로 있어줘. 하는데,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 고가 따라요. 이건 비례적인 거예요. 괴로움에 그런 그 받는 것이, 비례적인 것이 뭐냐면,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의 괴로움이 따라. 이게 일체 계고야. 그러니까 진짜에 집착하면 괜찮은데 가짜에 집착하니까. 그런데 진짜에 집착한 것도 좀 뭐한데 가짜에 집착하다가 집착한 만큼 괴로움이 크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집착이 있는 한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끈으로 나를 얽어 묶어가지고 괴로움을 갖는다. 그래서 소유욕,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집착이라는 건 소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욕지죠. 내 가진 만큼, 내 분수만큼에 만족해라. 거기에서 만족해라. 더 하다가 체한다. 그래서 소유욕의 욕망 때문에 항상 이대로 있어줘. 머물러줘. 돈이고 모든 건강이고 내 자식들 모든 것이. 그런데 무상해. 막 변해. 나의 유지해달라는 생각은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대상의 속성은 변화하는 건데 집착의 속성은 이대로 머물러줘. 변화와 유지화가 상충이 돼. 서로 충돌해.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충돌을 하면 깨지고 마라. 그런 괴로움이야. 불구 안 되면 죽고 자동차 수리해야 되고 돈 나가고 이것이 일체 괴로움의 실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삼법인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음 시간에 제법무아에 대해서는 많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법무아만 알면 연기를 알고 공을 알고 중도를 압니다. 연기, 무아공, 중도는 항상 같이 이리관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

0: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포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0: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물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계율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사실 계 그리고 율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율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이 승가 안에서 지내실 때 지켜야 하는 룰, 규칙인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에서 하나의 규칙이 있을 때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율에도 똑같이 우리가 발아이나 승잔, 다양한 죄목들이 있어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윤리, 도덕.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 도덕일 겁니다.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수행자, 즉 출가이든 제가이든 그 불교인으로서의 수행자가 그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고 살아감에 있을 때 이런 것은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 불교적으로는 발언이며 서원인 것이 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존재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계인 것이죠. 그래서 계를 받았을 때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인이 됐을 때 지계, 즉 계를 지니며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많은 스님들과 불교 경전에서도 이야기라는 게 해야 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고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계가 갖고 있는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되냐? 내가 나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의 한 존재가 지금은 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확인된 자신이 부족하냐, 위냐, 아래냐라는 그러한 우열, 서열을 매겨가는 무언가 잘못된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새로운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주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는 불교에서 한 부처라고 할 정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속에 한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듯 불교에서도 한 존재 속에 한 법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의 존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숭고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며 굉장한 고유의 하나의 존재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비교 속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둬서 끊임없이 이분화시킨 잘라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심불급중생 시삼부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즉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을 방문하셨을 때, 절을 가셨을 때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문. 누구도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으로 치달을 정도로 이분화시키고 점차 이분화된 삶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조차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있죠. 무엇 하나조차도 다 비교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나도, 그대도, 또한 우리도 비교의 대상이죠. 그리고 비교만 하면 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잣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판단. 누가 누구를 판단하죠? 바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으로, 어떤 힘으로,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경험에 빗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죠. 금강경에도 상이라고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등장하지만 그 뒤에 붙어 있는 상은 바로 쌓냐라고 하는 그런 관념화된 것,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로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틀리고. 그래서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한 불교를 보니 예전에 이런 것들은 틀렸던 불교다. 누가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틀렸다라고 불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불교로도 누군가는 깨달았고 그 불교로 누군가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요? 본인이 어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파이집 현상공이라요. 아집보다 무서운 거를 법집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함께 지혜로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안에만 가득 채워서 내 법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아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와 비교하는 너무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비교와 판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 학력, 재산, 직위, 그 정도를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거, 우리 가정조사 하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우리 호구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자마자 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판단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시절의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러분의 손주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세세해졌죠. 옷, 명품들이죠. 차량, 더 커야 됩니다. 물건, 남보다 내게 더 좋아야 되죠. 외모,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습관, 습관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 열풍, 무슨 골프 열풍, 테니스 열풍, 모두가 다 그것만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다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대회에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지 그냥 마라톤,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같이 뭔가 느껴지는 바가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욕하거나 견뎌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뛰면서도 다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또 제가 또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습관까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기록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서브3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거 선수급이어야 되는데 서브3를 못하면은 마라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저도 지금은 서브3 못하죠. 지금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뛰는 거 즐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취미이고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인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해야 되고 그 열 속에 나아가 백, 천, 만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무언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비교의 삶 속에 나다운 것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찾지 못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바꾸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초라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서 비교하는 건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왜 비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서열을 다투기 위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삶을 서열로 비출 수 있을까요?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에서 우리 해인사에서 학감을 할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여기는 성적을 매기는 곳이 아니다. 1등으로 깨달아서 무엇을 할 거냐? 너에게 맞는 수행을 찾고 너의 앞으로의 승려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승가대야 강원인 것이지 여기서 서열을 다투고 도반을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도반을 앞질러 가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다. 도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반에 10명이 있어서 내가 10등이면 적어도 구등한 도반이 저 덕분에 10등 안 할 수 있던 겁니다. 그게 미덕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인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귀찮아서 땡땡이 치다가 꼴등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생각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자리이타 자타일시 성불도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행으로 실천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치달듯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금의 이 삶 결국 비교는 끝없는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준비해놨는데 비교 비교 비교입니다. 요새는 좀 진부해서 쓰지 않는 편이죠. 남 엄치나 무슨 뭐 남 요새는 저것도 말한다며 친구 남편 연봉 오죽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비교 지옥에 갇혀 산다. 유독 심한 한국의 비교 문화. 옆집 아들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숭산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Only don't know.
오직 모르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럼 어떻게 하냐? Only do. 오직 할 뿐입니다. 비교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사전에 찾아보는 게 그냥 모른 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 번쯤 시도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주변에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옷이 저 사람보다 초라하진 않나? 이 차 내릴 때 괜찮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안락해서 승차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사람들 많을 때 문 열고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가족들을 태우거나 나의 일을 위한 거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게 차인데 내리는 모습까지 생각해서 차를 산다는 게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는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산 차죠. 오죽하면 옛날에 광고 중에 현대자동차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한참 웃었는데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어떻게 지내? 라는 친구의 말에 차키를 삐빅 누르면서 그랜저를 보여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랜저 뭐 너무 좋은 차여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상징이라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해서 그거를 하는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무리해야 되죠? 그냥 내 지금 형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빚을 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까지 그것을 하는 남만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출의 고통은 누가 갚죠? 내가 갚는 겁니다. 끝없는 비교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괴로움만 있을 겁니다. 벌어도 내가 쓸 수 없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도 또 빚을 내야 될 겁니다. 계속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반월발언기에서는 원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죄로 살펴봤었습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향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35경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할 때 비교와 보여주는 게 아닌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순해야 된다라고 하죠.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그냥 비교와 쫓아가기 바빠서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역순할 것입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고 역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로감만을 줄 겁니다.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왜 필요한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어쩌면 그걸 찾는 여정이 삶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어서 삶이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바뀌어가는 게 삶입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그것은 스스로에게 깊게 물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자신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핸드폰을 종종 바꾸실 겁니다.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 핸드폰을 꼭 바꾸실 거예요. 왜 바꾸죠? 구형이 됐기 때문이죠. 왜 구형이 될까요? 아, 물론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돼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과 비교하니 이게 형편없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 잘 샀던 그리고 잘 쓰던 핸드폰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펼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 계속 비교하고 이게 초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초라해 보인 겁니다. 나와의 추억, 나와의 사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인데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초라하다. 부족하다. 이 하나로 나와 보냈던 시간, 나와 함께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전자기기다 보니까 때되면 바꾸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또는 정말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함께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그 추억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새 걸로 사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쓰레기통, 재활용, 나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걸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물건이든 삶이든 그것들을 계속 나와 함께 그 삶의 여정 속에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나를 계속 나라고 두는 불교에서 무아죠. 무아를 찾지 못한 채 고집불통의 나만 둬서 비교와 판단으로 찾고 알고 확인하려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수준인가? 이거는 좀 좋은 건가? 그리고 자꾸 물어보죠. 이거 어때? 난 어때? 그거 어땠어? 왜 그런 확인을 해야 되죠? 어땠어라고 하는 그런 확인. 그건 못됐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어땠어? 괜찮지? 네 거는 어때? 왜 어때라고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잘 쓰면 됩니다. 더 좋은 브랜드도 있고 훨씬 좋은 것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이걸 준비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걸 물어볼 이유가 이거 어때요? 뭐 저거 어때요? 아니면 그건 못된 겁니다. 못된 게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못된 게 됐기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왜? 악인 곡과 악한 원인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비교와 판단으로만 하게 되면 결국엔 신구의가 삼업으로 작동돼 무거운 하루 남겨지지 않고 부족함만 느끼는 허망한 하루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나온 곳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복학자님이 나오신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투게더 때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 집단주의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받던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사회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를 사고 내가 힘들어서 했었어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 진짜 내 삶은 초라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런 비교를 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걸 갖춰야 해. 저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 리모컨보다 더 비싼 리모컨이 있어야 투게더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리모컨으로 눌러야 이게 잘 넘어가. 그런 게 아니죠. 쓸모에 의해서 쓰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쓰면 되는데 계속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에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쵸?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사회 비교의 적나라한 쟁탈전이 바로 SNS입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해인사를 나온 뒤로부터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불자님들께서 어디서 뭐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올려두기만 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SNS라는 걸 제가 쭉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는데, 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의심이 드는 게, 진짜 다들 이럴까? 이한 장면, 이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을까라는, 뭐 그들에 대한 걱정이죠. 저의 연민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죠. 그래서 결핍을 좋아요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아지면,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지위가 됐구나.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거를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잘안 봅니다. 오히려 뭐 뉴스위크나 그런 책자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기사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심각한 일인가 하고 열어보면 그 얘기는 진짜 온데간데가 없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불교계 뉴스에도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쓸 때도 있어서 참 되게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뉴스를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나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게 처음 화면이 있죠. 한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썸네일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뭐 좋아하는 어떠한 영화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아, 한 장면을 아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점차 그러다 보니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그 밑에 있는 달려있는 표현들도 미묘한 선을 지키죠. 비속어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과 정중한 표현을 미세하게 섞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극을, 그 미세함이 더큰 자극을 주죠. 대놓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학자라는 분도 이 SNS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저희 투게더에서 이 SNS에 대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때 얘기했던 법망경 제33경계 허작무의계의 내용을 다시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모든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나 겁을 주고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아서는 되겠는가? 또한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는 듯 노래하고 춤추며 연주하는 것을 듣지 말라. 윷놀이, 바둑, 장기, 투어 등의 놀이를 즐기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기륭이나 운세 등의 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니,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허망한 일로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점차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허망하게 그냥 비교와 판단만으로 하고 그 판단 속에서 마치 내가 우월한 거 있냐 착각에 빠져 또다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생각만 훨씬 더 강력하고 똘똘 뭉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에 항상 작고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판단과 평가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가 거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비교와 판단하는 그 속에 어디에도 자신다운 거, 나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고 해서 이 래퍼들끼리 대결하는 데 나온 건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너희도 여기 경쟁하고 있고, 너희도 지금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희가 뭔데 나의 지금 이 삶, 내 지금 이 모습, 내 실력을 함부로 판단하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최선이 비교와 판단으로 낮은 것으로 된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작은 권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평가하고 평가 속에 다시 비교해서 혼내기까지 하죠.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겸손이라고, 겸양이라고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심입니다. 비심과 자심, 깔로나와 맷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보살은 대비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줘야 되는 그 마음으로 대자심으로 다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부합시키거나 안 맞으면 깎아내리는 그건 정말 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마바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교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경책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찰해 그것을 자신으로서 지키고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법을 설하시는 그 말 속에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마왕 파순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열의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즉 우리가 비교와 판단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건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자를 찾기 위한 허망한 허우적거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 무엇이 됐다 하죠?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 뿐이었다. 하나를 극복하고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비교가 나타나고 계속 비교, 비교, 비교, 거듭되는 비교의 태어남, 괴로움이 뿐입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러났구나. 나는 이제 나로서 나를 살아가겠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철대오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을 계속 헤매다 보면 절대로 그 법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주신 법을 행위와 인연과 진화로서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 감독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숫다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태어남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집안, 아 이래서 부족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 지금과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와 판단은 탓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탓합니까? 다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데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고 어제 덕분에 지금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배운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제의 나인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의 나로 살아가 주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행복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더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일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 지금 그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아, 이 일을 해서 더 불행해지고 싶어. 투게더를 봐서 삶이 더 괴로워지면 좋겠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쩌면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비교와 판단이 아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비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 인해 극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비교와 판단이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해 지금을 사유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연들과 다시금 행복한 시절 인연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시대 속의 비교와 경쟁, 판단이라는 주제로 투게더에서 그것이 아닌 화합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유하자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은 인연들과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가득히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

0: 지방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수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신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아마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실 겁니다. 이제 8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불자님께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고 지금은 부처님 경전을 사경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지난 과거에 젊었을 적에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먹먹하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린 두 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죠. 수십 년 전에 두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장 괴롭고 힘든 게 자식이 아픈 거라면서요. 전생에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살짜리 그 아들이, 그 소중한 아들이 뇌성마비로 고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살 된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치료하겠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다고 합니다. 유명한 병원에도 가보고 한약을 잘 짓는 곳, 침을 잘 놓는 곳도 가보고 온갖 곳을 다녀봤지만 아들이 쉽사리 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아, 나무아미타보. 여러분, 두 살 된 내 자식이 뇌성마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너무나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어느 스님을 마주쳤는데 그 스님이 사연을 듣더니 스님이 간절하게 지장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간절하게 지장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지장경이요? 지장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더래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밤마다 밤마다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지장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1일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방에 어린 두 살 된 어린 아들이 누워있고 자기가 이렇게 방에 앉아있는데 위에 청장 위에 다락방이 덜컥하고 열리더니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새빨간 포대에 우리 병이 들어 누워있는 아들을 새빨간 포대에 감싸가지고 어린 아들을 업고 비구니 스님이 어린 아들을 업고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너무 생생하더래요. 이게 무슨 꿈이지? 다락방에서 비구니 스님이 내려와서 새빨간 포대에 아들을 들쳐업고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고 그 꿈 꾸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대요. 나무 아미타부 나무 지장보살 마하사. 그 꿈을 꾸고 딱 일주일 만에 아들이 잠자듯이 편안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막 울면서 아들아 하면서 막 울었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 아픈 몸으로 이 풍진 세상에 이 세상에 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고생했을 텐데 우리 부처님이 우리 불보살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거두셨나 보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나 보다. 고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항상 절에 다니면서 남모르게 그 두 살 때 세상을 떠난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마하사. 이 얘기를 딱 듣고 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꿈보다 해몽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장경 지장보살 기도를 21일 동안 하고 꿈을 꿨는데 다락방이 열리고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첫째,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불상 보살상을 보면요 부처님 모습과 보살님 모습을 조각해 놓은 불상하고 보살상을 보면 스님처럼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의 모습으로 조각한 보살상이 거의 유일하게 지장보살상이에요. 그렇죠. 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화려한 옷에 막 머리에 뭐 긴 머리에 머리 위에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진 모자를 쓰고 계시고 막 이런 모습인데 지장보살님만큼은 파르라니 빡빡 깎은 머리 스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살상을 조각하잖아요. 근데 꿈에서 비구니 스님이 다락방에서 나타나시고
또 다락방, 우리 다락방.

사락이 창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장보살할 때, 지장할 때 땅지자에 감출 장자인데 장이라는 뜻의 장이 감출장, 갈무리장, 창고장이란 뜻도 있어요. 창고장이란 뜻도 있어요. 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지장보살할 때 장자에 감출장, 갈무리할 장, 저장할 장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창고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창고 같은 다락방에서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와. 그리고 빨간색, 새빨간 그 담요로 아기를 이렇게 아기를 감싸가지고 새빨간 그 담요로 아기를 감싸서 이렇게 안고서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했는데 빨간색이라고 했죠. 빨간색. 우리가 지장보살이 남방화주라고 불러요. 남방화주.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남쪽에 계시다라는 뜻이 나와요. 남쪽에서 교화하는 교주님이시다. 남쪽에 계시다. 근데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 오행으로 따졌을 때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이거는 뭐 오행 공부와 음양오행 공부하신 분은 그냥 상식이잖아요. 지장보살이 남방화주 남쪽에 거처하고 계시는 분인데 남쪽에 거처하시면서 사방팔방 시방을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인데 남방화주 남쪽에 대거룩한 남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대한 보살님이신 지장보살님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와, 소름. 소름. 와, 다락방 창고에서 내려오셨지. 빡빡 깎은 머리로 나타나셨지. 빨간 담요로 애를 감싸가지고 안아서 데려가셨지. 지장보살이 오셔서 우리 아픈 애기, 우리 애기 이제 그만 고생하고 엄마도 그만 고생시키고 나랑 좋은 데 가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서 네 업장이 많이 소멸됐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나랑 좋은 세상 가자. 지장보살님이 분명히 거두어 가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염불하면서 지내다가 노후에 이렇게 소일거리로 붓글씨를 좀 배우셨대요. 서예를 배우셨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서예를 배우다가 갑자기 딱 욕심이 생긴 게 이왕 붓글씨 쓰는 거 부처님 경전을 전통 붓글씨 사경으로 내가 경전을 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냥 서예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붓글씨 쓰는 거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쓰는 붓글씨를 하면 더 좋지. 남편의 말에 다 힘을 얻고 어디저기 알아봐서 그 어느 사찰에 전통 사경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붓글씨 전통 사경을 하는 사찰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찰에 이제 사경반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경반에서 붓글씨 전통 사경 이제 공부하려고 그렇게 친한 도반하고 친한 친구하고
그 절회를 딱

찾아가서 그 절에 가서 이제 사경반에 들어가려고 그 절에 찾아가서 처음 가는 절이었대요. 그 절에 가서 법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랬대요. 어머머, 오래전부터 똑같은 법당이 자꾸 꿈에서 나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모양의 법당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 법당이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저 법당이 어디길래 왜 이렇게 내 꿈에 자꾸 나타나나. 여러분, 똑같은 법당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나 그렇게 꿈에 수없이 나타났던 그 똑같은 법당이 자기가 사경하려고 정통사경 공부하려고 찾아간 그 사찰의 법당이 딱하니 꿈에서 수없이 봤던 법당을 그때 찾았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처님 불쌍해 절을 하면서 아 인연이구나. 모든 게 인연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것이 인연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더라. 나쁜 인연이 있으면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며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인연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더구나. 그런 말씀을 큰 스님들이 자주자주 하십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경하고 사경하고 꾸준히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가정이 편안해졌대요. 놀라울 정도로 가정이 편안해졌대요.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가정일도 편안해지고 평생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겠습니다. 사경하겠습니다. 그런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사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이 여성 불자님도 이 불자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합니다. 인생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한번 망했대요. 젊었을 적에. 뭐 이렇게 큰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한번 크게 실패를 했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툴툴 털고 힘을 내서 다시 작은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인생의 쓴맛을, 너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무언가 의지할 게 필요했대요. 무언가, 내가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됐대요. 너무나 괜히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면서 뭔가 의지해야 할,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종교를 선택했는데 이제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권유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아침에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낮에 시간 낼 때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밤에 모든 걸 정리하고 밤에는 잠자기 전에 법화경 독송을 하는 신행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장사하고 직장생활해야 되니까 기도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참 장사하면서도 짬지게 부지런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루의 시작 아침 기도는 108배를 하고 낮에는 시간 날 때마다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이라도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하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밤에는 잠자기 전에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외우면서 한 21일 정도가 지났을 때 21일 정도 지났을 때 그날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날따라 이렇게 법화경 독송하다가 너무 이렇게 독송하다가 좀 이렇게 비틀비틀 비몽사몽 살짝 졸음에 빠졌대요. 이렇게 법화경 읽다가 이렇게 졸음에 빠졌는데 생생하게 눈앞에 신장님이 나타나셨대. 신장님이 딱 나타나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신장님이 한마디 딱 남기고 생생하게 눈앞에 딱 나타나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사라지시더래요. 이건 우리 불자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불자들아, 좀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께 의지해라.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내가 자다가 이거 너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뭘 본 거지?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졸았던 부분의 법화경을 봤는데 법화경 마지막 28품 이 법화경을 의지하면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그 구절에서 깜빡 졸았는데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 이거다. 바로 이거다. 딱 마음에서 힘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이제부터 천일기도에 들어가리라. 천일기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천일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기도를 매일매일 했대요. 우리 날라리 불자님들 보면 맨날 기도한다 해놓고 바빠서 못해요. 배고파서 못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해요. 날이 좋으면 날이 너무 좋아서 못해요. 맨날 못해. 뭐가 그렇게 못할 핑계가 많은지. 하지만 이런 날라리 불자라 하더라도 날라리 일지연정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다. 성근이 있는 분들이다.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바입니다. 날라리라도 좋다. 날라리 불자라도 좋다. 그래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자. 이 보살님이 그렇게 천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항상 발언하는 게 마음에 좀 맺힌 게 많았나 봐요. 항상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이렇게 축원을 올렸대요. 부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인생의 제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의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 마지막에 축원을 올렸대요. 부처님, 부처님, 마음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평생토록 잘 배우고 인생의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일기도가 딱 끝나고 천일기도가 딱 끝나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큰 소리로 다 내려놓아라 하고 누가 외치더래요. 다 내려놓아라.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 그 소리를 천일기도를 끝나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나서 마음이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그토록 뭔가 답답하고 공허했던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치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주변의 수많은 일들이 편안해졌대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저희들이, 우리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항상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핵심 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만든 업이니까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누구를 원망하리요? 누구를 미워하리요? 누구를 탓하리요?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 잘 갚겠습니다. 이번 생 잘 풀겠습니다. 이번 생
업장 소멸

0: 하라고 이번 생 공덕을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염불을 해도 좋고 삼천배를 해도 좋고 108배를 해줘도 좋고 심묘장구 달아내 해도 좋고 사경을 해도 좋으니까 자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편안하거나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기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기도하고 업장소멸해라. 부처님, 부처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이 모든 나쁜 죄업의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발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해라. 둘째, 업장명 소멸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복을 지어라. 뭐 공양을 올리든 좋은 곳에다 좀 베풀든 뭐 봉사활동을 하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라. 막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자꾸 꾸준히 복 지으려고 노력해라. 복을 지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다? 마음심자, 심, 마음심자. 마음을 잘 닦아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세요. 기도하는 게 업장소멸입니다. 복을 지으세요. 복을 지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심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마음을 닦으세요.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깨칩시다. 마음의 눈을 활짝 뜹시다. 이 세 가지에 우리 불자가 닦아야 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수많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래도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착할 썸 뿌리근 내가 착한 뿌리 성근을 많이 심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한 불자로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금강계단입니다. 계단의 한가운데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불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섬기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계율에 따라 정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긴 곳입니다. 깨달음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습니다. 1400년이 흐른 오늘도 산지승원의 공동체 문화를 잇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입니다.

0: 충청도 산은 명축산 남쪽에 기대어 자리 잡았습니다. 통도산은 대한민국의 삼보 사찰 중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사리를 봉안한 불보 사찰이죠. 명축산이란 이름도 부탁해서 깨달은 후에 설법했다는 인도의 오래된 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산지 승원답게 산세에 맞추어 짓느라 동서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통도사로 향하는 길은 계곡을 따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안내합니다. 자연지형 그대로 경계를 삼았죠. 초입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석당간이 남아있습니다. 통도사는 영축 총림입니다.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유론, 염불원 네 가지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양쪽 기둥에는 수행정진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당부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도사는 한국에 현존하는 900여 개 전통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각만 50여 동에 이르고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 다가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죠.
1: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계율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일곱 개 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노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중노전, 영산진 중심으로 한 하루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마다 여러 개의 정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도사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각이 다 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사찰의 첫 구역인 하루전의 중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민중을 위한 신앙입니다. 외벽에는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 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희귀한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영산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영산전의 영산은 영축산의 준말입니다. 내부에는 팔상도가 남아있죠.
2: 팔상택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가 탄생, 그 다음에 세상을 두루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고, 득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하시고, 열반하신 총 여덟 가지의 장면이 팔상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0: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화경에 나오는 칠보탑을 그린 견보탑품 변상도입니다. 불임문부터는 중로전입니다. 중로전에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 건물이 모두 있습니다. 중로전의 중심은 대광명전입니다. 통도사 대웅전 다음가는 규모죠. 화엄경의 주보리자 우주 본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 뒤편의 그림은 최고의 삼신탱화로 평가됩니다. 관음전은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석등은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는 상징물이죠. 관음전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이를 믿는 관음 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계산조당은 가운데 문이 높은 소설 산문 형식의 조선 말기 건축 양식입니다. 계산조당을 지나면 해장보각입니다. 중국에서 진신사리와 대장경을 모시고 와 통도사를 세운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중로전의 용화전 앞에는 스님들의 발호를 닮은 탑이 서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봉발탑입니다. 마지막 구역인 상로전은 통도사의 백리입니다. 대웅전의 지붕은 진입로인 동쪽이나 주 방향인 남쪽 모두에서 정면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대웅전의 남쪽 현판은 금강계단입니다. 대웅전 북쪽에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불탑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입니다. 이것이 불상이 없는 이유이자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향해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예로부터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올라 계를 받고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정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1: 정멸이란 뜻은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이제 장소이자 뭐 경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포용하는 이 법계의 공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불성,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4시 공양 시간. 때를 알리는 쇠북을 울립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공양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짓는 소임자들은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기를 붓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마지는 각 전각의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매일 갓 지은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부다의 수행가풍을 따르겠다는 지극한 마음다짐입니다.

자연 속 사찰, 사찰 속 정신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의 마음입니다. 승원은 그 과정을 함께하는 공간이자 정신을 공유하는 울타리죠. 산지 승원의 원형을 이어온 수행하는 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지님께서 오늘 비가 오는 게 우하의 비유를 잘 아셨는데, 원래 제가 그 법회나 행사에 가면 오던 비도 멈추거든요. 네, 진짜로. 근데 오늘은 비가 와요. 우리 본문사 물 부족에 도움을 주려고 오는 것도 있고, 여기가 본문사 관음도량이고요. 오늘 용왕대제잖아요. 용왕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왕이 승천하기 위한 그러한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중스님들과 또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오늘 오는 비를 맞고 복록이 무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지스님 오셔서 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들어오는 통로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보니까 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도량이 단아해진 느낌이 들고요. 예. 뭔가 불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주지스님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량 잘 가꾸셔서 지금도 우리 보문사가 전국 최고의 기도 도량이기도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세계적인 그러한 기도 도량으로, 그리고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이렇게 큰 그러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이렇게 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면

역공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 도량이죠. 관음 도량. 관음 도량이기 때문에 또 용과 함께 용왕과 함께 하는 그런 도량이기도 합니다. 관세음을 요즘 시대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또 인공지능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기술이. 그게 소위 이제 양자 물리학인데요. 관, 볼관, 본단 얘기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관측한다 그래요. 관측. 그러니까 내가 봄으로써 대상을 관측함으로써 내가 인식한다 이 뜻이죠.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안식이에요. 안근에 의해서. 색경을 통해서 안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관세음의 관이 세상을 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TV, 뭐 위성,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앞으로는 이제 그 소위 우리 육신통이라고 하는 천안통이라든가 뭐 수명통이라든가 이런 육신통이 AI가 발전하면 육신통이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님을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관세음보살을 믿으면 그렇다. 그래서 볼관자가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세자는 뭐 당연히 이 우주 법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십방삼세를 세상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리음자가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소리, 우리가 듣기에는 소리 음자잖아요. 음향, 음성.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양자 물리학이 뭐냐면 요즘 이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잖아요. 예, 인공지능의 세상이 되고 파동이란 것이 있습니다. 파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입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물체가 모두 입자의 결합들이에요. 그게 이제 원자라고도 하죠. 전자라고도 하고. 요걸 입자라고 그러거든요. 요 물질을. 그런데 이 물질을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가 나오죠.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니까 전자가 나왔죠. 원자 핵이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더 쪼갤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우리가 물질을 관측한다 그랬죠? 본다 이런 물체를. 그런데 위대한 실험이 역사적으로 제일 위대한 실험 중에 이중슬기 실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전자를 막 쏴요. 근데 전자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요소 총알을 쏘면 총알이 저기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내가 안볼 때는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대포를 쏘는데 대포가 가서 맞으면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내가 안볼 때는 그게 퍼져버려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하동이자 입자.

입자이자 파동 그래요.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그 1%가 전자하고 전자 뭐 중성자하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이 있으면 잠실 운동장에 벌 모기 한 마리 지나가는 정도 그게 전자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자 그런데도 그 전자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내 감정이 투영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의식이 없으면 내 감정이 없으면 안 생겨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 맨날 말씀 연불하는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색이 곧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그러잖아.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그 말이에요. 그는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그때 다 아시고 지금의 인공지능을 그때 벌써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뭐 나가르주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지. 그 이제 우리말로 용수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예, 용수보살은 우리 불교의 핵심 이론인 그 중도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뭐 얘기 들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 관세음 그게 아까 파동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생각을 하는 내가 꿈을 꾸는 내가 감정을 갖는 희노애락 감정을 갖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일체. 일체는 시방 삼세를 일체라고 그래요. 시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중앙 오방에다가 오방을 겹쳐놓으면 시방이 되죠. 예. 삼세는 뭐예요? 뭐리나?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 이걸 삼세라고 그래요. 그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합쳐놓은 걸 일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체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유심조. 예.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경이고 그게 바로 금강경이고 그게 바로 법화경이고 자 그래서 관세음이란 곧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을 작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이. 본래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본래는 그야말로 자제하거든요. 자성, 불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작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그것이 괴로움이 된다. 자,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관세음 보살님은 본성, 본 자체라 그러고 본체라 그러고 그 본체에서 나오는 움직임, 작용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하는 작용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용이에요. 용. 나가. 자, 용이 이 재미있는 게요. 용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용 봤나? 우리가 매일 봐요. 보려면. 근데 실제로 용은 못 봤죠. 내가 보여드릴게요. 용머리는 뭔 줄 아세요? 용머리? 용머리를 이렇게 보면 낙타처럼 생겼어요. 낙타. 용머리. 그리고 용눈. 눈은 뭐예요? 눈은 토끼 눈이에요. 뿔은

뿔. 사슴뿔. 뿔은 사슴뿔이에요. 그리고 용. 비늘이 있죠. 비늘. 비늘이 뭐예요? 비늘은 잉어 비늘. 잉어. 잉어 비늘. 비늘 숫자가 몇 개? 모르지. 99 81 81개예요. 아 진짜로 세보라니까요. 정말로 정말이다. 귀는 귀. 귀. 용귀. 소. 소귀예요. 배. 용배 봤어요? 용배. 용배는 배 큰 조개예요. 예. 대합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가죠. 코는 뭐예요? 코. 용코. 용코 걸렸다. 돼지코. 돼지코. 그래서 이 발톱은 발톱. 발톱 매 발톱이에요. 매. 그리고 용 주먹이 있어요. 용 주먹. 용 주먹이 뭐예요? 호랑이 주먹입니다. 호랑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용 봤다. 예? 용 봤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으면은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동물들의 가장 수승한 그러한 것을 합해 놓은 것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뭐 베트남 용이 없는 곳이 없죠. 서양에서도 용이 있죠. 드래곤. 예. 자, 용은 가장 수승하다 이 뜻이에요. 가장 수승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님의 작용을 용을 통해서 한다. 예. 관세음보살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용 타고 가는 거 보셨죠? 해소가는 같은. 예. 관세음보살님 마음이 밖으로 작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 응? 배를 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졌어. 사람이 빠졌어. 곧 죽어가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구조를 해줬어. 그게 뭐냐? 구조를 하는 사람, 구조를 해주는 사람은 바로 용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작용, 대자 대비 행위 펼쳐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살아가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의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작용한 거예요. 그게 선업이 작용한 거예요. 선과로 작용한 거예요.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즉 그 말은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잘 써라. 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 닿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괴로워서 부처님께 빌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 빌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매일 꿈에 나타나요. 꿈에. 그래서 같이 걸어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튿날 또 나타나셔서 그러면 또 이튿날 또 나타나시고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괴로운 날이야. 안 나타나. 관세음보살 안 나타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관세음보살한테 항의를 했어. 왜 꿈에 안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네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를 내가 업고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 빠진 게 둘이 항상 발자국이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나. 그게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같이 걸어준 건데 자기 발자국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서러워서 관세음보살님께 항의를 하니까 관세...

보살님이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나겠지. 뭔 뜻인지 아는가 모르겠다. 자, 용왕은 아까 마음의 작용이라 했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용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왕한테, 그리고 용왕은 물을 항상 품고 있고요. 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아까 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물리적인 물질을 이루는 그 4대가 바로 이제 지수 화풍인데 그 중에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물은 바로 용이 사는 곳. 용이 사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 생명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물을 우리는 숭배하는 뜻에서 용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내 속에 의식,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선한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관음도량인 우리 보문사에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용왕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용왕 대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작용들이 나한테 어떻게 선하게 작용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은 아까 관세음보살님 말씀드렸는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그러한 선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선한 일을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되겠죠. 복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그러한 복록이 나한테 돌아와서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짓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강령을 내리셨어요. 그 강령이 뭐냐? 복짓는 강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첫째, 보시. 또, 지계. 또, 인욕. 또, 정진. 선정, 지혜. 요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면 그걸 복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 육바라밀을 행함으로 해서 나의 악업들이 사라진다. 업장 소멸이 된다. 그냥 내가 악업이 많아버리면 괴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그안 좋은 일들도 많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또 가족한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또 망하기도 하고 온갖 그 괴로움을 우리 안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괴로움 그 자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인연 따라서 연기법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괴로워지느냐? 내 안에 안 좋은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전생에. 어찌됐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나한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과보가 있으면, 지나가다 자빠져서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나를 그냥 툭 쳐서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상 이치라는 건 한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왜 그러냐? 내가 남편하고 싸워, 부인하고 싸워,
자식들하고 트러블

생겨 자식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런 일들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좋지 못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악업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밝혀낼 거예요. 예. 이제 그때 가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가 많죠. 괴로울 때가 많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업 자득, 자기 업은 자기가 얻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사라져요. 그 업이라는 게 자꾸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윤회라 그러는데 그 윤회 업을 끝이려면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스스로 마음을 잠재우고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선하라, 명상, 선명상하라, 참선하라, 염불하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절 열심히 하시고 절을 무릎이 좀 절을 잘하면 저도 매일 108배를 하는데 잘하면 무릎이 안 아파요. 잘못하니까 무릎이 아프지. 예? 절 안 해봐서 모르지. 예. 어쨌든 절 열심히 하시고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참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욕바람이 하라 그랬죠? 예. 보시 열심히 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이게 불전 놓고 등 키고 시주하고 이런 것들을 법보시라고 그래요. 법보시. 법보시가 보시 중에도 최고거든요. 예. 그 법보시를 함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보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에 시주도 많이 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죠? 춥죠? 예.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용왕대제가 그 내년에는 더 성황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그러한 용왕대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GDP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뭐 10대 강국이니 뭐니 해도 지금 마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세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67이래요. 67이. 예, 경제적으로는 뭐 10이니 11이니 뭐 하는데 마음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마음 편해야 됩니다.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나라는 지금 번지르하니 뭐 GDP가 국민소득 1인당 3만 5천 달러니 뭐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욕심들이 많은가 봐. 예? 탐진치 삼독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예,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바람일, 보시, 지게, 예, 인욕 웬만하면 좀 참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정진 예,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명상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108배도 좀 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이제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 나쁜 머리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살아가는 거를
편하게 괴로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나시면, 아니 시간을 내서 가끔 정기적으로 본문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한 번쯤 이렇게 왔다 가시면 없던 복도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고 업장 소멸도 되고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의 메카로 우리 본문사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 주십시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0: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마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의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 1호.
7: 선재 스님.
6: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8: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6: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막이.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생각하면서.
7: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8: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7: 깊이가 남다르고.
6: 네. 정말 남다라요.
8: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분야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의 왕 임제로 특별법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마음은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도리어 거대가 진속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것이 모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름도 붙이고 또 분별도 하고 뭐 깨끗하다, 더럽다, 시끄럽다, 고요하다, 부처다, 중생이다, 성스럽다, 뭐 범속하다, 뭐 그게 전부 이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이름도 붙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은 바로 이거다. 여기서 이제 뭐 춥다 하기도 하고 덥다 하기도 하고 뭐 배고프다 하기도 하고 배부르다 하기도 하고 그거는 만들어진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본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진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한번 확인되고 이게 체험이 돼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분별 세계가 바로 이제 세속이라 세간이라 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한번 통해야 출세간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된다. 아, 뭐, 어떤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이 아닌 겁니다. 요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요.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요. 이게 한번 처음이 되는,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깨닫는 데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뜻이 있는 곳에 뭐 길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자기가 여기에 정말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요거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원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원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선지식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걸 계속 이제 가르쳐 주는 얘기를 들어야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

보면 여기 쓱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그러니까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한 거고 분별한 거예요.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그 전부 분별을 한 거고 생각을 한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고? 이거는 분별 이전 생각하기 이전이랄까? 생각을 속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 말이지. 여기에 통해야 돼. 이게. 일이

여기에 한번 이게 와닿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이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아, 들어갈 길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라, 요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안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한 뒤의 일이고, 이거는 분별하기 이전이니까 알 수는 없고, 이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을 듣다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주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거를 보는 안목이 있고, 그 날때부터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분별을 하는 그런 세간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세간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한번, 하여튼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일단 그렇게 믿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저절로 도가 뭐냐 이게 돕니다,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다, 뭐 법이 뭐냐 이게 법입니다,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쏙 하고 와닿는 데가 있어요. 그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지만은 이제 자기한테 이런 세계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가지고 명백한 현실이니까 그 부정을 할 수가 없지, 의심할 수도 없고, 분명한 현실로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런 거라면은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거든. 안팎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와닿았을 때는, 이게 통했을 때는, 우리가 새 속에서는 그렇잖아. 뭘 보고도 내가 잘못 봤나 그럴 수 있고, 듣고도 잘못 들었나, 뭐 생각을 하고도 그냥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새 속은 전부 다 2차적인 거기 때문에, 예? 생각을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분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주관 객관이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많이 틀리니 뭐 하는 그런 게 없고, 어쨌든 이 한번 여기 통해 보면 이런 말딱 필요 없어요. 본인한테 현실이 딱 되어 버리면은 전혀 뭐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본인한테 이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버리면은 그만 전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없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헤아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 한번 더 하는 거, 이게. 요게 통해서 이게 한번 현실이 딱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난 일입니다. 예. 왜냐, 그 모든 문제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막,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뭐 그런 걸잘 몰라요. 모든 문제가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데,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일이 없이 살수 있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생각 때문이구나 하는 걸 이제 또 알날이 오는 겁니다. 생각만 벗어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생각 속에 있으니까 계속 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죽고 난 뒤는 어디로 갈까? 이것도 생각이거든, 전부 다. 모든 질문과 의문은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게, 전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궁금한 것도 없고, 어떤 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뭐 많이 틀리니 이제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든. 근데 생각에서 벗어나버리면은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제 뭐 이런 말로서 알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막 억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한번 여기 통해서 이런 게 현실이 딱 돼봐야 이제 먼저 하여튼 자기한테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진실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쓰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맞는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 나타나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린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서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맞는다. 이제 붙잡았다 하는 게 이제 뭘 손으로 붙잡았던 게 아니라 이게 통하면은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한 얘기인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적응을 하면 돼요. 저절로 거의 적응이 되는데 생각으로 또다시 헤아리면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배분이라는 건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하는 그게 배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체험을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는 늘 궁금하지. 늘 이제 깝깝하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체험이 딱 일어나면 그 답답한 상황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이렇게 확 이제 막혔던 게 뚫려버리니까 이제 걸림이 없지. 이게 숨이 꽉 막혀 있다가 이제 숨을 막 깊이 쉴수 있게 되었다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꽉 막혀 있다가 확 이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뭐 걸림이 없게 되었으면 그게 굉장히 상쾌한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이게 체험하자 말자 바로 첫날 느낄 수 있는 게제 경험으로 보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그렇게 그 전에 막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런 게쓱 없어지고 그 가볍고 기분이 좋고 근데 아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꽉 막혔던 마음이고 막그 장벽이 싹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고 막싹그막 사라진다 할까? 그러니까 그냥 뭐좀 가볍고 막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여튼 좋단 말이죠. 그전에는 깝깝하고 답답할 때는 좋지가 않죠. 그 좋으니까 그 좋은 걸 자꾸 더 즐기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막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생각을 가지고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게 해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체험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면 또다시 생각을 벗어난 쪽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생각 쪽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체험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누가 그런 어떤 체험이 또 있었는데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깨달음 맞나? 이게 뭐 해탈인가? 이게 체험인가?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다시 생각에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은 그냥 그 담이 확 무너 앞에 가로막고 있던 담이 확 무너지고 막 앞에가 확 열리면 그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을 가지고 또, 이, 결국 꽉 막혀 있던 게 생각의 장벽이거든요. 금강근 율곡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서 하거든.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란 뜻이에요. 금강권이라는 게 울타리란 뜻이거든.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 율곡봉이라는 것은 목에 걸린 밤송이란 말인데, 그 조그마한 밤송이겠지. 그래서 꼭 삼켰는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깨닫기 전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방이 금강석,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울타리로 막혀 있는 것 같고, 목에 밤송이가 걸려 있는 것처럼 어떻게도 할수 없는 불편한 상황. 그게 해결이 되는 거다. 그게 그 벽이고만 사라져버리고, 목에 걸렸던 밤송이가 쑥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시원하죠. 그럼 그 시원함을 즐기게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따질 그건 없는 것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말을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럼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 체험이 확실치 않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체험이 아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체험이라면은 자기가 일단 뭐 개운하고 시원해. 이제 뭔가 살것 같아. 그 상황을 자꾸 더 즐기려고 하고 자꾸 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몰라 뭐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계속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어쨌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게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벗어나느냐 그거예요. 너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 있어.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되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항상 옛날부터 해온 얘기야.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건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게 뭐 맞니 틀리니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체험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험이 오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목에 걸려있던 밤송이 갖고 쑥 내려가면 개운하고 시원하지 그 내려간 밤송이를 다시 집어가지고 내가 뭐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 세상에 그런 게할 리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효과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았으면 곧장 쓰고 또다시 벼번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만 맞을 것이다. 이 말. 하여튼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 여기. 깨달으면은 생각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그건 안 맞아. 망상이야, 망상. 실제 이제 제대로 된 체험을 했다면은 저절로 이거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에서 물론 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벗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 영향은 받고 있죠. 이 습관적이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렇더라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생각을 쳐다볼 까닭이 없어요. 이제 생각을 벗어난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으로 자꾸 더 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은 자기가 지금 여전히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눈앞에서 각기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문수보살이 모습을 나타내고 보현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뭐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라. 그 스님께 묻습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나는 뭘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려. 그 모습을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근본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모습은 문수보살, 모형보살 모습은 망상이고 근본은 이거다 하는 걸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 모형보살이라는 망상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다 망상이에요. 범소유상 계시망이라고 했잖아. 모든 모습은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거든 뭐 냄새든 맛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가 어떻다라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다. 다 분별이니까. 망상 아닌 것은 분별할 수 없는 이법 하나밖에 없어요. 또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그런 망상이 안 속는단 말이지. 법이 분명하면은 망상이 안 속는 겁니다. 망상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꾸 생각에 매여가지고 생각을 따라다니고 기분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는 게 번뇌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미혹. 중생의 미혹이라고. 미혹이라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데 혹해가지고 홀려가지고 이 말입니다. 미라는 게그 따라다니는 길을 잃고 미라는 게 길을 잃다 이 말이거든. 미아할 때그 미자예요.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맨날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그막 거기에 딱그 그물에 같이 물고기처럼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뭐냐?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 그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나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래서 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육조가 남해양선사에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러니까 남해양선사 그랬잖아.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뭐라고 말하면 안 맞다. 이거는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여러분 뭐,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이게 이 자리에서 안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따라가 버리면 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경계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분명하면 여기서 안 벗어나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불 무슨 뭐 비로자나불 뭐 온갖 부처와 보살의 몸을 낳 모습을 나타내서 무슨 별별 설법을 하더라도 그게 안 속아. 예, 근본은 항상 그냥 이것뿐인 거거든. 부처가 따로 있고 뭐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것뿐이단 말이에요. 늘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부처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딱요 길입니다. 이 길. 분별 망상. 분별해서 알고 생각하고는 이걸 벗어나면은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 요는 뭐라고 할게 없고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육조선사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 하여튼 여기에 대한데 이게 한번 와닿고 이게 분명해지면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몸을 나타내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벌써 뭘 알아차린다. 뭐그 정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근본을 알아차린다. 말하자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본성을 알아, 법성, 자성을 알아차린다.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법이 항상 분명한 것이지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나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너가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에 넘어가지 않,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늘 아무 일이 없는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자유자재함이라 그러거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뭘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뭐에 얽매이지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 하여튼 이뭐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처음에는 뭐책 가지고 불교 여러 가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고 뭐아뭐 아, 뭐 불교라는 것이 인간을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거구나 뭐 대충 뭐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말만 그냥, 책에 있는 말만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몇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인간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실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 인간을,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게 결국 뭐냐?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을 체험한다고도 할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게다 있거든. 온갖 게다 있으니까, 그걸 뭐다 정리를 해야 되고, 맞니 틀리니 좋니 나쁘니 뭐, 이익이니 손해니 해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할 일거리가 많아. 그게 번뇌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깨달아서 여기 들어 이 속에서 살아보면 원래하고 막 아무것도 없어. 맞니 틀리니 할 것도 없고 좋으니 나쁘니 할 것도 없고 뭐 손해니 이익이니 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타고난 우리 본래의 마음 이걸 깨닫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 속에 사니까 뭐 인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통하면 원래 우리 마음 우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어쨌든 번뇌라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 결국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서 뭐 고진멸도라고 말하듯이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고통에서 고통을 소멸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뭐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통해서 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게 아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겉으로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지. 밥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뭐 일도 하고 뭐. 뭐, 그냥 똑같이 사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번뇌가 없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기 마음이란 게 있으면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럼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뭐라고 할게 정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뭐, 살아있어서, 할일다 하거든.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말할 거다 말하고, 뭐, 할일다 해요. 하는데도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자유니 무슨 뭐 열반이니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열반이란 거는 뭐 망상이 번뇌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해탈이라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났단 말이고 이제 그런 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 있단 말인데 마음이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무언가에 매여 있거나 걸려 있거나 막혀 있으면은 그게 딱 가려 있는 거니까 깨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 마음속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맑은 하늘처럼 맑은 하늘에 뭐 구름 한점 없는 것처럼 그 깨어 있는 거예요. 뭐늘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나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안목이 이 법에 통하는 이런 안목이 있다 이 말이죠.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분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지 않는다. 안으로는 근본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에 무슨 진여, 자성, 무슨 뭐 깨달음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있다면은 그게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건 분별이겠지.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른 데가 없어요. 이게 내 본래 면목이다. 이게 내 진여자성이다 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그 방편의 말인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방편의 말이고, 그래서 머무는 데도 없고 머무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머문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어디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머문다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할 때 오삼매라 그래서 다섯 가지 얘기하잖아요. 무상삼매, 무념삼매, 무주삼매, 무생삼매. 무언삼매 이래가지고 그 다섯 가지 얘기하거든. 그 무상삼매 아무 생각이 없어. 무념삼매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염 기억할 것도 없어. 무주삼매 머무는 데가 없어. 무생삼매 쟁은 따진다 이 말이야. 따질 게 없어. 무언삼매 원할 게 없어. 뭐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딱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무엇이 있고 누구가 있어야 나는 뭐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유는 그런 게 없거든.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뭐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현실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깨달음이라는 게뭘 직관한다, 뭐 통찰한다 해가지고 꼭뭘 아는 것처럼 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깨달음이라 하든, 뭐, 해탈이라든, 열반이라든,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할수 없는 현실인 거지. 안다, 이게. 아는 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저 생각인 거지. 아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깨달음은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의심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이게 실제 체험이 되면은 잊어버리든가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시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현실로서 딱 확인이 되고 현실로서 드러나 버리면 이제 거기에 자꾸자꾸 더 적응이 되고 더 익숙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은 물론 뭐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생각에 오랫동안 물이 들어가지고 그 물이 잘안 빠져요. 그 생각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너무 생각에 이렇게 매여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쉽게 그렇게 바뀌질 않거든. 그래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 이제 달라집니다.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죠. 분별 망상을 벗어난 곳에서 사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에요. 법에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분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아. 그런 분별이 없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어떤 머물 근본이라는 게 따로 없다. 있으면은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하는 본래 법이란 것은 어떤 분별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없지만은 명백한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이게 이제 본래 법입니다.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제 이 체험을 해도 이제 뭐 처음부터 뭐100% 그냥 의심이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험을 해도 너무 아직까지 낯선 것이고 익숙하지 못한 거라서 여전히 생각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 쪽에서는 뭔가 의심을 해요. 의심은 항상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전히 막좀 힘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법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을 하고도 한 5년, 10, 뭐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5년인지 10년인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의심이 계속 남아 있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딱그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뭐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한 정도로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걸 모르고,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진여다 하고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더 확실하게, 이게 더 분명하게 딱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걸 뭐 생각으로 말로서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데 말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바로 뭐 진여사성이다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의심이 남아있을 동안 이게 충분히 확실히 이렇게 익숙해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현실감이 좀 이제 뭐 확실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오, 이거 무슨 말이 붙을 수가 없네.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할게 없네. 이렇게 분명한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의심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될 때까지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체험도 하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오고 공부라는 거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발한발 가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또뭐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 체험을 하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뭐 이제 뭐 의심이란 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제1의제 그러거든. 첫 번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 이게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 분별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건두 번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런 뜻에서 제1의제 이게 첫 번째다 얘기하거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이게 너무 이제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일이 요게 이제 분명한 일이고 이게 첫 번째고 어쨌든 요게 한번 와닿는 게 공부 시작입니다. 이게 처음이 되어서 이게 와닿는 게 공부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이제 익숙해지고 더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조금씩 더 분명하게 되고, 무슨 능경에도 말하다시피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는 한 순간이에요. 도노라고 도노, 이적 도노라고 하잖아. 한 순간에 이게 탁 체험이 돼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으로서 그만 공이 딱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절차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비돈제라 그런 말이 있듯이 현실 속에서 생각이 힘을 잃고 이 깨달음의 힘이 더 강해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건 익숙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능경의 그 제10근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 그거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해보면 이제 왜그 말을 해놨는지 이제 언젠가는 납득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지 무슨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대로 뭐 생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불법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실, 자기의 근본이라 할까, 자기 본래 면목 이것이 이제 한번 드러나고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걸림없이 요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 뭐가 걸릴 게 없으니까 부처라는 게 중생이라는 게 있으면은 부처라는 테두리 안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깨달음이란 게 있고 미혹함이란 게 있다면 깨달음은 이런 테두리 안에 딱 갇혀버리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실제로 제대로 깨달으면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뭐 미혹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걸림없는 자유자재함이 있다고. 자재신통이 있다고 그러잖아. 자재신통이란 말로. 자유자재하게 전혀 뭐 아무데도 걸림없이 다 통한다 해서 자재신통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 각자 자기 스스로의 진실이고 이게 통하면 돼. 다른 부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해탈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실은 그냥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인 겁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마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포천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은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

0: 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한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언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3: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언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4: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이제 국가를 베끼시고 대한 강령 하십시오.

택즉시공공즉시세상행신사리자시대법공상불생불멸불급부증부증불감시고공증무생 무한의 배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무한계낼지 무의식계 무무명 대지문노사영문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임무소득업 판야바라

0: 네. 이어서 경과보고 및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종무기획실장 손목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 정해서는 법화 7보탑 조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법화 7보탑이 세상에 위용을 드러낸 날입니다. 사부대중 모두 일심으로 부처님께 칠보탑을 공양하며 공경과 찬탄을 올립니다. 6년간에 걸쳐 법화경 방송 강의를 하신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법화 칠보탑 조성불사는 2023년 11월 초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공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2023년 11월 30일 BTN 불교 TV 광고 제작팀과 탑 모델링 최종 확인 및 영상 편집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25일 법화 칠보탑 불사모연 첫 광고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주 요산미술원에서 제작된 칠보탑은 지난 3월 28일 크레인 작업을 통해 정해선원 옥상 하늘법당으로 이윤되어 한 달간 조립 및 세부 작업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신심으로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칠보탑 공양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주신 부처님께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득이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은 칠보탑을 제작해 주신 대목장님과 조각장님께 주지스님의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대목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대목장 정정수 기하께서 정해서는 법화 칠보탑 건립 대작불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70년 4월 26일 대한불교 정해서는 정해불교대학 조계종 주지 석호연

감사패 조각장 재용진 계약해서 정해서는 법화 칠법탑 건리 대작불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70년 4월 26일 대한불교 정해서는 정해불교대학 조계종 주지 석호연.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서는 주지 스님이신 호연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채로 하세요. 자리가 협소한 가기로 앉은 채로 반배 3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합장 3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또 멀리서도 오시고 또 가까이도 오셨는데 이 버파 75탑이라는 탑은 버파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버파경을 2처 3회에 걸쳐 가지고 설하셨는데 땅에서 두 번, 또 하늘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 설했습니다. 이 법사품이 끝나고 견보타품에 하늘로 이렇게 오르셔가지고 법화경으로 설하셨는데 거기에 다보부처님께서 다보탑에서 말씀하시기를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있으면은 내가 탑을 세우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버파 칠보탑이라는 것은 다보탑 석가탑이 아니라 이 버파 칠보탑이 중요한 법화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설했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환희스럽고 또 기쁨을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법당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여러분들 가정에는 환희의 시간, 또 투쟁이 없는 것이 가장 즐거운 집이나 또 내지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중동 전쟁이 이 탑을 통해 가지고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보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펴는 부처님입니다. 또한 이 삼정토변이라고 그래서 이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땅을 깨끗이 하셨는데 그것은 분신 부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나라를 깨끗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다름 아닌 분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길은 아주 탄탄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만사형통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재물 부분이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돈이니까 재물 부분이나 또 건강, 인연,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늘 하늘법당을 맞이해서 그 기운으로 잘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땅의 변화,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하늘법당에 가면은 소불이 좀 모셔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0: 분신 부처님인데,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다보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는데, 경전에는 뭐 수인이 이런 모습처럼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만의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은 더욱더 잘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더욱이나 부처님께서 이 가피로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날이니까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특히 오늘 대원정사 큰스님께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짐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좀 해주신다 그러니까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스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칠보탑을 조성하면서 우리 종무실장이 고생 많이 했고, 위장병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 모든 이웃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쳐서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법 시대에 중생들을 제도할 복전이신 칠보탑을 오늘 낙성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상 공덕경에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를 제도로 가셨는데 뵙지를 못해서 그 조각가 그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중생을 제도할 복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법을 본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칠보탑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하나로 이렇게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근데 말법 중생들은 경전을 읽고 공부기를 싫어해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칠보탑이 바로 그 속에 부처님의 법이 묘법연화경 등 대승 모든 경전이 그 속에 다 형상으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정설법. 예, 말로 안 해도 형상을 통해서 법을 설하신다. 예,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이제 제도할 복전이 됩니다. 이 복전을 만들어 주시게끔 하는 부처님께 첫째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이 없으면 이런 탑을 조성할 수가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칠보탑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잘하신 주지스님 호연스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조성불사를 하게끔 해주는 1100억화신의 부처님의 분신들, 거기는 삼라만상 두두물근 모든 분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칠보탑을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시주해 주신 분과 하주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대목장은 우리 주의스님께서 했지만은 저도 대목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우주의 생명들이 거기에 다 합심해서 화합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일체 생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부처님 앞에는 칠보탑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몇 순이에요? 500유순. 500유순인데 그것이 1유순이 두 가지가 있어요. 9.9m가 있고 하나는 12m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m로 한다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6,000km입니다. 높이가. 6,000km. 이게 4km가 이거 심지잖아요. 6,000km 높이. 가로 세로는 500유순. 이게 500유순이면 얼마예요? 500유순이면 3,000km. 몇 킬로요? 3,000km가 높아요. 높이로. 가로 세로가. 예, 거기에 이제 몇 개가 또 들었냐면은 거기에 그래 가지고 그 탑이 어디에 솟아 있냐면은 공중에 솟아 있다. 땅에서 공중에 솟아 있었다. 예, 그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여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탑에는 또 5,000개의 난간이 있었다. 난간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 있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잖아요. 그 난간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의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난간이에요. 그 탑의 의미가. 그러면 번뇌가 뭐예요? 탐심, 진심, 치심, 교만, 의심 이런 번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죄는 뭐예요?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온갖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쩐다고요? 막아줘. 근데 그 탑 속에는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또 무엇을 막아주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성. 이 불성이 바로 탑이 바로 불성입니다. 솟아버렸다 그 말은 땅에서 솟았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지금 이러한 탐심, 진심, 치심, 번뇌로 들어있는 땅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솟았다 그 말은 어때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 없어졌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을 또 막아주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될 때 여러분들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 되는 경전이잖아요. 될 때 부처님이 마구니를 항복받았습니다. 자 마구니. 근데 제1마구니가 뭐냐면 욕망이라는 마구니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마구니를 그 난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제1마군, 이게 군이란 말은 무리군자거든요. 이게 욕망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내 멋대로 하는 거. 남편을 사랑한 것도 내 버는 게 돈을 쓴 것도 내 멋대로 몸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시간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말한 것도 내 멋대로. 이게 전부 욕망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욕망을 일단 어떻게 그 난간이 막아줘. 이렇게 막아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혐오. 혐오라는 마군. 군자를 써놨어요. 군자라는 무리군자.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간이 예, 뭐예요? 그 5천 개 난간 하겠습니까? 아까 몇 개라 했어요? 5천 개만 되겠어요? 엄청나게 더 많아요.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혐오가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욕망의 거예요. 혐오의 마구니가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줘. 혐오의 마구니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집착. 집착이라는 마구니.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수 있으면 뭐고요. 그 다음에 기갈. 기갈. 기갈은 뭐예요? 갈증. 남편에 대한 갈증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잡념이 생겨요. 이제. 딴 생각을 엉뚱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찔 모라는 것이 그것이 마구니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때요? 그 난간이 그 탑 속에 칠보탑 속에 난간이 그거를 어쩐다고요? 막아준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피로와 수면. 아이고 죽겠네 피곤하네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지금 뭐예요? 무엇에 걸렸어요? 마구니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피곤한 것이 문제이고 또 예.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공포심. 이렇게 기도다가 내가 병나서 안 되겠지.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 내 집안 망하겠지. 이런 공포심. 이거 문제예요 또. 이 공포심. 그 다음에 그것을 난간이 어쩐다고요? 막아준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또 공포심. 의혹. 의혹은 안 믿어. 누구를?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않고 안 믿을 사람을 믿는 것. 그걸 뭐라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어? 어리석어. 그래서 의심을 해. 안 믿어. 탑이 솟았다 그러면 솟은지를 어찌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안 믿어. 뭐 그렇게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뭐, 누구예요? 야,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아, 내 안에 마구니가 들어있구나. 이걸 하나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구니가. 자,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위선과 고집이라는 마구니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요? 법화탑 안에 들어있는 무엇으로? 난간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 내 가정도 그 난간이 어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도 지켜줘야 돼. 세상도 지켜줘야 돼. 내 직장도 지켜줘야 돼. 내 몸도 그 난간이 어찌 해야 된다고요? 지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릇된 방법으로든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명성과 이익,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권력,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재산, 이거 전부 마구니의 유혹이요. 그거를 항복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난간.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난간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 그러잖아. 난간이 없으니까 언제 쳐들을지 몰라 지금. 어? 그 난간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거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와 미래와 죽은 이후에도 좋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도 내 형제간과 이웃도 좋을 수 있는 이익과 명성을 얻어야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오래 가야 되는데 지 방식대로 얻은 그런 권력과 명상은 이익과 명성은 마군이지 너를 도와준 것은 아니다. 너를 지켜준 것이 아니야. 너를 보호해준 것이 아니야.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또 했냐면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예, 법화경도 다 나오죠. 항상 예배 공경하고 보살도를 행해야지 무엇을 줬어요? 수기를 줬습니다. 공경해야 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경을 해야 되는데 무시를 한단 말입니다.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뭐가 내 안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구니가 지금 여기 집구석에 드글드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을 막아줘야지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또 들어온 마구니를 어때야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안 있으면 이제 안 가르쳐주고. 자, 그 다음에 남을 경멸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면 안 돼요. 예? 자, 어째서 그렇게 경멸하면 안 돼요? 자, 남편도 경멸하면 안 돼요. 자, 남편이
행복해야지 내가

내가 행복해야 되는 남편이 행복이지요. 그러면 남편을 무시해야 되겠어요? 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딱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땅을 놓고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은 너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남편한테 오늘부터 그래. 당신은 나에 있어서 하늘 위에 땅 아래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마구니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요상한 소리를 하네. 입이 고장 나갖고 이제 막 나오네 이제. 뭐라 그러고 나 뒤는 난 말 안 할 거예요. 뭔 어찌 모르겠어요. 또 남편도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과 안락과 평화를 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마구니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신도들에게는 이거를 가칩니다. 남편은 나에게 행복과 안락과 평화와 풍요를 주신 부처님이십니다. 세존이십니다. 자, 남편한테 해봐요. 세존이시여. 또 나도 어때요? 세존이시여. 그렇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받던 것을 뭐라고 한다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천상 유아 독전.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조그마한 일 갖고 실패했다고 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혼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할까? 나간다고 안 해야 될까? 웃은 사람은 수상해.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식한테도 너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래서 남편도 천상천하여, 나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이게. 그래서 이 불탑 속에는 이런 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쩐다고요? 지켜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 개의 멋있죠? 감실, 그 방입니다. 방. 이 안에 방이 있어. 무슨 방이 있냐? 여러분들은 뭔 방이에요? 탐심방, 진심방,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방, 교만방, 짜증방, 미워하는 방, 차별한 방, 변덕하는 방, 잔머리 쓴 방, 그 다음 거짓말하는 방, 그 다음 이런 방이 가득 차 있어. 그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 방을 뭐라 그러냐? 예토. 자, 예토. 예토가 뭐예요? 더러운 방이 지금 땅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감실이 몇 개가 들었다고 탑석해요? 천 개가 들었는데 그는 사랑의 방이 들어있어. 내 남편이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을 건져주는 방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돼서 건져주는 방이가 들어있어. 무슨 방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 그 다음에 공경의 방, 예배의 방, 찬탄의 방. 찬탄이 뭐예요? 칭찬해준 방. 칭찬이 뭐예요?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게 찬탄입니다. 남편을 어찌라고요? 찬탄해라. 비난하지 마라. 찬탄해라. 그 방이 들었다. 찬탄방. 자, 찬탄방. 자식도 찬탄하고 남도 찬탄하고 이웃도 찬탄하고 땅도 찬탄하고 땅도 어째요? 땅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찬탄이요. 아시겠어요? 이 방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찬탄방이 천 개나 들어있다. 엄청나다. 천 개가 들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방? 감사방. 자, 감사방. 공경방. 고통을 들어주는 구고군한 관세음방. 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장보살방.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천상천하 유아독지도 모르고 부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지도 모르고 저녁 12시 와가지고 부인을 가지고 때리고 요거는 그런 어리석은 방이 아니라 지혜의 방, 문수보살이 들어 계시는 방이 그 속에 또 들어있다. 근데 그것이 몇 개나 들었다고요? 천 개나 들었어. 그 천 개가 들었다 말이죠. 들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탑 속에 들었다. 불탑이 그렇게 장엄을 해놨다. 그뿐 아니라 거기는 또 무엇이 들었어요? 금은 뭐예요? 자거 우마 칠보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뭐냐? 불탑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불탑이 땅에서 솟아났는데 그 불탑을 다른 말로는 무엇을 가리키냐? 불성. 자, 불성. 부처님의 성품. 그래서 열반경에 그런 불성이라면 잘 모르겠죠.

0: 내가 갈채 줄까 말까? 갈채 줘요? 매뉴얼 안 되는데. 자, 따라서 해봐요. 불성은 대자 대비심이요.
1: 대자
0: 대비심이요. 대자 대비심이 불성이요. 불성이 열애라.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대자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애 부처님이시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비가 뭐라고요? 불성이요. 대자 대비가 그 대자가 뜻이 있어요. 대자 뜻을 잘 알아야. 대자가 뭐예요? 어? 그렇게만 알면 안 돼. 대자는 공간적으로 절대, 시간적으로 영원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돼요. 원수까지도 지라고요? 차별 분별이지 않고 가는 절대적인 마음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자 뜻이요, 대자. 자, 시간적으로 영원히, 예, 차별 분별하지 않아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차별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불성이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칠보탑이다. 무슨 탑? 칠보탑이요. 그것이 칠보탑. 그게 칠보탑이다. 그 다음에 대희대사가. 자, 대희대사. 대희대사 관세음보살. 그, 아니요. 대세지보살. 그러죠? 그 대희대사가 또 불성이다. 그 다음에 불성은 바로 뭐라고요? 대자 대비가 불성이요. 그 불성이 바로 뭐라고요? 대자 대비가? 열애다. 자, 열애다. 열애뿐 아니요. 열애다. 열애가 뭐예요? 그것이 진리다. 진리. 그게 그 칠보탑이 뭐 된다고요? 불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대자 대비심을 가르치는 것이요. 열애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어쩐다고요?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네 마음 안에 솟아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솟아나게 해야 돼. 응? 아시겠어요? 대의대사. 대의대사이. 자, 그래서 그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부처님의 다른 마음. 그래서 심즉시불. 자, 심즉시불. 불즉시심. 대자 대비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바로 대자 대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비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자 대비가 바로 열애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자 대비를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솟아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대자 대비가 있어요? 대자 대비심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당 순간에 가서 그 사라져버려, 안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대자 대비심 불성을 어떻게 해요? 공중이란 말은 마음밭에 그것을 솟아나게 하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불처예요. 원래 불성을 갖는 열애예요. 열애. 아시겠어요? 그 불성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고요? 불성 속에는 대자 대비심이 들었고 대자 대비심이 바로 뭐라고요? 열애다. 열애다. 그거 그 열애를 다른 말로 발음하면 여러분이 또 뭐라는 거예요? 세존이시다. 자, 뭐라고요? 세존이시다. 여기가 세존이요. 그 다음에 그 이 대자대비 마음이 응공이다. 자, 응공. 응공이 뭐예요? 너는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자비심이 없이 살아가, 자비의 방에 앉지를 않으면 그 법학이 나오죠? 열애방에 앉아서 살아가지를 않고 열애방에 앉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자격 있는 사람 들어봐. 근데 무엇이 돼야지 돼요? 네 안에 불성이 발현돼야만이 네가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있기는 뭐가 있어? 지금 자비심으로 사냐가 안 사냐가 문제지. 스님이 그 자비의 노래를 108가지 작곡 작사를 해놨어.

0: 그 노래만 보면 자비가 뭔지를 알아. 그럼 다음은 이거는 가르쳐 줄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비심, 자비가 되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세존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 이게 처도 결혼해서 가장 존귀한 아내가 돼야 되겠죠. 가장 또 자식을 낳았으면 존귀한 뭐가 돼요? 엄마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자 대비한 마음 열애의 방에서 어쩌라고요? 앉아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 감실이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불탑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불탑, 질보탑 안속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대자 대비한 마음이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열애가 되고 밥 먹을 자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애응공정변지 그 다음에 거기서 문수보살이 출연합니다. 자비 없는 생각은 절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 자비가 생겨야지 거기에 누구를 출연시킨다고요? 문수보살을 탄생시켜. 그러니까 열애방에 앉아서 연구를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사경독경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전법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봉사를 해야지 뭐가 돼요? 열애가 출현한다, 드러난다. 신심이 빠진 모든 탑의 예배 공양은 의미가 없다. 부지런히 신심을 가지고 호연 스님 잘 만나고 정해서는 이 도량의 승가에 귀해서 합심해서 빨리 모든 사람이 다 일불성이 되는 그날이 오고 이 나라가 부처님 사는 나라로 세계 방방곡곡의 우주법계가 다 그날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화경의 질보탑 불사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 칠보타 점안 및 낙성대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성불을 발언하며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0: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0: 대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나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0: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손민아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제목은 아이러니라는 노래인데.
0: 네, 아이러니.
2: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0: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잊고 싶은데
1: 네.
0: 그 마치 3일도 안 돼서 막 그냥 다시 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아. 막 이 사랑이 나도 이게 막 뭔가 아이러니하다
1: 네. 그런 작심삼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네네네. 오, 잊고 싶지만
0: 네, 너무 잊고 싶지만 잊는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네. 이게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2: 가사에, 네. 네. 불러주신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네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손빈아 씨의 작심삼일은 뭐가 있다? 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다이어트겠죠.
0: 다이어트.
2: 아유, 지금 열심히 지금.
0: 오늘은 나 꼭 야식 먹지 않겠어 하고 네. 3일도 안 돼서 나 뭐 이거 다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먹고.
1: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 내일부터. 내일부터 해야죠.
0: 그게 지금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네.
1: 그 내일이 모여서 3,650일이 된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손빈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평소에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아니요, 한
2: 번. 없으세요?
0: 네.
1: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0: 네.
1: 그래요?
2: 와. 이게 팬과 가수는 어떻게 보면 닮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2: 우리 팬분들의 성향은 어떤 편이신가요? 우리 빈아 씨와 어떤 티키타카가 잘 되는 편이신가요?
0: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이제 뭐 팬분들이 가수 닮는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팬분들을 저희가 약간 닮는다라고.
2: 그렇죠. 서로.
0: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항상 막 좋은 일 해주시고 항상 그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막 이 질서정연하게 착 네,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가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수가 팬분들 닮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1: 저도 이제 현장에서 네.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근데 네. 저도 어차피 친하고 다 아니까 저한테 아유 우리 가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빈아가 저를 잘 봐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저도 열심히 뭐 친하게 진행했습니다가 이러고 나오는데 네. 그만큼 또 심성이 너무 고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2: 맞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제가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호님의 사연입니다. 퇴사를 하고 꽤 오래 방황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제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잘만 찾아가는 것 같은 삶의 방향이라는 책을 나만 뒤늦게 뒤적거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이미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너무 멀어졌고 홀로 나침반을 들고 제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맞나 하고 좌절할 때쯤 Keep going을 외치며 나타난 신인류 야생의 손빈아.
1: 네.
2: 원래 팬이 되는 건 순간이고 사고 같은 거라고 하던데 정말 입덕은 순식간이더군요. 내가 걷는 길은 내 확신만이 비빌 언덕이라고 힘주던 저만의 믿음이 흔들리던 때 빈아 씨가 그리고 빈아 씨의 노래가 저의 복잡한 마음을 씻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갈 길을 의심하는 대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진입해서 뚜벅뚜벅 잘 걷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덕질은 10년 전 끝났다고 확신을 했지만 사람 일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보기 좋게 박살이 났고요. 확신의 아이 MBTI죠. 인간이 손빈아의 공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슈퍼 2222의 삶을 벼랑간 체험하고 있답니다. 뜬금없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빈아 씨는 이미 다이어트 종료 선언을 하셨지만 저는 무게 하나 올릴 때 목 터져라 노래하는 손빈아님 생각, 횟수 하나 추가할 때 다이어터 손빈아 씨의 비주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신 붙들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진답니다. 빈아 씨가 경연에서 선빈아가 된 지 꼭 1년이 지났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분명히 정상에 닿는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1년 전 인터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 인터뷰 내용을 빌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버텼던 손용빈 덕분에 저도 손비나라는 선물로 작고 큰 일상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사연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손비나 씨와 인사 나눠주세요.
2: 자기 안녕.
1: 오, 이렇게 또 전월적으로.
3: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또 어떤 음악 취향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나 씨를 만나고 음악 취향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3: 네, 10년 전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다시 손비나 씨께 입덕을 하셨습니다.
2: 저는 원래 음악 목록에 여자 아이돌, 여성 보컬, 그러니까 남성 아티스트 재생 목록이 없었을까요? 비나 씨 같은 저음에 그런 성향이 좋은 남성 보컬, 존분 보이스 그런 분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2달차
1: 네.
2: 랜덤 재생을 하면 홍기나표 트로트가 아니라 홍기나표 커버곡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1: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덕통사고라고 하잖아요.
4: 네, 덕통사고.
1: 예. 아니 그렇게 사고가 난 계기가 어떻게 돼요?
2: 갑자기 2월 20일 금요일 밤에 그 사랑아 부르셨던 인스타트롯 3 팀전 대장면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3: 네네네.
2: 그걸 다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이 연관된 것들이 계속 떠서 예능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다섯 개 정도 봤는데 그냥 그 순간 인정했어요. 어떻겠구나.
1: 6월이 입덕의 달이네요. 네. 원래 호국 보훈의 달인데 네. 손비나 씨에게 빠진 달로. 예. 그리고 또 우리 손비나 씨한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3: 네, 네, 예.
1: 자,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3: 네.
2: 오늘 사실 물만두 손비나 씨 놀리러 왔거든요.
3: 이 노래 중에 어떤 걸 좀 또 좋아하시나요, 두 분은?
5: 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1: 우리 금잔디 선배님의.
3: 그러면은
5: 팬미팅 봤을 때 불러주셨는데 그 물만두 일을 풍성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돌려보고 있습니다.
3: 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손비나 씨의 연기가 두 분께 소중한 추억으로 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너무 부끄러워.
1: 아, 좋습니다. 와,
3: 자, 땀이 지금 엄청나게
1: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전화 연결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군디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는 2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주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도 살면서 트로트를 접할 일도 없었는데요. 우연히 미스터트롯 3 손비나 가수님의 가버린 사랑 노래를 듣자마자 노래에 반해서 팬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비나 가수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손비나 가수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참으며 웃으며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에서 손비나님 노래에 맞춰 소리도 지르고 신나게 노는 거랍니다. 내성적이고 집에 있기만 좋아하던 제가 성격도 밝고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저의 곁에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두 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6: 네, 안녕하세요. 유현주 사장님이에요.
1: 아, 여기. 아니, 잠깐만, 뒤에 지금.
6: 차! 차 무대가 해놨어요.
1: 너무 이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네. 네. 진짜 보라색 그냥 별. 네. 별에 계신 그런 네. 느낌이에요.
3: 네. 맞아요. 별이 빛나고 있네요. 네. 우리 손비나 씨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되셨어요?
6: 포인트 말하자면 손비나 씨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0: 그냥 농촌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하려면 공장하고 공장하면 애정하고 애정하고 그 다음에 기쁨의 공포가 공장하 그게 우선 매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상감 따뜻한 마음씨
1: 아, 맞아요.
0: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리고 했을 때 너무 섹시하시고
2: 어 섹시함.
3: 아 네. 섹시함. 섹시함. 다정함.
2: 네, 다정함. 네.
3: 아. 근데 지금까지 비나 씨가 정말 레전드 무대, 네. 멋진 무대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무대가 넘버 원이었다. 최고의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무대가 있으실까요?
0: 최고의 무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그랬더니
3: 되게 잘 부르셨나
2: 봐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네요.
3: 굉장히 아까 또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공연장에서 네. 비나 씨 안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땡큐 한번 가볼까요?
2: 하나 둘.
3: 땡큐. 아우 감사합니다. 히트곡이에요 히트곡. 노래 너무 쉽고 안무도 네. 너무 쉽고.
1: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나 씨와 인사 한 네. 말씀 나눠주시면.
4: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빛나는 별이기보다 저는 저희 팬분들이 더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생 저랑 사랑하면서 평생 아름답게 제 기타에서 빛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3: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우리 비나 씨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아,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이 없잖아요.
1: 맞습니다.
3: 누군가가 비춰주기 때문에 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다 그렇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4: 네,
3: 우리 모두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손비나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인연 쭉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2: 비나 씨, 네. 비나 씨는 평소에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 저?
2: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많이 해보시는 편이실까요?
4: 검색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노래 모니터 할 때 네. 빼고는 거의. 네.
3: 야, 그러면 이번 네. 코너는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자, 지금부터는 비나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3: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손비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진 않을 거예요.
2: 네. 이름하여 손비나 퀴즈! 네,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비나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이 코너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손비나 씨가 정답을 맞힌 만큼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4: 오.
3: 자, 손비나 퀴즈가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 손비나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2: 네.
3: 예,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손비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4: 오.
3: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빵개를 맞춘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손미나 씨가 한 개도 못 맞출 것 같다 라고 써주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4: 오.
3: 예, 다섯 개 다 맞출 것 같다 그러면 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4: 네. 예. 그럼 이제 맞추면 다 상품 다 드리세요.
3: 예, 근데 보통은 절반은 기본적으로 다 맞추거든요.
4: 하나도 못 맞춘 사람도 있나요?
3: 예, 아, 참 이게 하나도 못 맞춘 사람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2: 손미나 씨 준비 되셨죠?
4: 네.
2: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4: 네.
2: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4: 네.
2: 여기에 들어가는 초성에 들어가는 낱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비읍은 아닌 것 같아서라는 실제 기사입니다.
4: 비읍은 아닌 것 같다고요?
2: 네. 여기서 손미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3: 오.
4: 공부.
2: 오. 정답입니다.
3: 오. 네. 자.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이건 본인도 공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제가 살면서 아닌 것 같은 거는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
3: 아 근데 저는 그래요. 공부가 네. 싫어서 노래가 더 좋은데, 노래를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4: 그쵸.
3: 공부를.
4: 아,
3: 참 아이러니한데.
2: 아니, 되게. 머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으신데 공부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학창시절에 성적이 어땠을까요?
4: 성적은 네. 초보

0: 초반에는 좀잘 하다가
1: 네.
0: 점점 흥미를 좀 잃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노래에 이제 빠지면서부터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1: 사실 똑똑하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분야가 공부 학문일지 노래일지 운동일지 다 다른 거죠. 운동선수도 진짜 똑똑해야 돼요.
0: 맞아요.
1: 요즘에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0: 맞췄다.
1: 자, 한
2: 다음
1: 문제
2: 문제 드리겠습니다.
1: 아, 이게 어렵다.
2: 다음 중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연목 대 낙목.
1: 오. 네, 확실히 연목 부를 때는 풍채가 있네요.
2: 아,
1: 네. 아우, 정말 이렇게 말라.
0: 아니, 이렇게 보니까 티가 나네요.
1: 네, 확실히 티가 나요.
2: 거의 트롯 황소.
0: 네. 와, 그러네. 진짜 티나는구나.
1: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떤 영상이 단 1회라도 조회수가 네. 높을지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0: 네.
2: 어떤 영상일까요?
1: 그리고
0: 네.
1: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0: 연모 영상.
1: 연모. 아, 연모. 322만에.
2: 거의 뭐 한 두 배가 훨씬 넘는.
1: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0: 네.
1: 몇만 정도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0: 네,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쉽게 갔어요.
2: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빈아 씨의 SNS 게시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손빈아의 SNS에 오유진 씨가 남긴 댓글은 무엇일까요?
1: 약간 몽골 장수 딸 같아요. 너무 건강해
2: 자,
1: 보여.
2: 힌트로
0: 네.
2: 딱 한 글자를 남기셨다 합니다.
0: 한 글자요?
2: 네, 딱 한 글자. 네.
0: 딱 한 글자?
2: 네.
1: 설마 쉣?
0: 웩? 웩인가?
2: 웩은 아니겠죠.
0: 와, 인스타. 네. 야.
1: 이거일 수도 있겠다. 네. 젊은이들이 쓰는 말. 헐?
0: 헐? 헐?
1: 그 젊은이 쓰는 말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헐이, 젊은이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0: 왜?
1: 본인이 더 젊잖아요, 저보다.
0: 아니,
1: 맞추셔야죠. 자,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0: 헉.
2: 헉.
1: 헉. 가보겠습니다.
2: 헉.
0: 네?
1: 네?
2: 네?
1: 아!
0: 아.
1: 네? 약간 왜 때문이죠? 약간 네. 이런 거죠. 아, 이해되네요.
0: 네?
2: 아. 제가 다 믿으시겠어요?
1: 저도 만약에 댓글을 단다면 응?
0: 응?
1: 응? 이라고 다 할 것 같긴 해요.
2: 예?
0: 아까 셋 누가 하셨잖아.
1: 아니 그러니까 셋이라고 셋.
2: 셋. 아, 하나 둘 셋.
1: 예. 셋째 딸 같다고.
2: 아.
1: 셋. 오우 쉣. 셋. 셋. 외국인 발음으로.
2: 우리 손빈아 씨가
1: 굉장히 건치인데
2: 굉장히 건치예요. 네, 지금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시거든요. 자, 여기서
0: 찾았어요.
2: 다음 중 손빈아의 미소가 아닌 것.
0: 네.
1: 잠깐만, 저 4번의 웃음은 참 가식적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2: 네.
0: 5번.
2: 5번.
1: 아닌 것이요?
0: 역시.
2: 네, 5번. 네.
0: 역시 예상이 맞았어요.
1: 우리 진짜 나머지 다 손빈아 씨였어요?
2: 네.
1: 4번 가식적이라고 했던 거 편집해주세요.
2: 네. 벌써 생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1: 너무 이렇게 이래가지고 미안합니다.
0: 저 때가 저희 화보 촬영할 때였어요.
1: 다 기억이 나요 이게?
0: 네, 4번이 그 화보 네. 촬영하고 있을 때
2: 네.
0: 저희 그 잡지 촬영인데
1: 근데 이빨이 너무 이쁘다.
2: 웃는 게 예, 웃는 게 너무 예.
0: 어떻게 알았냐면 앞니가 달라요, 5번이.
1: 5번이
0: 너무 가지런하잖아요.
2: 가지런하네요.
0: 네.
2: 손빈아 씨도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굉장히.
1: 저는 4번이 화질이 너무 좋아서.
2: 네.
1: 예. 네. 틀린 줄 알았어요.
0: 3번은 진짜 거의 틀린데.
1: 그러네요. 오.
2: 네.
1: 아, 좋습니다. 이런 네. 디테일한 문제까지 잘 맞추시고. 지금
0: 아,
1: 예.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춘 거예요? 와.
0: 진짜요?
1: 엄청 많이 맞추셨네. 자,
2: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문제. 자,
2: 다음 중 손빈아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댓글에 손빈아 씨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 1번 노래가 아니라 영화를 한편 본 느낌입니다. 목소리도 발음도 감정까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 1번 앞으로 한반도
1: 맞는 말인데
2: 탄생한다.
0: 야.
2: 오.
0: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2: 저도 다 맞는 것 같은데요?
1: 2번도
0: 네.
2: 네.
0: 없을 수도 있나요? 무조건 하나는 있는 거예요.
3: 무조건 하나는 있죠.
1: 2번 네, 하나
0: 하나는 게임이다.
1: 그거 2번도 그 있잖아요. 뭐 이거 뭐 네. 땡큐인데 뭐 0번 나는 국민뿐이야 손빈아 뭐 이렇게 성공성으로 써도 되고.
0: 그러니까요. 그 댓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근데 댓글이

0: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이 네. 문제는 진짜 약간 찍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자,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 5초 드리겠습니다.
1: 자.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2: 4, 1, 3,
1: 2번.
0: 2번.
1: 2번. 아, 2번.
0: 와, 좋습니다. 정답.
2: 과연?
1: 2번. 아, 형, 형상 댓글이었네요.
0: 크록! 크록! 크록! 크록! 자리야. 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네.
1: 아, 그러네.
0: 아, 그러네.
2: 저는 땡큐도 굉장히 이게 네.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 맞아.
2: 저는 땡큐도 성원성으로 진짜 쓰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3: 저도 2번이라고 생각 못해요.
0: 저 아까 계사 바로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성원성 많이 부른 사람이에요.
1: 아, 예. 그러니까 형님이 인정했으면 이거 네. 확실한 거거든요.
0: 800곡을 부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2: 아, 정말 많죠.
0: 네. 웬만한 지자체 네. 후보들은 다 제 손을 거쳐갔어요. 대한민국의 경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내가. 미안합니다.
2: 근데 또 저는 네. 콕콕콕을 이을 선거송에 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1: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자, 여기까지 손미나 퀴즈를 풀어봤고요. 손미나 씨는 총 5문제 중에 4문제예요.
0: 많이 맞추셨어요.
2: 4문제. 자, 4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손미나 씨의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손미나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우리 40년 뒤의 네. 손미나 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손미나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40년 뒤에.
1: 40년 뒤요? 네. 와, 40년 뒤. 뭔가 저의 음악을 하고 있는 손비나만의 뭔가 음악을 하고 있는 네. 손비나? 저만의 이런 확실한 저만의 색깔을 찾아서
0: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아마 분명히 지극히 분명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손비나라는 브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비나 콘서트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부분이 보여드려야지.
2: 그렇죠.
0: 마치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손흥도 선생님, 정윤 선배님 콘서트처럼 효도 상품이 되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손비나가 효도다.
2: 확 와닿네요.
0: 예, 그런 느낌의 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마지막 코너는 우리 남궁기 씨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직접 설명해 주시죠.
2: 이 영상 편지를 보내는 코너인데 미래의 손비나 씨에게 이제 비나 씨가 한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일단 미래에 비나야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그리고 결국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의 꿈을 향해서 끝까지 가고 내가 꼭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게. 파이팅.
2: 저희도 너무너무 응원 드리겠습니다.
0: 진짜 네. 너무 멋있다. 저희도 이제 2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쾌남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1: 쾌남보다는 뭔가 약간 살짝 추남이 된 느낌이
0: 좋아요. 저희가 원하던 거예요.
1: 이게 지금 안에 셔츠가 지금 다 젖었어요.
0: 예, 좋습니다.
1: 이 난감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근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미나 평상시에 이런 걸 너무 잘 못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또 오늘 또 되게 좀 즐겁고 또 새롭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많은 팬분들께서 매력으로 네네.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던 모습이니까.
1: 팬분들하고 또 이렇게 영상통화하고 이런 일이 솔직히 진짜 쉽지 않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오늘 손미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땡큐.
0: 나 이거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게요. 네. 진짜 꼭 듣고 싶었어요.
2: 자, 그러면 손미나 씨 라이브 청해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손비나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춘길 씨였습니다.
1: 야. 네. 약간 트롯계 성시경 같은 느낌? 오. 잘 자요?
0: 고른. 오. 오.
2: 아니,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3: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1: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4: 노래를 불러보리라 이젠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다 흘러갔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선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사양님.

화로 일번신이여, 꽃이 한번 늙으면, 늙어서 시들면 또 다시 봄이 오면은 다시 또 꽃이 새로워진다. 소루이고 사향리에 적은 다락은 예나 다름없이 해저문 석양 속에 서 있는데, 불견 당시 수수인이로구나. 옛날 그 당시에 손을 드리워주던 그분은 볼 수가 없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또 갑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봄이 왔건만 입춘 우수가 지냈건만 또 이렇게 엊그제 봄눈이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이 내려도 봄눈이라 순식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버드나무 가지에는 물이 오르고, 여기저기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의 꽃몽우리가 피기 위해서 입을 몽우리를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갔다가 다시 오고 꽃이 졌다가 다시 피고 허건만은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드리워주시던, 손을 드리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스승님은 배울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56억 7천만년 뒤에 미륵불이 연부제에 하강하셔서 출세해가지고 무량중생을 제도하시게 되는데, 그 56억 7천만년 되기 이전에 간간이 화현보살이 출현을 하셔서 불법을 펴시고 또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러시면서 불법의 해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보살 화현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성현들은 내가 보살 화현이다 하고 써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오. 우리가 그 색상을 보아가지고는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살 화현이 수십 가지 백억 화신으로 출현을 하셔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시게 됩니다. 돈독한 신심을 가진 이는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난 그 보살 화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반사지라고 하는 곳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전에 분수보살을 친견할 때 이 다음에 어디에서 분수보살님을 만나 뵙게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 반사지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반사지에다가 토굴을 짓고 거기서 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귀빈들이 와서 친견을 하고 가고 또 큰 신내도 와서 친견하고 가고 뭐다 그러는데, 다
그 자장

스님은 이 국사로서 일국의 융숭한 존경과 예우를 받고 계셨는데, 하루는 어떤 덥수룩한 거지같이 생긴 영감이 칡넝굴로 엮은 광주리에다가 죽은 강아지 새끼를 담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와서 내가 자장을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시자가 우리 큰 스님을 그동안에 챙겨놓으러 온 분들이 수없이 많지만 다 자장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지. 나 자장을 보러 왔다. 자장 집에 있느냐? 이렇게 큰 스님을 스님 소리도 넣지도 아니하고 마구제비로 그러니까 그 시자가 참 고약한 사람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칭견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망설이니까,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되물으니까, 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오. 네 스승 자장을 만나러 왔으니까 빨리 자장 보고 나 왔다고 해라. 막 그 위험을 가지고 하니까 그 위험에 눌려서 그 시자가 그 들어가서 그 큰 스님한테 가서 밖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 스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고 싶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이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미친놈이 왔는가 보다. 그거 보내버려라. 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자가 나가서 그 큰 스님 지금 바빠서 못 만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안 해도 내가 갈 거다. 지놈이 그렇게 아만히 탱천해가지고 보살을 징견을 해?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광주리를 거꾸로 이렇게 쏟으니까 죽은 강아지가 툭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자를 탁 청사자를 타고 저 하늘 높이 휙 거의 날아가는데, 악 시자가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서 급히 쫓아 들어가서 그 이 광경을 얘기하니까 그 자장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저 하늘가스로 그 사자를 탄 그 문은 날아가 버리고 그 뒤끝에 그 비행기 날아간 뒤에 하얀 흰 구름이 꼬리가 길게 나붓기듯이 그런 자중만 남기고서 이상한 향내가 진동을 한 것을 보고, 이거 이 반사지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로 했는데 내가 문수보살을 못 알아봤구나. 그렇게 이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장율사가 문수보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그 전해지는 일화입니다만은, 꼭 이러한 특이한 양상으로 보살이 출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냄새가 없이 완전히 거지면 거지, 미친 사람이면 미친 사람, 또 오늘 이 법회가 시작할 자마자 나와서 한바탕 이 법거량을 시도한 이러한 분도 분수보살일런지 보현보살일런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해서 스스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자라고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또는 무식하다고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이 도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한 것인 만큼 스스로 자기와 도와는 인연이 먼 것처럼 포기하는 것은 제일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태어났을수록에 100배 더 노력을 할지언정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게 태어났을수록에 100배 더 노력할지언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영영 공부와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 번 실패하면 세 번, 세 번 실패하면 네 번 이렇게 해서 끈질기게 계속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면 마침내는 큰 성공을 하는 예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흔히 좋은 여건하에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고 모든 학문을 하게 되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여건하에서 성공한 사람보단 오히려 대단히 불리한 역경 속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더 기쁨과 행복을 얻고 나아가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또 회향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식이 열반하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 법을 통해서 생존시나 다름없이 그 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조세 스님 법문 속에 우리 인간은 전부가 이별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처음에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는 몸과 목숨과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고 다 바치고서도 자식만 잘 된다면 한이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렀지만 그 자식이 차츰 커가면 결국은 부모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평생토록 살아계시기를 바라지만 세월이 지내면은 그 부모도 결국은 저승으로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형제간이나 친구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별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벼슬이나 명예나 또는 재산이나 모든 그런 인간의 오욕도 역시 언젠가는 나로부터 떠나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무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 속에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 무상 속에 몸을 받아나서 무상 속에서 무상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갈 때까지 온전히 무상 속에서 일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사해탈하는 법, 참나를 찾는 법, 이 진리법을 설해 주시 아니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상 속에서 무상을 살다가 무상하게 이승을 하직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몸을 어느 땅, 어느 때에 받아나서 또 무상하게 일생을 살다가 끝을 또 마치고 이러한 되풀이를 하면서 수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업을 지어서 그 업으로 인해서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다가 축생이나 악귀도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데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영겁을 두고 나올 기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만난 그 인연으로 무상 속에서 영원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조실 스님 법문 가운데 남전 스님과 또 근처에 있는 어느 토굴의 스님과의 관련으로 이루어진 법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선지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선지식이 또 학자를 찾기도 하고 해서 서로의 안목을 점검을 하고 탁마를 해서 어찌든지 바른 스승을 찾고 바른 도반을 찾아서 삿된 뒤에 떨어지지 않고 또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이 구경의 깨달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눈을 뜨는데 이 가장 빠르고 가까운 최고의 법입니다만은 무량겁을 두고 우리가 지어온 죄업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도를 닦는 데에도 장애가 많고 세속에 살아가는 데도 여러 가지 내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한 것은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붙어서 초석으로 이렇게 참회를 하고 함으로써 업장을 소멸을 하고 그래야 도 닦아가는데도 장애가 없고 세속의 어떤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데에도 뜻과 같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게 닦아가는 수행은 지혜와 복과 해를 겸해서 닦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혜만을 닦고 복을 닦지 아니하면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머리는 좋은데 박복해서 되는 일이 없이 내생에 태어나는 게고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내생에 몸을 태어나되 복은 있어서 돈은 좀 많이 있으나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에도 그러한 예를 보실 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을 함께 겸해서 닦아가라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지혜와 복, 복과 해를 겸전하신 최고의 성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귀불 양족존 할 때 두 가지가 구족하신 높은 어른께 귀합니다. 두 가지가 구족하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과 해, 이 두 가지가 원만 구족하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도 복과 해를 항시 겸해서 닦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을 일러되 이와 사의 걸림이 없어야만 바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에만 맞고 사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은 원만하게 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만 맞고 사를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공우 이치를 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상으로는 선과 악이 두 가지가 아니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두 가지가 아니요, 부처와 중생이 두 가지가 아니요, 크고 작은 것이 두 가지가 아니요, 맑은 것과 깨끗한 것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음과 생사와 열반도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치상으로만 본다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1700공안을 하나도 맥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에도 맞아야 한 것입니다. 이치에도 맞고 사에도 맞게 일러야 이것을 현중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중현 도리를 바로 봐야 고인 고조사들은 그 사람을 옳게 보았다고 인가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한철 내지 두철, 늦어도 한 3년 알뜰히 정진하게 되면 누구나 이 최중현 도리, 공의 이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이 공의 이치만 보는 건 그것만을 가지고 옳게 일렀다고 인가를 하게 됐고 본인도 의심 없이 자기가 바로 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는 현밀이 있어서 은밀히 할 말과 또 이렇게 나타내서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현밀을 가리지 못하고 마구잡이 말하게 되고 이치로 보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육도도 인과도 모두가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의 이치를 보지 못하면 인과도 부정을 하게 되고 삼강과 오륜도 부정을 하게 되고 선악도 부정을 하게 되어서 거침없이 무의 도인으로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거침없이 말과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들이 대단히 이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중현 도리를 바로 보아서
2와 4의

맥힘이 없어야 오후에 자리와 이타에 맥힘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바른 스승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 좋은 제목이 훌륭한 건물을 짓게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제목이 아까웁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버리게 되는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더 눈이 쏟아질는지 하늘과 땅이 온통 껌껌해가지고 차운 구름만 쌓인다. 이 세계가 새해를 맞이했건만은 평화가 돌아올 기미는 조짐은 보이지를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무서운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경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승다파유리개헌디, 그 산 중에 눈이 내려가지고 사람 왕래도 없고 새도 돌아오지도 않고 온 골짜기 골짜기마다 눈이 쌓이고 찬 구름이 쌓이는데, 그 절간에 참선하는 스님은 그 허연 눈 덮인 산길을 유리 세계와 같은 그런 허연 세계를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강상 고빈급수래로구나, 저 강 위로 가가지고 그 강에 얼음을 군역을 뚫어가지고 얼음을 쳐서 군역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오더라고 말이에요. 깊은 산 중에 계곡으로 흘러가는 물을 홈대를 놔가지고 연결을 해서 물을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엄동설안이 되니까 골짜구니에 물이 다 얼어버리고 홈대마저도 다 얼음으로 가득 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계곡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넓은 강 있는 데로 가면 가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군역을 뚫어서 물을 길러온다고 말이야. 온 세계는 탐진치 삼독으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그 무서운 무기를 발명을 해서 무력으로서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결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양성해야 하고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비행기나 군함도 많이 있어서 그걸 잘 해야만 외적이 침범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부득이해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절대로 등한히 할 수는 없고 잘해야 하는데, 참 성현의 눈으로 본다면 이 중생세계가 이래가지고는 안 될 일이거든. 어떻게든지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나라가 이 성현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싸움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돕는 자비로서 나아간다면, 무기를 만드는 대신 서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다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요, 이웃지간에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평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데 온 산천이 꽁꽁 얼어서 사람끼리 다 끊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산 중에 그 절에서 수행하는 그 수자가 눈길을 밟아서 저 강에 얼음을 군역을 뚫고 거기서 물을 길러온 것은 온 세계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 정법을 믿는 불자들은 자성을 깨닫고 나아가서는 온 중생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이 세계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그런 자리이타의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개송을 읊어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울수록에 우리는 참나 찾는 공부를 더욱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자가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다음 법회가 열릴 때까지 정말 착실히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도를 닦고 정법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첫째 스스로 조용할 줄을 알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한 생각 딱 단속하면 어디를 가나 자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 다르고 금방 또 법당 밖에 나가면 또 다르고 또 저 후원에 가서 고향을 할 때 다르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향을 하실 때나 또 이 법당 안에 계실 때나 또 법당 밖에 나가서 책을 받으실 때나 또 정거장에 가서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나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 모두 생활을 하실 때나 어디를 가나 한 생각을 탁 탄속을 하신다면 참 그 마음가짐이나 또 말씨나 그 행동의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청정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언제나 훌륭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

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법화 겸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아,
1: 야. 형님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서남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80 노골이 이끄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사랑하셨던 바이샬리, 또 베살리라고 하고 바이샬리라고 하는 정든 도시를 해서 비구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아난다, 시자 아난다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베살리를 들어가면서 뒤돌아봅니다. 마침 때는 황혼해지는 저녁 무렵 부처님께서 베살리를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난다여 베살리를 바라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멀리 보이는 외살리성, 길 없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그 위로 드리운 회색 하늘, 천지간에 홀로선 부처님과 아난다 두 사람,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세종과 그것을 옆에 느끼고 있는 아난다, 그 둘을 감싸고 휩싸고 도는 깊이 모를 침묵,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바로 그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셨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부처님의 그 침묵 속에 잠겨 돌아가 안식을 얻을지 모두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외살리를 작별하고 아난다하고 같이 이제 다시 걸어서 마지막 열반지에 도달하기 전에 파와라는 파바, 예, 궁백한 이름난 도시도 아닌 파와라는 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갔는가 하면은 이제 대장장이 쭌다라고 하는 인연이 있는 분에게 들립니다. 이 쭌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80노구에 이 궁벽한 시골에 궁벽한 곳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이 쇠약하신 것을 보고 특별히 준비한 이제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빨리어 경전에는 숟가락 맞다와, 숟가락 맞다와라고 392페이지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숟가락 맞다와. 자, 그런데 이제 준다의 공양을 받고 몸이 아파서 이제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귀에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 작은 파바에서 내가 열반을 보일 곳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여기서 더 가야 되는 쿠시나가르,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쿠시나가르 열반당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준다의 공약을 받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겠으니까 준다한테 원망을 하게 돼요. 준다, 네가 잘못된 공약, 상한 음식을 부처님한테 드려가지고 부처님의 병들어서 돌아가시겠지 했지 않을까, 사람이 비난할까 미리 다 부처님께 예방하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준다의 공양을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두 가지 공양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바로 깨닫기 직전에 우유죽을 올렸던 수자타 공양이 있죠. 수자타. 두 번째,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올렸던 준다의 공양이 가장 위대한 공양이다. 준다의 공양을 사람들은 칭찬해야 할 것이다. 준다여, 그대의 수명은 늘어날 것이며 튼튼한 몸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라지는 많은 재물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준다에게 이와 같은 이익과 과보가 있을 거라고 부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난다가 대신 말씀을 전해줘요. 부처님, 당신은 어쨌든 모든 인연이란 중생에게 공덕을 지어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쿠시나가르, 부처님의 연세 80살, 35살에 29에 집을 나와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35세 도를 얻으시고 교화에 나아서기를, 법문을 하시기를 45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사라쌍수라고 나무가, 인도에 길쌍스러운 나무가 있어요. 봄이면은 활짝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꼭 거기 뭐 같습니까 이게?
입합나무 같이 입합나무

큰 밤나무 같아요. 이렇게 달빛에 보면은 이 나무가 환상적으로 보인다는데 이두 나무 사이에 부처님께서 누우셨어요. 그래서 살철인데 영어로는 살철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살아나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살아상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누우십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서쪽을 보고 두 발은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이게 사자 자세로 누우신 거예요. 누우시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열반하시려고 몸을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이렇게 해요. 산라나무의 목신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마음을 아시고, 아나나, 아나나, 너는 목신이 내 몸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꽃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꽃을 뿌려서 공양한다는 것은 인도에는 꽃을 많이 뿌립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신랑 신부 가는 길에 꽃을 뿌리기도 하고 성인이 올 때 꽃을 뿌리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뭐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길에 나가려면 사람들이 꽃을 막 뿌려요. 그게 옛날부터 인도의 풍습이라요. 네팔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께서 열반을 보이려고 하시니까 목신이 감동해가지고 부처님 몸에 꽃을 뿌려서 공양 올리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하기로, 아, 저거 아난존자, 아난, 저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나나,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해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꽃이 부처님 몸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목신이 부처님을 한테 공양 올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부처님께서 딱, 아니다, 아난다야, 너는 나를 평생 시봉했지만 아직도 내 뜻을 모르느냐. 이 썩어 없어질 무상한 이 몸에 공양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열애가 너한테 했던 설법을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이렇게 합니다.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려 하느냐.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날에도 한국 스님들이 참선해가지고 깨달았다면은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성품을 보면 부처를 본다,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돼가지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사구계라고 하는데, 사구계라 이 말은 네 가지 문장으로 된 그 개송이다. 본래 노래입니다. 그 말입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승구와 신행사도 불능견내래. 이 말이 있죠. 그게 뜻은 이랬습니다.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모습에 의해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에 의해서 나를 찾으려하거나 이 사람은 빗나간 노를 향하고 있는지라 결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예, 열애 부처님의 다른 명호입니다. 진리에서 온 분 다다갔다. 열애 다다갔다. 열애는 색으로, 모습으로 보려하거나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빗나간 도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색성향미 가지고 바깥 외계에 있는 대상, 물질 대상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로 398페이지 보세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현상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뭉쳐있던 이 온이 흩어지고 흩어지려 하는구나. 갈 때가 되었으니 미련 없이 가야지, 이렇게 해요. 이 인연이 이제 다 됐구나 하면은,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착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중생의 상해,

쫓아갔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못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것, 보려는 것이 앞에 있고 응? 보이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보려는 것이 내 속에 있고 보는 기관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야. 내 안에 보는 자가 없어요. 이를 모아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반하신 게 온 모아, 온이 나오잖아요. 제 관자재 보살의 행심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 온 개공, 온이 개공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온이란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 생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몸, 그건 너희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흐름, 흘러가는 흐름과 같다. 에너지의 흐름이다. 정신 물질적 심신의 과정에 불과하다. 줄에 흘러가는 시간 과정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너라고 하지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새끼 구워봤어요. 새끼. 새끼줄 그게 마해봐야 뭐 따듬어봐야 50c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구워가지고 지단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새끼 풀로 해치면은 다 집, 조그만 집으로, 지푸라기로 다 떨어지지 나가잖아요? 우리 몸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라, 우리 삶들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모이고, 하루를 또 자르면 10분, 20분으로 자르는데, 찰나찰나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우리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근데 우리 생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쭉 일시선으로 굵고 연결 뭐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끼줄 보면은 새끼 끝과 시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가 있고 세계가 실재한다고요. 나가 있고 세계가 실재. 그리고 나하고 세계하고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세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시간 따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세계하고 나하고 나누지 마라. 이 전체가 다 온이다. 온은 이것만 온이 아니고 이 전 세계가 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통째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걸 나, 이걸 바깥이라고 하기에요. 그래서 이것만 나니까 밖에는 관심을 안 들고 항상 어디 가나 자기가 외톨이 같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전체하고 살아놓고 그리고 이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전체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온이 전체인데 아이고 스님 왜 다섯 가지가 왜 전체입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이유는 색이 바로 이 물질 대상 전체가 색이라 이것만 색이 아니고 수 전체가 바로 나한테 돌아 감각으로 상 상은 바로 인식 행 행은 바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어지 그리고 여기서 낱낱이 분별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하는 이런 아르마리들 이 전체가 온이 바로 전체입니다. 온이 바로 전체. 왜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몸만 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심견입니다. 그렇게 생각 내 몸이 있다 전체하고 떨어진 우주하고 떨어진 내 몸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게 유심견이에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탈을 못해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행에 만회를 될 것 같은데 신심이 정한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말씀이 맞지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요. 맞아 이건 나가 아니야. 이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믿어 이러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얘기도 믿음이 부처님이 틀린 말을 해주실 리가 없지.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야기했고 모든 서인들이 2500년 동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수다원이라고 했어요. 못 믿어요? 이 몸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인연에 대해서 얻었다가 인연이 되면 놓고 가면 그만이다. 지금이라도 난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작은 수다원이라고 해요. 작은 수다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4: 네!
5: 대무릎도?
3: 관절 복음!
6: 걸을 때도?
3: 관절 복음!
7: 일할 때도?
3: 관절 복음!
8: 내 어깨도?
3: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음!
9: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포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0: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9: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정사 주지 더군입니다. 요즘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삭막한 도심 속에서 정작 소중한 생명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작은 생명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특히 말 없는 동물의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마음은 우리의 지친 정서를 안정시키고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찾아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생명에 대한 깊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반려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것이 곧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수행이자 거실에서 시작되는 가장 따뜻한 수행처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반려견의 눈높이에 맞게 선명상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걷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해지는 생명의 존중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절 충정사 주지 덕운입니다. 요즘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서 저도 강아지를 여러 마리 또 보냈기도 했고 해서 불교적으로 펫로스 어떤 거 있나, 또 어떤 마음일까, 또 공감하고 또 이렇게 제 나름의 또 저한테 공부가 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썼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산책이라는 책을 썼고, 이런 책을 쓰고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생명 존중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의 이름이 인간 중심에서 이제 생명 중심으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화면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들 되게 슬픔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 자, 고요하게 전부 눈을 감고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감정의 끝은, 시작은 어디일까 하고, 스스로 감정이라는 슬픔이라는 큰 파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전에 없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생겨난 감정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들이쉬는 숨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고, 내쉬는 호흡에 탁한 에너지가 나갑니다. 들이쉬는 맑은 공기는 깨끗한 지혜가 들어가고, 내뱉는 탁한 에너지는 갖가지 많은 생각을 내뱉어냅니다. 자, 좋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자, 여러분들 앞에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이 스님께 당나라 선승인 조주 스님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불성은 모두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부처님 가르치셨는데, 이 조주 선사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 무 이랬습니다. 없을 무자를 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건그 사람에게 알고도 물었지만 답을 듣기를 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영이 보고 영이야 이랬더니 영이가 난 영이가 아니야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이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계종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그 선의 요지는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단박에 깨버리는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화두라고 하는데, 또는 그런 것들이 왜 없다고 했지? 왜 불성 있다고 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고 하는 그 화두의 권리라고 이렇게 무라고 했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집중하는 그 순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을 안 살지 않습니까? 7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뭐또30% 가까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을 살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승이자 최고의 명상가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만지는 그 친구.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케어를 당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야 좀 그림 좀 안다. 도슨트를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 갈래? 이폴 고갱의 1890년대 때 만든 그 뭐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작품을 폴 고갱이란 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탄생이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파란 색깔은 죽음의 신, 타이티 섬의 죽음의 신을 이렇게 형상화해낸 겁니다. 탄생한 아기 옆에는 엄마 같이 보이기도 하고 누나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기는 강아지가 또 있고요. 폴 고갱은요, 그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당시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몇번 치고 엄청난 자기 성찰을 하고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사실 그 당대 때 살아생전에 유명해진 그림이 아니고 사후에 유명해졌는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봤을 땐 정말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마치 선악과의 사과를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죄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 인생은 내가 어떤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이든 성배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만나는 여자마다 다 이용만 해먹고 가고 친구도 이용해먹고 가고 비즈니스도 깨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하고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근데 이거 그림은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난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구 나이가 60억만 년이라고 치고 우리는 인류가 뭐 한 뭐 10만 년 전부터 그 이후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한 5, 6만 년 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넘어가는 과정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약 3만 4천 년 전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 말로 썰이에요. 썰. 이 다양한 썰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중남부 쇼베동굴이라고 그 저 가쪽에 계신 분이 쇼베신데 그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쇼베 동굴이 됐고 이 동굴을 이제 동굴 탐험가들인데 냄새에 민감한 분이 계셨나 봐요. 조향사? 그 향기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나가는데 아주 오래된 묵은 듯한 냄새가 쑥 지나가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막 찾아서 찾은 동굴이 쇼베 동굴이다. 옛날에 그 작품들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때 목탄 가지고 그렸던 작품들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뭐 어지러운데 뭐 동물 형상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이는 대로 그렸던 거예요. 그날 낮에 사냥하면서 봤던, 숨어 다니면서 봤던 그 모습이 아른아른 기억에 남는데 그게 뛰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자극적이었나 봐. 이 그림을 그렸던 분한테. 그래서 그거를 그 옛날에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4D플렉스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동굴에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석회 동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걸어간 발자국 옆에 그 늑대가 걸어간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바람에 이때부터 강아지 개가 개로 변한 늑대가 개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였나 같이 키웠었나 이런 협업을 했었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강아지들과 함께 우리가 머물면서 사냥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사냥을 함께 하니까 더 많이 잡고 많이 먹게 돼서 뇌 용량이 급속도로 커졌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무 위에서 잤던 게 바닥에서 편하게 자기 시작했고 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들하고 우리는 관계는 어때요? 종속의 관계입니까? 늑대는 우리를 잡아먹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론하기로 무리에서 이탈된 임신한 회색 늑대가 마치 호모 사피엔스 그룹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배회하는 걸 보고는 사냥을 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서 연민을 느끼고 회색 늑대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 친절이 지금의 변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함. 그런 어떤 배려, 친절, 연민이 긴 시간 텀을 보고 우리가 있고 쟤들이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 다르마라고 합니다. 법. 법. 마하바라타 유디스티라라고 이제 인도 어떤 뭐 이제 대서사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고산 지역을 너무 올라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강아지가 있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강아지하고 한 분이 남아가지고 그 하늘의 신에 산에 있는 신을 만나서 천상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신이 유디스티라 강아지는 안 된다 사람만 타라 이러니까 지금껏 내가 춥고 힘들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이 강아지랑 같이 못 간다고? 그럼 나는 굳이 천당 안 가겠어, 천국 안 가겠어, 극락 안 가겠어 하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친절에 대한 또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유하는,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럼 언제부터 했을까라고 했을 때 모헨자도로에 나오는 이런 인장들이 이미

이렇게 큰상 위에 이렇게 좌선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분을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선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들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 아까 처음부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일 베를린 타임힘, 티어하임, 여기가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잘했어도 못했어도 이곳에 가서 상을 주는 게 다양한 동물들한테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얘기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식물한테도 그렇고 동물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교감하면서 뭐 기쁨은 기쁨대로 또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은 안 좋은 행동대로 행동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한국은 없는데 유럽에는 그런 게 있대요. 뭐 뇌 수술을 하잖아요. 뇌 수술을 하거나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 몸이 회복됐다고 해서 일상에 바로 돌아가게 안 하고 어떤 자연 병원이라고 할까 그런 공간에 가서 당신은 한 달이 더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마취를 했지만 내 몸을 가르고 이렇게 치료하는 건 나는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그 어떤 몸은 느끼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주 긴장도가 상당한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일상에 돌아가면 또 다른 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의 유연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동물과 함께 교감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나옵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얘기를 많이 해요. 자비. 여러분들은 자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박사님의 부인이 박사님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랬었어요. 왜 그랬냐? 이 친구를 고물상에 매여 있는 애를 보고 구해야겠다고 박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박사님이 안 된다. 걔 키울 것 같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이 강아지가 집에 있더래요. 그래갖고 집을 진짜 가방을 싸고 나갔대요. 나갔더니 전화 와가지고 다시 돌려줬으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생일이 된 거야. 며칠 뒤에 한 두 달 있다가 이 박사님의 사모님의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 뭐 받을래? 이랬더니 사실은 이 친구를 키우고 싶어.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돈을 주고 어디에 병원 보내갖고 맡겨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졌다. 키웁시다. 이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 보살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그게 모든 것들이 나 외에 어떤 타인 어떤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친구만 변했을까요? 사람은 안 변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기원년 3만여 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 날짜 안 바꿨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농업 중심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그냥 지가 제일 잘났다고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 지금 AI로 넘어가네 마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알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진정한 메시지는 생명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영상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강아지를 훈련하는, 아니면 강아지를 수정하는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 수정,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 많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관점을 달리 볼 거예요. 강아지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하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는 보호자의, 네, 보호자를 수정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반려견들, 우리 아이들한테 아, 얘 왜 이러지? 이런 마음보다도 아,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오히려 그 관점으로, 물론 이제 법당에서 나가면 또 싹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강아지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지금 보호자인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지? 라는 거를 더 관찰을 합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이럴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그걸 내 스스로도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마음도 알아차리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 자동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강아지들한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아지를 좀 진정 좀 시켜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강아지를 막 쓰다듬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가급적이면은, 요 시간만큼은 그냥 리드줄만 좀 잡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좀 짖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닭 당연히 짖을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짖는 아이들이 오늘의 아주 큰 우리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짖고 어수선하고 좀 그럴수록 오늘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리라는 아이가 좀 짖고 있는데 그 보호자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짖고 있는 이 제리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또 다른 보호자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드는지, 그거를 사실 그 힘들어요. 네, 내가 어떤 반응인지 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런 시간이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명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허리만 살짝 세워주시겠어요? 허리만 살짝 세워주시고 심호흡을 한번 조금 크게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네, 한 번 더 숨을 쉬어볼게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네, 자, 두 눈은 부드럽게 감으셔도 좋고 네, 조금 불편하신 분은 한 곳을 부드럽게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은 억지로 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보호자분들은 제 목소리에만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호흡을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코로 숨이 들어옵니다. 자,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코로 숨이 들어옵니다. 자, 입으로 천천히 나갑니다. 자, 뭔가 내가 잘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단지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뭔가 생각이 올라오면, 아, 생각이 올라오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쉴 때는 코끝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내 가슴에서 숨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배가 팽창했다가 수축되는지. 자, 계속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을 음미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려견으로 주의를 옮겨 보겠습니다. 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냥 내 옆에 하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자,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내 강아지라고 부르기 전에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그냥 존재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그 느낌만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편안한가요? 아니면 조금 긴장하고 있나요? 주변을 살피고 있나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자, 그냥 바라보듯 느껴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고. 자, 이제 그 느낌을 잠시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편안한가요? 불안한가요? 조급한가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은 지금 자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표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표현하고 나는 그 행동을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해석이 나의 감정을 만들고 나의 반응을 만들고 결국엔 우리 반려견과의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 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만듭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을 떠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현재 있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좀 바라봐 봅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짧게 해본 이 명상은 단순히 그냥 명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강의 끝나고 바깥에 이제 산책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네, 그 산책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느꼈던 그런 프로세스대로 산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훈련하거나 교육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강아지를 뭔가 바꾼다. 그게 아니라 보는 나를 바꾼다. 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어린 강아지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셨던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초보 보호자분들이 좀 계시니까는 초보 보호자분들의 초점에 맞춰서 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반려견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요? 당연하죠. 얘네들은 개고 나는 우리는 사람이고 종이 틀리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로 소통을 합니까? 언어로 소통을 하죠. 네, 서로 대화로 소통을 하지만 개들도 개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언어로 소통을 하고 개는 개들의 신호로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걸 사람 기준으로 개의 행동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멈춰요. 그냥 멈추는데 그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아,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아, 왜 이렇게 멈추지? 얘 또 왜 이래? 그죠? 자, 이건 이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 해석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해석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 반려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 나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난 너무 불편해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고 짜증만 내? 보통 이제 세계적인 이런 동물 행동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인간이 문제로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아니라 신호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같은 행동인데도 문제로 보면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호로 보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경우에 우리 행동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도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고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짖는 행동, 강아지가 짖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불안이나 뭔가 긴장,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뭔가 앙 하고 물려고 해.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경고나 좀 떨어져. 난 거리를 두고 싶어. 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다가 그냥 탁 멈췄어. 그럴 때는 뭔가 낯설어. 또는 내가 뭔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행동 하나로 뭔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이 상태를 우리는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행동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편한지 또 긴장하고 있는지 그 상태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지만

앞에 익힌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자, 이 강아지의 이 상태를 보고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네, 그리고 강아지는 표현하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네, 그 해석이 우리가 우리의 이 감정과 반응이 만들어지고 바로 관계를 만든다는 이 흐름.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단계도 있긴 합니다.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정이에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꼬로 감정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보통. 네. 강아지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 신호를 서로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감정 신호로 이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Yes! No! 자, 얘들하고 지금 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Yes 했을 때 애들의 흥분도가 살짝 올라갔죠.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로만 신호를 주고받으면은 끝나요. 모든 그 감정은 Yes라는 신호와 하지 말라는 No라는 신호와 Good 하는 그런 신호, 이 세 가지 신호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연결이 빨라져요. 근데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호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해도 돼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담겨 있는 신호와 얘하고 주파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특히나 강아지를 결국에는 파양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이 보호자의 마음 상태. 네, 그 상태를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강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파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해하면 내가 달라지고 또 그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아지 산책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강아지들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알아차리면서 해석하는 것을 그냥 해석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산책을 해 나갈 거고요. 나 이쪽부터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해서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자, 각자 영역을 공간을 충분히 두고 그냥 지켜보세요.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네, 관찰을 좀 해보세요. 아이들의 몸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이 고요하고 좀 평온하고 그런 상태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태도예요. 주인의 태도를 따라가는 거지 주인의 이 모든 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강아지를 대하는 그 태도만 항상 내가 알아차림. 아, 지금 내가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네. 요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셔도 네. 그게 또 계속 이제 습관화 되면은 이 반려 생활도 그렇고 삶 자체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가장 정직한 스님 반려견과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내딛는 발바닥의 감각, 나를 바라보는 반려견의 맑은 눈망울, 그리고 그 아이의 고요한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가장 깊은 삼매이자 명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이의 발바닥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자비의 씨앗이 되어 내일의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납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수행처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십향품 후반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그 장소와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7처 9회 39품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십향품이 쓰려진 장소는 도솔천궁이고 횟수로는 다섯 번째, 제5회에서 십향품을 본론으로 헌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십향, 열 가지 회향은 보살의 52위 수행계의 가운데에서 십주, 십행, 십향의 3현의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십향까지 3현의를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인 십지성인, 성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십지품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주, 십행, 십향, 십지까지 모두 묶어서 사면 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사론에서는 성인, 성자의 성에 대해서 해유이종, 유루무루, 지혜는 번뇌가 남아있는 유루해와 번뇌가 전무한, 번뇌를 초월한 무루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무루의 입이 성명이라, 오직 무루해에만 성인, 성자라고 하는 명칭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지위에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 견도, 그러니까 모든 견옥을 벗어나서 진리를 보는 단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보살을 성인, 현자라고 하고, 또한 견도 이상의 경지를 성인, 성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자체를 본다는 뜻으로 생각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일념, 곧 한 생각을 깨침으로써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견도, 견성, 견성오도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면인은 이러한 30단계의 현자의 자리, 그 지위로 견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자리인 보살 십지로 올라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면 십성에 해당하는 십주와 십행, 십향과 십주의 법회는 천상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십주는 도리천궁에서, 십행은 야마천궁에서, 십향은 도솔천궁에서, 십지는 타와 자재천에서 봉행이 되었는데, 현인의 성자의 성인의 자리는 그만큼 높고

참으로 비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통도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하움살림법회가 다른 사찰에서의 법회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현재의 다른 특별한 감동 또 감화를 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성의 자리인 전상과 통도사 도량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꼭 드실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이러한 시향품은 입법계품에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원경의 80권 가운데의 입법계품은 21권을 시향품은 10권 반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0권 가운데 그 내용이 10권이 넘는다는 것은 적어도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12 내지 13%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향은 회소향대라고 하여서 적은 수행을 돌려서 큰 수행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회자 향타라고 하여서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능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비 큰스님께서는 이에 덧붙여서 회향일법 총섭재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과 모든 공덕과 행동을 전부 총괄하고 포섭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보살의 모든 수행과 공덕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회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향으로 완성되는 것이 공덕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무비 큰스님께서는 하맹자 모두에게 일체를 널리 회향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보살로서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한 목적이 바로 회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십신과 십주, 십행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들이 닦은 수행의 공덕과 결과를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회향을 함으로써 현자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인의 경지에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또 행해왔던 수행과 공덕을 회향하고 또 온전히 회향을 해야만 마침내 성인의 단계인 십지에 올라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성부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자에서 성인으로 또한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자에 머물거나 현자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향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자에서 성인으로 향상을 판가름하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회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 수행 계의 향상일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뿐인 외길 향상일로라는 것입니다. 현자와 성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등각과 묘각의 깨달음이라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매진하는 것이 보살의 향상일로인 것이고, 이런 향상하는 그 한 길 가운데에서 십향품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회향을 해야만 보살을 따르고 실제로 수순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십지에 이르고 이제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품이 환경 전체에서 10건 반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가운데에서 오늘 제일 처음 거론하는 여섯 번째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 견고한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해양을 거의 3분의 1, 10건 가운데에서 3건 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기에 오늘 오전 본문에서는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을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편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해양은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수순 경고 일체 해양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60종류의 보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60종류의 보시 가운데에서 오늘날 장기이식이라든지 장기기증에 관련된 보시를 설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과 사례는 참으로 불교의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이 회양품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성경고 일체 성근해양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평등보시 그리고 섭심보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보시에 대해서는 기중 중생의 종종복전이 혹종원래하고 혹종근래하며 그 가운데 어떤 중생인 각가지 복전들이 혹은 먼 것으로부터 오거나 혹은 가까운 데서 오거나 혹연 혹우와 혹호 혹추와 혹은 어진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혹은 좋게 잘 차려 입었거나 혹은 누추하거나 양남 양녀와 인녀 비인의 혹은 남자이거나 혹 여자거나 사람답거나 사람답지 못하거나 심행이 부동하고 소구가 강리라도 개등 시여하여 실력 만족이니라.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원하는 바가 각자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전부 베풀어 줘서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평등한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전은 중생인 것입니다. 콩밭에서 콩을 거두고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일입니다. 복의 밭에서는 복을 거두고 복을 수확하기에 복전이고 보살에게 복전은 무엇보다도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구하고 중생이 청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어서 만족하게 함으로써 보살은 실제 복을 수확하고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복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손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들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복의 씨앗을 잘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는 중생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무소유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없기에 무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고 또한 걸림이 없고

아깝다는 마음이 없는 무소에서 보살의 진정한 섭심보시, 평등보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마음이 다릅니다. 또 행동 또한 다 다릅니다. 필요한 것 또한 각자 다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부귀빈천, 지위고하, 어떤 조건, 어떤 처지를 막론하고 거기에 따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이죠. 무조건 그들 각자의 마음에 맞춰주고 행동을 수용하면서 구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평등한 보시라야 진정한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의 정신에 입각하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의 두 번째 기본 정신은 섭심 보시가 되는 것이죠. 보살 마살이 여시 시시에 발 선 섭심하여 시리 해양하나니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이 보시는 평등하게 보시할 때를 말합니다.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두에게 섭심으로서 해양해야 한다. 섭심은 마음을 잘 거둔다는 것,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봉행불교 상섭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려면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를 하면서 남자나 여자,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멋지거나 못나거나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사람 등으로 분별하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을 온전히 거두고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섭심이고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 섭심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음이 섭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히 섭심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며 섭심다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등하기 위해서 먼저 섭심을 하고 섭심을 하게 되니까 평등이 실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 이러한 섭심이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의 기본 정신이며 인연입니다. 이렇게 섭심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자 현인의 지혜, 스스로 내가 올라서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아유 앞으로 어째 될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딱 어째 될까? 도대체 답이 없다 이런 생각만 하는 여기에서 수선경고 일체 성근 해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답을 찾게 되고 극락 정토가 바로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져서 극락세계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우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상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어 줬다 이렇게 하는 자만심, 아상이 없는 온전하고 순수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무엇보다도 집착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시가 될 수가 없기에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우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10주, 10행, 10향 보살 마사리 경지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초월해서 나의 것, 내가 가진 것을 원하고 구하고 있는 상대에게 보시하고 베풀면서 그러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수선경고 일체 성근 회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니라 이제는 보살 중에서도 높은 사면의 경지에 오른 보살 마사리인 것입니다. 바로 중생에게 회향하는 보시로 보시를 완성하고 보시를 종결하기에 보살 마사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한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회향보시가 수선경고 일체 성근회향의 중심이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수선경고 일체 공덕회향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전부 낱낱이 살펴볼 수 없게 요점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묘식. 최상의 고급 음식을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보시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덕 지혜식하여 단락 법피 출리 지식하나니 쉬 보살 마사리 보시 식시에 성근 회향이니라.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음식을 얻어서 다만 불법에 기뻐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음식을 즐기기를 염원하나니 이것이 보살 마사리 음식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 귀한 음식, 고급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기회를 계기로 장차 모든 중생들이 제의를 성취하는 음식을 먹고서 불법에 환희하면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음식을 즐기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음료 보시는 마실 것을 보시하게 되면서 원 일체 중생이 음법 미수하여 단세 가례하고 상구 불지하나니 시 보살 마살의 보시 음시에 성근 회향이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법의 맛의 물을 마시고서 세상의 가래, 목마른 듯 갈구하는 애착,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끊어내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사리 음료를 보시할 때 성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중생에게 갓노술을 제공하는 보살 마사리는 보잘것없는 이 한 잔이 갓노수지만 이런 갓노수가 인연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장차 모든 중생들이 세간의 가래를 끌어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끌어내게 하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이 음료를 보시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참으로 보살다운 우리들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성보시, 술에 탈 것을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동할 때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보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 일체 중생이 계덕 구족 일체에 치성하여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두 일체 지혜의 성을 구족함을 얻어서 성어 대성과 출생 무량제 보살성이니 시 보살 마살의 시 거성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대성과
한량없는 모순 보살들을

출생하는 성에 올라타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수레와 달 것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복보시로서 옷을 베풀고 보시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성취 제불 제일지락하고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의 제일가는 즐거움을 성취하고 덕채청정 일체 종지하나니 시 보살 마하살의 보시 의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가장 청정한 온갖지에 일체 종지를 말하죠. 일체 종지 얻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옷을 보시할 때에 성근을 해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만 옷을 베푸는 나의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파급되고 또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보시하는 것이 중생에게 해양하는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체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이 첫 번째로 삼는 즐거움을 성취하고 최고로 훌륭한 일체 종지를 정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하는, 참으로 옷 하나를 보시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원대한 소망을 담아서 베풀어 주는 것이 보살 마하살이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크거나 비싸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한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종 명화 보시, 가지가지 이름 있는 꽃들을 보시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개덕 여불하여 견자 환희하고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보는 사람마다 환희하고 지혜 일광으로 파우치함하고 견선지식하여 구족성취 일체 성근하나니 지혜의 광명으로, 그러니까 지혜의 태양 광명으로 어리석음과 어둠을 깨부수고 선지식을 칭견하여서 일체 성근을 구족하여 성취하기를 염원하느니 시 보살 마하살의 보시 화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꽃을 보시할 때 성근 해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음식, 음료, 의복, 수레, 꽃에 이어서 화만, 머리에 올리는 꽃장식, 몸에 바르는 향, 평상과 방사, 주처, 탕약과 일체 거룩과 보배로 장엄한 수레와 법상인 사자자와 햇빛을 가리는 복의 일산, 그리고 깃발인 당번, 종종 진보, 각가지 징계한 보석과 몸을 단장하는 장흥구, 보관과 머리의 구슬, 개중주라고 하는 개중주를 보시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성근해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이런 보시를 가능하게 하는가 싶은 옥중 중생 구출 보시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중생들 위해서 보살은 사기 소유 일체 제보와 처자 근속과 겁이 자신하여 레옥 중에 굽히 중생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보물과 처자 근속은 물론 극히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 버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저 중생을 구제한다. 또한 기구 도기하여서는 영덕 아는 연후에 시 무상 법보하여 불교 중에 심 무태전이니라. 이미 구제하고 제도하고 나서는 하여금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무상 법보로서 보시하여서 불교 가운데에 마음의 물러남이 없게 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옥중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가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을 구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으로 깨우치게 하고 불교 안에서 마음의 물러남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허물과 그 잘못은 우리가 구출해낼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들어가기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범죄자도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살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죽음을 대신하는 보시, 사신 대명 보시로서 더 한 걸음 진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겸피의 장피 살해하고 불사신명하여 소소 기고하면 칙 불명위 주 보살십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이 장차 살해당할 것을 보고서 나의 몸과 목숨을 버려서 그 고통을 내가 구제하거나 대신해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살심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일체 중생이 도무에차여 상념구호 재중생하나니 시보살마살이 자사신명하여 구피인명재옥수시에 성건해양함이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항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호하기를 염원한 이것이 보살 마살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려서 저 형벌이 닥친 모든 감옥의 죄수들을 구제하는 때에 성건해양이니라. 감옥에 갇힌 중생을 구제하고 또한 사형수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보시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한 다음에는 눈과 코, 귀와 치아, 혀와 머리, 수족과 수혈, 골수와 심장, 창자라든지 신장, 간, 폐 이런 장기는 물론 지절, 팔, 다리, 뼈, 피부와 수족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까지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필요한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수혈 보시는 헌혈에 해당하고 골수 보수는 골수 이식,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기증하는 것이고 심장과 창자, 신장, 간, 폐, 허파를 보시하는 것은 각각 심장이식이나 신장이식, 간이식, 폐이식 등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뼈와 연골의 지절과 피부, 손톱 등을 보시하는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것이 피부는 화상환자에게 이식하고 뼈와 연골은 골육종 환자에게 이식합니다. 한 사람이 인체 조직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자에게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장기 기증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인체 조직 기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와 인체 조직 기증까지를 총망라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담고 있는 수선경고 일체 중생 해양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정과 그 보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살리고 일체 중생의 건강과 안전을 염원하는 것이 보살 마살의 보시이고 견고한 일체 공

능력을 수순하는 해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전부 살피는 볼 수 없고 안보시, 눈을 보시하는 것, 요즘을 이해하자면 각막기정에 해당하는 설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 일체 중생이 구족, 청정, 무예안하여 계덕, 구경, 열에 심력하나니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청정하고 장애가 없는 눈을 구족해서 구경에는 마침내는 모두가 다 열의 심력을 증득하기를 염원하느니 시위 보살 마설이 보시 안시에 성건 해양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설이 눈을 보시하는 때에 성건 해양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법 망구, 불법을 위해서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투신 화갱보시. 이 말씀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면 법을 보시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환히 용역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몸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투신 화갱보시라는 겁니다. 구법 수거보시다,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러한 모든 성근해양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살 마살이 수제 중생이 일체 소수하여 보살 마살이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맞추고 따라서 이 여시 등 아성지물로 이위 급시하여 이와 같은 등등의 아성지만큼의 물건들을 공급하여 보시하는 것은 위령 불법으로 상속 부단하고 불법으로 하여금 항상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부단 일체 재불 종성이며 수구 신뢰하고 상건 해양 일체 지도하나니라. 모든 부처님의 종자와 성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따라서 다 주면서 항상 부지런히 일체 지혜의 도에 해양하는 것이다. 2차 성건으로 위욕 이익 일체 중생고며 이러한 성건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위욕 안락 일체 중생고로 해양하며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해양을 하는 것이고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실덕 현 선심고로 해양하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어질고 착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까닭에 해양하며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실입 마연고로 해양하나니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 마연에 들어가게 하려는 까닭에 해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맞춰서 보시하는 것은 불법이 상속 부단, 세세생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부처가 되는 종자인 불성이 면밀히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중생에게 보시하고 또 보시한 성근과 공덕을 일체 지혜의 도에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중생에게 보시한 성근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구조하고 또한 일체 중생들을 대성의 법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곧 해양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의 궁극적인 완전한 보시는 보시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 성근해양하는 것이고 구경에는 일체 중생들을 귀의 불법,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하고 심불태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이 영원히 물러남이 없어서 구경 성불,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보살행과 해양보시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순경고 일체 성근해양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해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 영도세관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세관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고, 도 은어도 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은어도를 건너서 저 언덕, 은의 도가 끊어진 자리, 은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리의처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의지하는 곳을 떠나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사 제치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모든 취착, 취하려고 하는 집착을 버려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출세법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니라. 영원히 세상의 법을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나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보다 더 출세관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두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출세관의 삶이고 또 세상을 초월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보시하고 일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 보살 마하살의 해양보시를 본받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 심행처멸,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멎는 진저자성의 자리에 경지에 들어간 것이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형탈건진이고 체로진상, 육권과 육진을 벗어나서 신체가 진상을 드러내는 것, 건진을 멀리 벗어나서 참되고 항상한 우리의 진여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해양인 것입니다. 영원히 모든 취하려는, 갖고자 하는 집착을 버려서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집착을 버린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곧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양을 해탈의 수준으로, 해탈의 경지로 단언한 뒤에는 금강당 보살이 경관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해양,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개송으로 찬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법회를 마치는 것이 해양이고 기도를 끝내는 마침표가 해양이 아닙니다. 오로지 일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것이 해양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물러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해양입니다. 언어와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고 마음의 작용까지 멈춘 자리가 해양입니다. 집착을 모두 벗어난 해탈의 경지가 곧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따라야 하는 보시와 해양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십지의 성자로 올라서는 향상일로에서 현자인 보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고 닦아야 하는 보시와 해양의 경지가 이와 같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오전 법문을 마치

성가사제 안구울야 세존소골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등문시경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이 저절로 배는 것처럼 염불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함께 하나니 금생에 염불하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고자 불성한 내가 불성했다. 이놈이가 어르신 때문에 내가 불성했다. 그런 얘기 되거든. 근무도의 양어대하고 근무란 건 사자를 근무라 합니다. 사자란 것은 털이 금빛 같은 것이 되는 말이야. 그 황금빛을 가진 그 사자가 뛰어서 야호대 여호 여호물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랬어요. 와 진심이 불순이 있다 이랬는데 사자가 여호물에 뛰어들었다 하네. 구자 불성 무한히 걔가 또 불순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어찌하냐면은 야호도의 사자구조다. 여호가 말이야, 그와 반대로 여호가 사자굴로 들어갔다는 말이야. 남선부지에, 이 우리 남선부지 말이야, 우리 삼년 남선부지 아니야? 남선부지에 양일이 병조하고 해가 두 해가 떠가 있다는 말이야. 같이 응? 두 해가 떠가 있고 두굴단월에 일인이 유견이라. 북울따는 이제 부끄러워질 만합니다. 그 북울따는 부끄러워지겠으나 때는 1인 6개여 한 사람이 웃지니 경사가 있더라 이것이 아주 대단히 많은데 참 좋은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갈에 음신하고 저 마갈타구에서 부처님이 아주 눈물 콱콱 삼가셨다고 말이야. 그 한동시에 비아에 두구라 비아리성에서 유마거사가 입을 꽉 그만 또 다물어 뺐어. 다물어 뺐는데 천자만홍이 지하치냐 천자만홍 결국 말하자면은 이제 꽃이 피가 있고 자지색이 천가지나 되고 또 푸른 빛이 만가지나 된다고 말이야. 아주 우뿌란 꽃이 많이 피가 있더라. 지하치냐 그는 어느 곳에 만들면 그런 꽃이 많이 피가 있느냐 이거. 그런데 인득일상 허접비라 한 쌍은 말이야 허접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남은 있더라 이것입니다. 백정이 상당 백정 스님이 항상 상당해서 법문을 한대 유일 노인이 청백이라 한 노인이 들어가 있고 대중과 같이 이제 법문을 듣거든. 그게 이제 수중 상거 대중이 이제 허들이나 치면 법문도 딱 장가하고 있는데 1인은 불가야. 하루도 안 되면 가다 놓고 또 서가 있거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말이야. 그 백장신이 묻기를 말하고냐면 입자 하인고 그 서가 있는 사람은 그 웬 사람이냐 이것이요. 대중이 다 떠났구나 자기도 없으니 가르치지 말고 왜그 무슨 이유로 서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 노인 말하게 말하고냐면 노가분 나는 가석불씨에 정만의 서가모니불 후에 가석불만의 과거 지역으로 가석불씨에 그때부터 징조차산이라 내가 이 산에서 장 살고 있는데 이 학인이 문하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학인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대수행인도 활락인가야 뭐 크게 웃긴 수행을 내가 했고 공부가 참 찝히지 같다고 말이라 그런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게 물으니까, 이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락이

먼저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이제 그 말 한마디 하고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뒤부터는 아주 오랫생 동안 갔다가 야호 몽을 받아 있고 장 진설 몽을 갖다 빛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그 이제 보통을 보가 주인은 불라 인과라는 말이에요. 그분 말하자면 인과를 발모했겠어. 인과 그러니까 참으로 수행하냐 공부 집필하면 인과 필요 없다는 말이요. 그런 과보로서 진심이 되겠다 야호가 요가 되겠다 하고 이제 피상계를 볼땐 그리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호몸을 받아들인 길이 벗어지는데 말이요. 청화상은 대일전하소 신이 묻든지 그날 위해서 법문을 갖다 하나 해달라 하자. 뭐라고 해야지 이 내가 야호몸을 바꾼 뒤에 벗어났는지 말이요. 그래 이제 배짱신이 담문하다만 문하라. 그럼 네가 내한테 물어라 이것이요. 그때 그 종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대수행인도 크게 수행한 사람도 활락인가야 뭐야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러니까는 불매인과라 인과를 내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노인이 없나요 어쩐지 저기 대어라 노인이 만드는 그 법문을 듣고 탁 철저했단 말이야. 그러고 예사원만 이제 예를 하면서 참 어쩐지 사리라. 이렇게 내면은, 목엽이 달려오 신입니다. 목엽이 만드는 벌, 신, 말씀 듣고, 야오 신입한테 벗어났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운행한, 백장신이뭐 야오 법문입니다. 야오 법문인데, 제니께로 봐서는, 500생 전에는 말이지. 불라인과라는 거, 인과에 떨어지, 발무인과 했기 때문에, 인과에 발무인과 했기 때문에, 야옴 진성문을 받았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500생 후에서는 불매인과라는 법문을 말하지는 인과가 내야지 않고 인과 그대로 수응한다는 그 뜻이거든. 이러면 인과 자유한다 하는 말이지 수응한다는 이제 그 뜻인데 불매인과라는 법문에 의해가지고 자유 확 철저했다 이게 이제 법문으로 골단인데 피상적인 관찰보다도 아주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말이야. 바로 깨치기만 하면은, 뭐, 천치백 호암뿐 아니라, 모든 불조, 참 가장 깊은 그, 이제, 비밀을 갖다가 다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는데, 이것은 사량복타로서는 도저히 알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증해야 돼, 유증해야 양자의 맥막조되어다. 자설 치울 때는 말이지. 너무 뒤, 더, 저게, 크게 치우지 말라, 이제. 그럼 자설 치우면 만지면 조그마할 때가 뭐, 깨지게 빼지는가. 우체에서 만든 다크드로 만든 그들은 나쁘지 말라고 이리 말하는 말이야. 양자에 맞춰다 하란 자세를 키울 때는 만든 다크로 나쁘지 말라고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대료의 주가제냐. 다크고 날래면 다크고 나면 자식이 도둑질을 말이야. 집안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도둑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도둑님이 돼가지고 집안에 가상을 갖다 당진하고 남다람을 씌워가지고 멋있게 살게 되니까는 기본 자세를 붙은지, 여러분이 그로 다 키우지 말아야지. 젠데 근본은 가죠. 도둑님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둑님이 된다는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면은 그 야호와 부모 뜻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럼 고인들은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을 했냐, 이것이야. 그걸 우리한테 참고들 한번 봐야 되거든. 봐야 되는데. 영암 안성사라니가 이제 죄송 있습니다. 죄송인데 어떻게 했냐면 백장당전에 빛나고 하니 말이지 백장시 묻은지 그 방 앞에 야호 야호 묻은지 그 이제 그 법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 어쩌냐면은 자라장의 살진조로다. 자라장 자라라 큰 것은 아주 자지색 비단이야. 자지색 비단 비단 이전에 이제 자라라 한 건 아주 저게 제일 비단 중에 제일 좋은 최고급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급 그 비단 장막에다 갖다 뭘 해야 되냐면 살 진주요. 가장 고대인 말이에요. 진주 구슬을 갖다 하고 비단구에다가 아주 많이 헐치 놨더라 이것이라. 그 백장 야호와의 무신관계 있건데 좋은 최고급 비단구에다 갖다가 산호 구슬을 갖다 헐치 딱 하는 이야기시라. 이제 이것을 알아서 이제 앞에 법문할 수 있습니다.
수가 별가 별관치다.

예, 어떤 집 말하자면 별관, 별장이라고 말이요. 별장 그 연못, 못 속에서 일대 연예인 수상부 한대 은혜라는 건 쌍싸움 놀거든. 은혜인 은행세가 쌍싸운단 말이요. 쌍싸움으로 은혜인만 은행세가 떠가지고 만드는 거더라 이것이라. 그게 지금 만들면은 일상 은행이 수상부 일대 은행 한쌍 은행이 무료해서 떠가 있다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라장리에 좋은 비단 후에 수신을 가졌다는 뜻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소리인데 표현한 소리인데 이것이지 백장 야호의 근본 뜻입니다. 불란인과를 대해가지고 야호가 되었고 불매란 법문을 두고 깨치는데 말이지. 그럼 은왕세가 무슨 관계 있겠어? 여기에서 실제로 만들면 근본적으로 통해가 있습니다. 그뭐 별이 좋다 이말 아니에요.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냐면은 도호는 무홀라고 이전에 도호신이라 한 유명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사람 보고 만든 춤을 췄어요. 홀을 들고 만든 춤을 보는 이런 걸 치거든. 무홀라고 석고는 장군이라 석고스님이라 하니 마조신 제자님 말이요. 그 스님은 어째 사람 보면 활로 가 있고 하늘에다 저기 살로 매가지고 쏴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정반대입니다. 한 스님은 사람이 못 같으면은 호를 두고 춤을 좋다고 춤을 벌문을 치는데 속고 치면 사람은 보면은 팔에다 살로 매가지고 쏴 찌라고 버추고만 서거든. 그러니까 이 뜻이 또그 기성과 그 야호에 대한 근본 뜻이에요. 그러고 도서 열선사라는 말이야. 유명한 그 인지동의 담당 무두선남이 때문에 열선사인데 그 신이 이것도 소환기수요. 어떻게 소환되면은 만장홍염이 200공하니 천진난 만지라 되는 참 바오가 말이야. 바오가 깊은 만대민의 허공을 갖다 의지가 있단 말이야. 아주 바오가 크고 높으더라 이 말이다. 그런 일견이면은 인간의 유로 불능태라 인간의 길은 분명히 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길은 다 우리 사중팔달로 통해야 있지만은 이 바오에는 만 길이 못 통한다고 말이오. 원큰 높아놓은 길은 이절벽 어떤 길이 통할 수 있는가? 못 통하더라고 말이다. 그런데 장래 일편 음무에 한 조각 말이오. 구름이 그건 거르침이 없어. 구름은 저 아무리 높아도 저 바오에를 좌우로 만지면 허공으로 장 떠다니는 거 아니야? 한 조각 구름은 말이지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구름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종형 질삽핑이로다 웃든지 여기 패고 말고 말이야. 구름이 이제 뭉치있다가 흩어졌다 한다 이 말이야. 종해요 가로 세로 말이야. 이것은 자유자재에 놓는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이쪽이 폐해졌다가 뭉치졌다가 동으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아주 자유자재히 구름이 논단 말이야. 놀때 어떤 식으로 노냐면은 아주 바람같이 아주 빨리 말이지 논다 이거. 아주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히 놀더라 그럼 뭐 바오 저큰 바오 소송도 하고 이 구름 노는 거다 무슨 관계 있어서 야호하고 말이지. 그렇지만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골수를 갖다가 표현한 거라요.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또내 한마디 또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저나구가 제기한 호디 말이지. 이저, 저, 어떻게 진흙속에 어떻게 꾸꾸거리는 그 돼지 말이야. 돼지는 어떻게 저 진흙속에 아구이 징그리 있어. 그 안, 안 살아. 그럼 돼지하고, 도야지하고 말이야. 도야지하고, 나구여. 아주 문제가 돼서 만든 만신창이 되는 아주 배기 싫은 개라고 말이야. 개가 제게 아니라 같이 말한데 눈으로만 떠빈다 이 말이야. 눈을 떠비는데 삼세 지불도 총구리라 삼세 부처님도 말이야. 이것은 모르더라 이 말이야. 이것은 몰라. 그러고 도서 불안 원선사라고 그 이제 어제 보면 생겼는데 3부를 한 달입니다. 3부를 한 달인데 그 지임이 또 제가 또 좋은 개성합니다. 이걸 또 몇 번 보겠습니다. 수인년 성화불위가 취해서 잔다고 말이요. 취해서
시에서 한숨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한숨 자거든. 또 이제 깨어가야 또 잔다고 말이야. 어? 취해서 자고 깨우든지 말하자면 이제 깨었다고 아마 깨를배주면 상깨를배주 모양이지. 시민생화 불기가 취해서 자고 깨서 눕고 말이지. 불기가요 자기 집에 돌아올 줄 몰라. 그 아주 위반을 당하고 스님이랑 개천해라 한 몸이 만드는 유락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저 천이 말리 말지 고향 밖에 가서 떠들었더라 이것이나 자기 고향 아주 지피리고 저 위중에 유부주하야 저 조사 위에 만든 머물지 않거든. 어? 그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처도 싫다 조사도 싫다 부처가 그 무엇이냐 말이야. 부처가 천상 천하에 참말로 만든 무여불로 가장 우측 높은 참 사람이지만 말이지 천하 천상 천하에 가장 높은 사람이나는 부처를 저 밑에 내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게 이제 부처와 조사를 내려보고 부처와 조사만 위에 주하지 않고 말이지 그 때냐면은 야래 이거 숙노하러다 밤에는 저 이부인 말이 노화 속에 노화꽃이 하나 이렇게 피가 있는데 거기서 자더라 이것이야. 이 무슨 소식이야? 아, 이제 이 소식이 또 그 백장 야호의 말이지 야호와의 이제 그 소식을 전한지라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또 내 한마디 하겠는데 만상 삼나는 철혼륜이라 삼남 만상 말이야. 진 시방 세계가 다 한번 되면은 무시라 만든 만드면 혼륜 혼륜이가 둥글둥글하여 이렇게 곤고치 대가이 말이야. 모서리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서리 없어 전치가 말이야. 어? 시방 쑥이 벗기가 말짱으로 큰 무쇠둥물인데 무쇠둥물이라도 그냥 뭐가 난 것도 아니고 둥글둥글 하이만 되면 뭐가 없지 말이 모서리 없고 뭐 지운 데도 없고 아주 말하자면은 둥글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양기노자가 말이지 삼척계로다 양기시 무슨 지금 노자라는 것은 발이 세여 다리가 세더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시방 세계고 천지 한 쇠뭉치로 둥글둥글한 쇠뭉치로 되어 있는데 예? 양심이 타고 되는 그 노세는 말이야 노세는 발이 세 딸인 줄만 알면은 예? 앞에 계손과 그 야호와 야호 그 소식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 이것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깨쳐야 되죠. 내가 지금 그 계손 속에 안경이 말짱 보면 아주 내 지금 표현이 달라가 있거든. 달라가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또 여기 어떤 법문한 게 있거든. 대종호선사가 말이야. 종호선사가 어떻게 법문한 거냐면 불라여 불매여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또 매하지 않았다 이리 말했거든. 그것은 어쩌냐면은 반명견환 반해로다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다고 말이오. 어?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럼 떨어지지 않은 거는 어둡다고 말이고, 매하지 않는 거는 또 빡도 이 말인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예? 반민견방해야. 예? 저게 환바, 저게 반면을 말이야.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더라. 불랑여 불매야? 그런 불매의 말이지. 또,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다. 예? 앞에는 불락불매고 뒤에는 이게 불매불락이야.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유자님이 양두공색색이라 양두 두 머리에 만들면 공해서 아주 여운을 만들면 형화할라 형화할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여기에 이어서는 불매라 한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불례이라도 찾아볼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앞에 말은 불락불매인데 방푼 받고 말이야 방푼 얻었다. 뒤에 말은 만들면은 저게 불락 분매 불례인데 매하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데 결국은 이제 그 뒤비스도 한 소리요. 그건 무슨 양두 공세 세죠. 양두가 불례니 분매니 불례니 분매니 잡는 말. 그 양두가 비어가지고 말이야. 색색해서 만들면은 도저히 만든 형을 해를 준단 말이요. 근데 그런 표현입니다. 500상경견에게 개야오를 말지. 500상이나 어떻게 만들면 야호 몸에 떨지 않고 여기 새끼를 갖다가 여기면 여기 만초로다 지금 뭐가 있고 여기 실점시 말이지 실점시 부질없지 자꾸 그 여기 새끼를 불러 산다 이 말이야. 말라고 여기 새끼를 불러 산냐 이게. 그래도 하길날에 손을 한번 병력까지 찔러끼를 놓고 자중이 여기 강남계진이 강남계진을
이 우리 좌중에 대중문에 참 많은 데는 또 강남.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다가 말이라. 하필 중년에 창자하냐? 해필 만든 두드림이 앞에서 자오. 자오란 건 두드림 새는 그 노래를 잘 부린 새나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노래 곡조, 좋은 곡조를 갖다 자오 곡이라 강이다. 이랍니다. 꽤 참말로 한잔 묶고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좋은 노래를 갖다가 이제 그 저기 자오 노래라 이제 말하는 기도. 어? 이 좌중에 우리 좌중에 실제 이제 강남. 그건 이제 자오 새라는 것은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국제에는 그 가지고 그 새가 없습니다. 이 좌중에 실제로 보면은 그 강남 계획이 있는데 말이요.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소식이다. 그 말을 길고 말하자면. 근데 실제 없이 만들면 또 와. 술들이 놓고 노래는 만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뒤로씩 봐야 되거든. 일경 처현 황금구라 말이야. 황신, 황금구라. 한 무슨지 뿌리 말이야. 한 뿌리. 이 풀. 그 어찌 되냐면은 무름 황금으로 만든 우진이 부처님 몸이 턱 나타나 있단 말이오. 이것은 풀루에 말이오. 풀루에 황금구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아니다. 예, 풀이 우진이, 예, 한 뿌리가, 풀이 좋은 풀이 나가 있는데 그 후에 부처님 우진이 몸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나면 안 된다고 말이오. 일경초, 어? 일경초 이대로가 황금구라. 이 말입니다. 일경초에는 황금구야. 일경 황금, 저게 뿌리 풀이 말이에요. 여기 만드면은, 예, 결국만 황금 붙여 말이요. 내로 만드는 자 표현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독이 말리 충사해로다. 거꾸로 뭐를 타냐면은, 말이 철이 말리는 어떤 호공을 찌려 높이, 높이 나는 말이요. 학을 탔더라. 이것이야. 학을 탔어. 왜, 우리 저게 일경초 이대로 황금 붙인지 저기 부처님 나타났는데, 예, 나쁜다는데, 학은 타고 만다부터 흥원 올라간다 하냐 말이다. 그것이, 이, 대신인자 법문입니다. 그 원, 근본 뜻이고, 야호와의 근본 뜻이다. 옥천 인선사라고 또 인기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여, 또, 이제, 이 신도 야호에 대한 또 법문하고 있어. 학이 묻기는 뭐르냐 하면은, 불락인관대인 신마야 타 야호신고.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야호신에 떨어진단 말이오. 어? 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째서 야호 여기에 야호신이 만드면 떨어진다 이것이라. 우리 영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신은 안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 시인 하신 말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여산 오로벤이라. 여산 여산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명한 명산이야. 명산에 그러니까 오로벤은 아주 참 좋은 봉우리가 있어. 어? 여산에 만든 참 천하 명산 여산 위에 있는 말이야. 가장 제일 좋은 제일 경치 좋은 오로벤이다. 아니 저게 불락인과 저기 야호신에 떨어진데 여기 무슨 관계 있다고 여산 오로벤을 말하냐 이거지. 아? 그러면 그 불마의 인관된 말이야. 위 신마야 다 야호신고 인과 매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왜 야호신을 벗어났냐죠. 인과 마지 않다 그랬더니 뭐 야호가 되든지 마든지 사림든지 뭐 사자가 되든지 뭐 저게 뭐 새가 되든지 무슨 관계냐 말이오. 자유적인 논리인데 왜 해필 만들면은 구하게 야호신을 벗어났다고 막 그런 소리 하냐 이게야. 그래야 그 시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학 삼생변이라 남학의 남쪽에 그 남학 여기에 일하는 유명한 또 이제 참 신선사는 그런 산이 있거든. 이런 큰 짓도 많이 살았지만 그래 삼생전이라는 또 요 좋은 곳이죠. 그 남학의 삼생전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불락인관대 인과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야호신 여호 몸을 받았다는 것은 여산의 오로빈이고 어? 여산의 오로빈이고 또 불매 인과에 만들면 야호신을 벗었다 하는 것은 말이지 남학 삼생장이다 이라. 이건 영어 보면 동문서대지 등 그 문과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 그대로 듣니 참말로 적절하게 대답한 참 유명한 법문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어 말게 불락 불매가 말이 시동갑에가 그는 불락이니 불매니 텐데 이것이 그러면 같느냐 다르냐 이것이야. 그것도 한번 물어볼 얘기거든. 그게 이제 그 스님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이 천장님이 비난하려다 하늘을 비긴 말이야. 어? 하늘을 의지한 어찌지 아주 참 높다 큰 칼이야 말이야. 큰 말이게 긴 칼이 말이야. 비난이야 사람을 어떻게 찔러갖고 만들면 어쩐지 그 빛이 무서운 동시에 아, 차다고 말이야. 응? 뭐 당장 와서 사람 갖고

만 목을 벨듯이 그리 칼이 무서운 칼이 앞에 들어 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문에 대해서 하는 통계인데 또 이제 하나 또 더 소개하겠어요. 황룡신선사라고 황룡신선사 황룡파의 유명한 이제 사진선사를 유명했습니다. 그 스님이 원래 수자라고 오제 보현선사한테 지지한 게 말이에요. 그에 이걸 물었어요. 야호이 다마생고 그 요새 그 참 종림에서 그 백장 야호 법문이 참말로 만들면 아주 참 최고 법문에서 많이 만들면 우리한테 그래야 되는데 그 신님은 그 법문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으로 하세요. 우리에게 그 원리의 수자가 하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정관은 철제되며 단외는 말이야. 단외는 꼭지끄지 달다 그 말이야. 단놈은 단외는 외가 단에서 다 잘 익어놓으면 전체 뭐 외만 단 것이 아니라 왜 꼭지끄지면 전부가 다 달다 그 말이야. 고관은 연금가로다 만들면 아주 쓴 외 아주 쉬운 외는 저 뿌리끄지 전체 다 쉬워 그만. 그런 결국은 이 표현이 뭐였냐면은 단거는 전체적으로 철두 철미하게 달고 또 쉬운 거는 말이야 철두 철미 전체적으로 많이 씻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해시는 불기 야맹유라 바다에 어떤 사는 귀신은 말이야 귀신은 야맹유를 갖다 귀에 귀에 한다고 말이야. 야맹주란 것은 이제 이전에 그 참으로 좋은 본자 그 구실 보배 가운데도 가장 제일 저게 귀한 보배인데, 예? 그건 어쩌냐면은 아무리 큼한 밤이라도 말이요. 그대로 구실을 뚝 갖다 놓으면 그 광명이 빛이가 있고 흔하니 말이요. 참 빛이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야맹주라고 하는 거야. 밤에도 장구띠 환해, 밝은 구실이다, 이 말이다. 그 천하의 보물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바다의 귀신은 그리 천하 보물 말이야. 야명주도 말이야. 귀에게 앉아있는 말이야. 그가 있고 뭐, 예술자한테 이해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쩌냐면은, 만수 찰레에 닮은 채로다. 어떻게 한쯤 어떤 그 야명주를 갖다가 꽉 붙인 웃기가 있고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말이지. 한쪽으로 확 꺼져, 꺼지더라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 야명주 어떤 그 사람들한테는 참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쓰가 있고, 그 뭐 굳이 뭐 보면 될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 손에 뭐 쥐는 대로 말이야. 한 주먹 쥐가 이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저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전부 다 헛쳐서 만들면 지금 내 삐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야맹주란 거, 어째서 야맹주라 하는지 그 앞에 본문에서 통해졌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내고 철판은 아니잖아. 이건 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대중 말이야. 우리 대중이야. 자, 야호하가 말인데 이 야호 말하자면은 백장 야호는 그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불조와 신수요 부처와 조수와 만드는 신수라고 말이야. 아주 골수 법문이다 이것이요. 골수 법문이야. 그런 동시에 지식의 민맥이나 안맥이란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이다 그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을 갖다가 여기서 신수로 볼 수 있는 마침 이 백장 야호라는 것은 참으로 공안 중에도 가장 말하자면 지포고 말이지 아주 무서운 공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정신 건강권이요 그뿐이라 정이 그것은 건강권 건강권이라는 것은 만들면 어쩐지 건강이란 아주 도저히만 건강이라는 것은 부술 수 없는 걸 아니거든. 그가 저게 태를 매가 이 말이지 그 사람을 가다 놓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맞으면 그런 놈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 예? 이 건강권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와 조사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 갖다 표현할 때 건강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율곡보이요. 율곡보이라는 것은 밤송이다 이 말이야. 밤송이는 누구든지 만든 이걸 갖다 먹을래 그 밤송이는 입을 못 대거든. 입을 대면 전부 튀어나와는데 누가 그 입을 어떻게 대야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냥 조그만 소소한 밤송이를 갖다 비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법문은 부처와 조사도 입을 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그래서 불식이 초근정 아니면 아주 말하자면은 초란 말이야. 모든 우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초란 그런 우친지 정한 바른 눈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면 그 말이야. 보통 우친지 뭐 좀 뭐 깨치다 가면 안 된다 이것이야.
참을 못 듣니 몇백 년 못 듣니 저게 몇십 년에

동안에도 말이야. 자주 볼수 없는 그런 아주 숙중한 말이야. 그런 큰 대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다. 극난식나야. 도저히 이것은 말하자면은 식당할 수 없어. 이 법문을 갖다 이해 못한다입니다. 못한다 이것이요.

16군세의 출지, 이, 동치성불라, 16군세의 말이야. 시방세계 우리 모든 중생들이 같이 한날 한시에 성불한다, 인다. 만약 이 법문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알 같으니 말이야. 분명히 알 같으니 시방세계 중생이 성불을 알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야자 불리에는 말, 이 법문을 모른다, 이것이요.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 제불이 제 지옥이야. 삼세 모든 지옥의 부처님 말이요. 다 어찌 지옥에 안 떨어질래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 법문이 무슨 법문인데, 이 법문을 갖다가 바로 알 것이면은 시방세계 중생이 다 한날 한시에 성불을 하고, 이 법문을 갖다가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 제불이 다 어찌 같이 말이야. 지옥이 떨, 지옥이 저게 부채 어찌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면은 시방세계 중생의 통 한날 한시에 어떻게 성불을 하냐고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만은 이제 실제로 백장야원을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 차도하라. 한마디를 해보라, 이것이요. 자, 일락세기 필경락뜻이 맞춰, 이 우천동 출신 이 법문이 말이에요. 근본 뜻이 필경 어느 곳에 있냐? 이것입니다. 부현 청주도 하고, 부자가 돼서 말이야. 재산이 참 많다, 이것이라. 그럼 어쩌냐면은, 가족이 천인 만인 되더라 해도, 외로 적다고 말이오. 꽁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준혁 그런 일도 많이 있거든. 냉상공 같은 일 어쩐지 천하, 어쩐지 저게 임금 아들로 천하 가쁜데 말이오. 남보다 쉽게지 4천명, 5천명이라고 말이오. 그렇지만은, 그 사람마다 되면은 식구가 많은 것이 아니야. 부염 청구소하고, 어쩐지 재산이 많을 것 같으면은, 안 되면은, 식구가 어쩐지 많이, 한물이 많더라 해도 말이오. 적다고 자꾸 만드면 이제 원망을 한다고 말이요. 과 만드면 식구가 좀안 많아지는 안 많아지는 말이요. 이렇게 하고 빈만 일신 다르다. 가난할 것 때문에 재산이 안 걷던 것도 짝거리 없다고 말이요. 그런 것도 뭐냐면은 한몸 있는 것도 한 몸띠 하나 이것도 많다고 말이요. 실질 안 그래요? 재산이 많을 것 때문에 뭐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라도 미리도 만드면 자꾸 재산이 남아 있겠네. 남으니까네, 자꾸 재산, 저기, 식구 적은 걸 갖다 한탄하고. 자, 그래도 없는 사람이 만드는 지, 저, 한 때라도 못 먹는데 말이오. 며칠을 굶은 사람이, 지, 한 몸이, 이것도 만드면 너무, 지, 식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걸 또 하나 한다, 그 말이오. 정반대 아니야? 근데 백성 야호와에 막, 야호와에, 재산 많은 사람은 식구 적은 걸 갖다가, 천이나 많이 있는 식구 적은 걸 갖다 한탄하고. 짠 음식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한몸 이것도 많다고 또 원망한단 말이야. 이 무슨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오늘 법문은 말이야. 총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부현 청구도 하고 또한번더 하겠는데, 재산이 많은 큰 부자는 식구가 1,000명, 10,000명 되는 이걸 갖다가 적다고 말이지. 자꾸 불평을 해. 불평하고 빛나는 일신다라. 아주 가난해가 이 말이야. 짝거리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한몸띠 이것도 저 풀지를 못하거든. 그래 놓은 게 한몸띠 있는 이것도 식구가 너무 많다고 또 이제 원만하더라. 이렇습니다.

1년 불생이요. 모든 망생이 다 떨어져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라. 전후재단하니 앞뒤 다 끊어져 버려. 전제후지가 앉아 끊어져 버린다고 말이야. 전후재라는 것은 망생이 상속되기 때문에 앞뒤 있지만은 말이야. 망생이 다 끊어지면은 앞뒤로 갔다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냐면은 동정무관이요.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말이요. 동정이 새가 없다 그 말이요. 동정이 이래하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오매항일이라. 동정만 이래할 뿐 아니라 자나 깨나 말이요. 꿈꿀 때나 또 재미 꽉 들으실 때나 보통 이제

여 일상생활 때나 언제든지 여유해서 말이야. 똑같아서 거기서 간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나라적 셋세물과 파르다. 그러면 어쩐지 참 깨끗하고 깨끗해서 말이야. 저 흥무당도 깨끗해서 그것은 어떻게 뭐 무슨 모양을 할래, 모양을 할래 할 수도 없고 표현을 도저히 만들면 할수 없다. 그것은 일체 명상과 언설이 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정법인가? 아니다. 가석 사료부득 하리라. 에스카다 말이여.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계를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경계를 당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살아나야 되지 말이지. 살아나지 않고 이것이 구기인 줄 알고 여기에서 주에 있으면은 영원토록 공부를 성취 못한다 이 말이야. 호련, 어떻게 돼? 호련이 어찌 되냐면은 흔해 살수야. 저 우천지 만지면 천지를 만질 때는 절벽에서 말이야. 손을 놔둡다 그 말이야. 손을 놔두면 저 절벽에서 손을 놔두면 어찌 되냐면 그거 떨어져 죽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전루갱생 말입니다. 예? 죽었다가 다시 이제 아주 크게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니까 극만세 말이야. 차 어디 억천만겹이 다하도록 불헌멸도 일단 대광명이 말이야. 억천만겹이 다하도록 절대로 매하지 않은 큰 광명이 휘천탁지하고 하늘을 비추고 붙으니 딸 비슷하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요거등급이라. 처음 안 되면은 무시급전부터도 그것이 항상 비추가 있고 미래주의 다하도록 그게 비추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에서 누구든지 크게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살아날 것 같으면은 큰 광명이 발현되는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말이요. 시방 세계에 말하자면 두루하고도 남고, 미래주의 다하도록 만든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었습니다. 환해마, 알겠느냐? 이것이거든. 남북동서 기거래 하니, 동서남북으로 만들면 저로 도로대에다가 도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야심의 동간 처남설이로다. 한밤중에, 밤중에 같이, 온 우뚱이 산에 뚱이 바오가 천 개나 만 개나 되는데 그 바오에 은치가 있는 눈을 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내가 말한 그 법문은 말이요. 근본 지혜를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요. 야심의 동관 천암설이야. 한밤중에 천 개만 개 되는 바오에 쌓이가 있는 눈을 본다. 그 말이요. 왜 밤중에 바오에 쌓이는 눈을 본다 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투자가 인조주문이야. 이래라 투자심이라 하니라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한때 조주심이라 큰 무튼지 대조사가 또뭘 물은 게 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은 대사저인이 각할시에요.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떠냐 이거거든. 대사저인이 아주 혼자 일체 망념이 다 떨어져서 요구만 죽어 있다 그 말이야. 저 목숨과 같이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구경이 아니거든. 거기에서 또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그때는 어떠하냐 이를 물었습니다. 조주스님이 그리무님께 투자스님이 하신 말씀이 불허야행이여 투명수도니라. 예? 밤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밤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투명수도여. 밝은 누든지 새벽 밝은 날이 밝은 데 가야 되지 밤길은 가서는 안 되니라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어서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깬 소식이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이룸에는 참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할 것이다.

0: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 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예,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4: 노래를 불러보리라. 이젠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다 흘러간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암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져요.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사이언스. 이게 수십 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분자식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니히비 벨러가 있고 그 다음에 디마의 요 니히비의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케쿨로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요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게르 하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자, 독일 사람이겠죠. 이 게르 하르트가 뭘 했는가를 보여주면 이렇게 쓰는 게 기적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게르 하르트가 그때 당시 이게 언제냐면 1853년에 게르 하르트가 유형론 이론을 펼치면서 이 유형론이 시작은 듀마였습니다. 듀마 유형론. 이 과정이 이제 이런 화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1813년 그 다음이 1820년에 요거 하나만 지표를 아시면 아 이게 이런 상황을 알 거예요. 이때 화학자들이 수백 명의 화학자들이 유럽에 유럽밖에 없었죠. 뭐 과학이 유럽밖에 없으니까요. 유럽의 화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 몇 종류가 있는 걸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학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줘요. 우리 중학교 배웠죠.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탄소가 생명입니다. 산소가 생명이 아닙니다. 탄소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무기물은 뭐냐 하면 무기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기물은 그냥 암석입니다. 광물입니다. 돌가루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1820년에 밝혀진 광물이 몇 종류냐 그런 질문이 되죠. 무기물이 얼마냐 하면 1000종류쯤 됐어요. 1000가지. 자, 무기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게 모여갖고 모여서 이거 하고 플러스 산소를 딱 붙이면 이게 광물이 돼버립니다. 수업이 제가 강의했죠? 이게 광물이 되니까 광물이 대략 생명하고 관계없는 이때 무기란 말은 생명하고 관계없는 자연에 있는 물질이 몇 개냐? 천 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건 몇 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피부에 있을 때 나는 각질, 그 다음에 방구끼에 있을 때 나오는 기체, 또 생명관계 있잖아요. 넓지도 않은 메탄, 그 다음에 온갖 기름 종류, 들기름, 참기름, 오일기름 모든 게 유기물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몇 종류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한 만 종류 안 되겠어? 옛날부터 올리브 팔았고 뭐 온갖 있잖아. 포도주 하면 뭐 있고 술찌꺼기에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무 떼면 뭐 많이 나오잖아. 그거 다 유기물이잖아. 식물에서 나왔으니까네. 그럼 그거 수만 종이 되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지금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우리 PD님 한번 계세요 보세요.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유기물, 생명에 관련되는 물질, 유기물이 몇 가지냐? 몇 가지냐 하면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그때는 1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개니까 종류죠, 종류.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종이 넘습니다. 1억 개.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여기서 한 생각해서 플라스틱부터 비닐, 그다음에 석유에서 나오는 게 수만 종류가 돼요. 약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 카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약품. 지구상에서는 우리 의약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고 전부 다 합성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많아진 걸 뭐라 그러냐면 합성화학이라 그래요. 합성화합물입니다. 이걸 그냥 대규모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 나프타라든지 뭐 에틸렌이라든지 테플론이라든지 들어보셨죠? 모든 우리 생활 주변에 쓰는 물질들이 그게 저 뭡니까? 뭐 화재 나면 뭐 다 스티로폼이든 다 타잖아요. 그럼 까만재가 남잖아요. 타고 까만재가 남는 모든 물질을 유기물이라 부릅니다. 그 종류가 1억 종류가 넘습니다. 그게 대부분 합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게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현대 우리가 물질 문명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요 때만 해도 수백 가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53년.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수천 종류가 생겼겠죠. 그럼 게르하르트는 수천 종류가 넘는 유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를 처음으로 착상해 본 사람이요. 요 계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사람이 했는 뒤마하고 이 게르하르트가 어떻게 세계에 있는 이 많은 물질을 분류를 했나 하면 이 유형론입니다. 이 유형론이 모든 유기분자는, 유기물 분자는 요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되게.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하고 수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수소인데, 요렇게, 잘 그려야 돼요.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O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수소하고 수소인데, 대괄호 요렇게 있죠. 요 O가 있는 형태. 세 번째는 어떠냐면, 수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하면, 질소하고, 아니. 수소하고 수소가 있는데, 요게 질소로 묶여 있는 형태. 수천 종류의 유기분자는 요 네 형태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형론입니다. 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 보세요. 요렇게 된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알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걸 H2라 적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수소죠. 이걸 수소형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되죠? 이게 물형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H2O 쓰면 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HCl이 되잖아요. 이거는 염산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자 붙겠죠? 분자식을 쓰면 NH3죠? 이게 암모니아형이에요. 그래서 유기분자 수천 종류도 넘는 유기분자를 요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수천 종류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요거다가 요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수소형에서 염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분자를, 진짜 묘한 개념입니다. 요 분자를 띠내고, 대신 여기다가 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형이 되잖아요. 요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론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이제 이 켈쿨러가 1800 리비가 원래 그 계리사학, 괴리사학하고 리비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훔볼트입니다. 그리고 이 리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비 제자가 지금 두 사람 이야기했죠. 리비 제자 중에 이제 켈쿨러 제자가 반트호퍼. 이 사람이 1901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연도를 대체 기억했죠?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연구해 놓은 그 공식이 바로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야말로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잖아요. 삼투압을 해갖고 노벨상 받고 그보다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 이 사람 제자잖아요. 그럼 캘쿨러는 이 카본이 있다면 이게 평면에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캘쿨러예요. 그런데 반트호프는 이게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입체 구조. 같은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이런 분자식을 쓸 수 있는 이걸 기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거의 10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나 하면, 케플러가, 케플러가 1854년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쩌면 산소는 파리 두 개일 거다. 그 다음에 수소는 파리 한 개일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질소는 파리 세 개일 거다. 이런 개념까지 왔어요. 84년에.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갈라져. 그 다음에 4년 동안 더 고민을 합니다. 1858년에. 예, 1858년에 가장 위대한 도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분자 중에, 원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카본이잖아요, 카본. 카본이 파리 몇 개인가?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원자나 라디칼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기농 분자가 이제 수천 개 이상 막 생기니까 이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체 구조를 보고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유기물 분자에는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가 파리 몇 개인가? 몇 개의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 이걸 1858년까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쿨러가 그게 파리 네 개일 거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쓰는 겁니다. 혁명이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60년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 카를 스루에 학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 역사적으로 화학에서 이게 화학이 통일해야 됩니다. 요 회의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140명의 화학자가 모입니다. 유럽에 140명이 모여갖고 뭘 했나 하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60년도까지도 뭘 몰랐나 하면 1860년도까지도 뭘 몰랐나 하면 인류는 분자와 원자하고 분자를 혼용했었습니다. 구별 못했습니다. 혼용했었습니다. 네, 구분 불가, 구별 못했습니다. 과학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분자, 원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잖아. 초등학생도 안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유럽의 학자들이 분자하고 원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분자라는 개념 언제 나오느냐 하면 1811년에 분자라는 개념을 지구에서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보가드로. 1811년에 분자란 개념을 만들었고 원자란 개념은 대략 1800년 초에 달토니 이 원자란 개념은 달토니 다시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분자란 개념을 부르짖어도 이게 원자하고 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어요. 1850년까지 지금은 이게 다 원자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카를 스루에 헤이, 이게 지명입니다. 이게 화학사에서 항상 나오는, 예, 화학, 바로, 예, 이어서 바로 원자량이란 개념하고, 다시 한번 원자하고 분자란 개념을 분리합니다. 명확히 합니다. 그때 이 카를 스루에 학회에서 이 헤이를 주관한 사람이 케쿨러입니다.

그리고 또이 해에서 명연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카니자로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카니자로가 이 학회에서 그 학회가 140명 엄청 모였는데 카니자로가 뒷부분에 이제 자기가 딱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보가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이 뭐냐면 이 카니자로 주장이 다시 말하면 게르하르트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니자로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만 하면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이 모든 이 전체를 장악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베르셀리우스 체제인데 여기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보가드로 숫자는 그 분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화학 전체를 재편성해야 된다.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 카니자로의 강의를 들었던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온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가 바로 1869년에 주기율표를 만들어 버리죠. 다 아시죠? 이 흐름을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도당 이 분자식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유럽에서 100년 동안 1860년도까지도 분자하고 원자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전문학자들이. 그래서 이 케쿨로가 썼는 그 자료를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케쿨로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썼는 1861년에 우리 초산, 식초입니다. 초산. 초산의 식초의 분자식이 학자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19개인가 16개인가 다른 종류의 분자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종식시킨 회의가 카를스루헤고 이 학회가 1860년이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거기서 2년 후에 1862년에 바로 런던 만국 박람회가 일어납니다. 이때 메인이 바로 타르에서 나온 바로 화학, 그다음에 그 모버, 염색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사적 배경을 철저히 조금이라도 지금 뭐좀 시간 있으면 이걸 제가 과학사만 한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고 이걸 계속 설명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쓰는 거예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거의 200년 지난 지금 이걸 보면 여기서 이 분자식 자체가 엄청난 많은 정보를 산수 계산하지 그냥 쭉쭉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이쪽 분자식을 좋아해갖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서 분자식만 알면 화학을 거의 90%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자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핵심이 케쿨로라는 사람이 카본이 8이 4개라는 걸 1858년 했고 케쿨로는 또 뭐죠? 그 유명한 이 벤젠 고리를 육각형을 했던 게 바로 케쿨로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이중결합, 공명. 바로 공명현상을 이 사람이 선언하면서부터 화학이 완전히 한 단계 도약을 해버리죠. 예.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늙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산소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른바 대사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제가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전체를 이 과정은 단계가 얼추 해당작용 10단계, TC사이클 럽하게 한 10단계, 그 다음에 전자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오탄당 인산회로, 예, 이런 백본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그 어떤 분자가 단백질하고 인택션 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해당 작용의 10개 분자, TC사이클의 한 8개 분자, 그 다음에 오탄당 인산회로의 한 5개 정도 분자, 뭐, 이거에도 얼추 한 20개 정도 분자가 되잖아요. 이 분자하고 누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거대한 단백질. 이 거대한 단백질을 뭐라 부르냐면 효소라 부릅니다. 그럼 질량 차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뭐 글루코스라든지 피루브산이라든지 뭐 아세틸코 엔자임이라든지 이런 분자들은 수소 원자로 따져 보면 대략 한뭐한 200개 미만입니다. 질량이 수소 원자에 한 200개 정도 오다. 근데 이 단백질은 그거에 적어도 100배 이상, 대략 150배에서 많게는 한 1000배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전체적인 그 스케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세포내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하면 대사작용이라 그래요. 대사작용은,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분자하고 단백질하고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자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해당 작용의 10개 분자, TCA사이클의 8개 분자, 뭐 이런 분자들이요. 분자 크기가 요만하다면 부딪히는 이 효소는 크기가 이만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게 와서 이 몸체만한 거, 예. 그리고 100배 이상. 150배에서 뭐한 1000배까지 되는 거대한 덩어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약자로 씁니다. 이제, 글루코스. 그럼 GLUCOSE. 6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수백 번 반복이 되니까네. 생화학자들이 글루코스를 안 적고 GLC. 약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자로 적습니다. G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G에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다면 G6P 글루코스가 카본이 6개니까 여섯 번째 카본에 인산이 붙었을 때 G6P라고 불렀죠. 그래서 외자를 쓴다는 거. 글루코스도 첫 번째 축약했고 세자 GLC라 적었다가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G란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모든 한 20개 분자를 외자로 알파벳 한자로 표시하고 단백질도 효소도 가능한 축약해서 써서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해당 작용, 해당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거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단계가 한 10단계 됩니다. 그럼 글루코스는 6탄당이죠. 자, 그럼 그걸로 또 약자를 어떻게 적느냐 요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글루코스니까 제가 G라 적겠습니다. G, 글루코스. 그 다음에 글루코스에서 인산이 붙었는 요 단계도 그냥 G라고 적겠습니다. 그요 순서가 있을까? 요걸 먼저 적었을까?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겠죠? 굳이 다르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요 G는 뭐냐면 요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는 겁니다. 그두 자로 쓰기, 쓰면서 번거로워서 전부 다한 자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G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과당이라 부르는 프룩투스. 프룩투스 6포스파이드인데 그것도 그냥 F라 적는 거예요. 예. 예. 거의 한 6배 이상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오케이. 요거는 과당. 여러분들, 사과나, 그 배나 이런 과일에 많은 당, 그게 과당이고 요걸 약자로 F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이 원래 하나인데 인산이 하나 더두개 붙어갖고 두 개라는 그 라틴 말이 뭐냐면 비스란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그걸 B라 적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카본이 6개인 카본이 6개 그대로 붙었는 글루코스에서 카본이 6개인 그대로 갖고 있는 당입니다. 그 육탄당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육탄당인데 여기서 톡 하고 쪼개집니다. 6개가 몇 개 몇 개 쪼개지느냐 하면 3개하고 2개로 작게 돼요. 첫 번째 3개가 뭐냐 하면 디아세톤 디하이드록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파이드라는 카본 3개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걸 D라 적겠습니다. 그럼 6개, 카본이 6개가 3개, 3개 쪼개졌으니까 첫 토막은 D라 적고 나머지 3개 카본은 G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카본이 6개고 여기서부터는 3개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 화살표조차,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B입니다. 오이. 여기 아주 묘미입니다.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쓰면 요 자리에 오면 다시 B를 쓰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는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건 이전 강의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B가 뭐냐 하면, 요도 B, 요 B도 두 개란 말이에요. 뭐가 두 개냐 하면, 인산이 두 개 붙었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근데 요거하고 요 B 차이는 이 B는 카본이 여섯 개 있다는 거예요. 요 B는 카본이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B는 뭐냐면 인산이 두 개, 비스 두 개 붙었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 포스포 글리세라드. 3 PG라는 분자입니다. 해당 장유의 분자입니다. 3 PG 요 3이란 말은 인산이 카본, 세 번째 카본에 붙었다. 이 말이요. 요건 카본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2PG. 2란 말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인산이 붙었는 걸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2PG. 이렇게 적습니다. 2PG.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포스퍼 에놀 피루브레이터라고 좀 어려운 분자가 있어요. 요것도 카본이 세 개예요. 예. 네. 어쨌든 곧 바뀌어진 분자가 또 와요. 그 다음에 요 P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오는 분자가 뭐냐 하면 요것도 P예요. 이게 바로 피루브산이에요. 예. 네.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네, 이전 강의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는 그걸 한 6분의 1로 딱 축약해갖고 이니셜만 갖고 다니는 거 이제.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요거 한 10단계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해당 작용이라 불러요.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요 과정을 해당 작용이라 부르고 이때 요거 등장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 각각 요 물질이 이 분자가 이 분자로 바뀔 때 하는 요 작동해 주는 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효소라 불러요. 그 효소는 이 분자보다 적어도 150배 이상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쭉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딱 넘어갈 때 효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효소가 헥사키나제라는 효소예요. HK. 헥사키나제. 헥사키나제. 네. 두 번째 효소가 뭐냐 하면 요 넘어가는 효소가 포스포 프룩투스 쏘리 포스포 글루코스 이스모라제라는 효소예요. 예. 네. 요 세 번째 넘어가는 요 단계 넘어가는 효소가 뭐냐면 포스포 프룩투스 키나제예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요 B에서 요게 육탄당이 딱 쪼개질 때 들어가는 효소가 예, 굉장히 유명한 알돌라제라는 효소인데 제가 약자로 ALE라고 적겠습니다. 알돌라제.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요 D하고 요 G를 왔다 갔다 서로 변환시켜 주는 효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오스 포스파이드 이소무라제라 불러요. IPT라는 효소예요. 그다음에 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포스파이드 요 G라는 요 분자를 B로 바꿔주는 이 효소가 뭐냐면 GAP

T라 적겠습니다. 요 정하기는 TH까지 적어야 돼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무조건 추격할 수 있는 데까지 추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GAP, 요 G라는 요 분자가 정확한 이름이 GAP입니다. 뭐냐면, 글리세라드, 알데하이드, 포스파이드라는 분자예요. 그거에서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그 약자를 내가 D라 적은 거예요. 수소를 띠낸다는 거예요. 전자 두 개하고 양성자 하나를 띠내는 과정이요. 그걸 대학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요리 가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글리세라드, 포스포 글리세라드 키나제라 그래요. 요거는 인산을 붙여주는 거예요. 인산을 붙여주거나 띄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산을 붙여줬다 띄줬다는 말은 뭐냐면 ATP가 들어가서 ATP로 바뀌거나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포스포 글리세라드 무타제라는 거예요. 무타제란 말은 뭐냐면 요 인산이 붙었는 인산의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3번 카본에 붙어있는 인산을 2번 카본으로 바꿔주는 그 자리 옮김 효소 됐죠. 자, 그다음에 요게 2PG에서 포스포인 피루브로 바뀌어질 때 들어간 효소를 에놀라제라 불러요. 에놀라제. 그건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N-ol이란 말은 그 N이란 말은 이중결합이란 말이고 ol이란 말은 뭐죠? 알코올, 술이란 말입니다. 알코올하고 그 술에 OH기가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에 그 OH하고 산소 이중결합 있을 때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소를 에놀라제라 불러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피 이름이 요걸 알면 요 이름을 알수 있어. 포스포 에놀 피루브테. 다시 한번.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이때 에놀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 에놀, 여기서 에놀이를 작용을 해갖고 만들어진 분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 속에는 에놀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포스포란 거는 PO3이가 이온이요. 그 다음에 에놀. 에놀은 카본하고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또 옆에는 OH기가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뭐냐 하면 포스페이트. 자, 요 분자 이름이 뭐냐면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요 분자가 뭐냐면 요 분자가 피루브산입니다. 요 피루브산으로 같은 P인데 약자를 딱 추격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PEP라는 분자고 요거는 피루브산이라는 분자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데는 뭐냐면 피루브산, 피루브레이트 키나제 타입 M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M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근육이라 할때 머슬이란 말 쓰잖아요. 거기서 온 겁니다. 자,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셔야 돼요. 요게 해당 작용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분자예요. 덤으로 하나 있고 효소가 몇 개요? 효소도 10개 들어갔죠. 효소가 10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데? 우리가 전신을 보면 밥을 먹고 고구마 감자를 먹었을 때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해갖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맨첫 단계로 이 10단계를 통과한다. 이걸 해당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의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각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0: 에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곧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단 거를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그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1: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 항상 편안하리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나라를 잘 지키는 임금이 국경을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하느니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니라.

지금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50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0: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구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다 들어보셨습니까?
3: 네.
0: 아, 대답을 네, 못 들어봤는데 거짓말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연기법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인연의 흐름이다. 불교의 이제 유명한 개송 중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살아.

0: 떨어진다.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뭐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인연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인연도 있고, 예, 그렇죠. 그지 같은 인연도 있고요. 예, 나쁜 인연도 있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쁜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좋은 인연.
0: 근데 왜 눈동자만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예, 저의 착각이죠. 예, 다 좋은 인연들만 많으셨구나. 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죠. 복과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인연을 많이 만났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다, 선업을 많이 짓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다 인연의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돼야 안 돼요.
1: 안 돼요.
0: 예, 그 집착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움켜쥐고 싶고,
1: 네.
0: 예, 막 싫은 사람이 오면 막 막고 싶고,
1: 네.
0: 예, 그렇잖아요.
1: 네.
0: 예, 또 좋은 게 막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못 가게 하고 싶고, 잡고 싶고, 또 싫은 인연이 갈려 그러면 막 굿이라도 해주고 싶고. 예?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렇게. 예, 근데 예, 그 불교에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의 삶에 그런 어떤 괴로움과 또 장애를 가져다주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업보, 업장이 바로 집착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집착. 요 집착만 딱 내려놓으면 편하다는 걸 아는데 다 아시죠?
1: 네.
0: 집착만 딱 놓아버리면 편하다는 걸 아는데 잘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안 놓아지죠. 다 놓았으면 벌써 도인 됐죠. 네, 안 놓아지니까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집착의 마음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에 300년 전에 일본에 백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백은 화상. 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그 일본의 송림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실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은 스님이 참선을 너무 아주 깊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런 큰 스님이신데 그 송림사라는 절 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두부 장수를 하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부 장사를 하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주 그 나이가 어린 처녀였는데 덜컥 애를 가져버린 거예요. 애를 가졌어. 어떻게 애를 가졌지? 처녀가? 그 하늘 봤는데 그 뚝 떨어졌나?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2년 전년 썩을려나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딸이 그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누구 자식이냐? 누구 자식이냐?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 서슬을 퍼렇게 눈에 살기가 있는 걸 보고는 처녀가 이제 무서움이 느껴져서 이 딸이 아이고 이거 사실대로 말했다간 나도 죽고 애 아빠도 죽고 내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해선 안 될 말을 합니다. 무언고 하니 아버지가 평소에 그 송림사 그 절에 백은 스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제일 존경하는 스님을 죽이게 하겠냐 싶어서 저기 위에 백은 스님 앱니다 이런 거예요. 아 스님은 뭔죄야? 아니 스님은 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겨버렸네. 백은 스님 앱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백화 뒤집어져서 이제 딸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백은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딸이 처녀인데 애를 가졌답니다. 근데 이 애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랍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니? 뭔 소리요? 나 손도 못 잡아봤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백은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해도 너무 깊이 가셨나 봐.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아버지가 아,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변명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이 내 딸에 있는 이 뱃속의 애가 스님 애가 맞습니까? 예? 맞는 겁니까? 하니까 또 유스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이제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이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들었어? 들었어? 어, 백은 스님이 거기 두부장수 딸을 건드렸대. 어, 애래. 어떻게 어떻게 큰 스님 줄 알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 어머 대박 대박 막 대박 쌌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럼 뭐 우리 같으면 뭐 아, 아니다 오해다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못 믿어서 아니다 우리 백은 스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스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들이 또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두부장수 딸이 애를 가졌다는데 스님 어 그 스님 애라는데 사실입니까? 그 스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딸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대요. 딸이 사내 아이를 낳아서 그 두부장수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 아 그 사내의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다시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이렇게 안겨주면서 스님 애니까 스님이 먹여 살리십시오. 예? 이제 스님 아들이니까 스님이 먹여 살리고 스님이 키우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기가 막히잖아요. 네. 어, 이게 뭐, 그 우리 같은 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 어,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백은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인데 어떡해요? 그냥 이제 집집을 돌면서 젖먹이를 하면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냥 젖먹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뒤에서 욕을 하든 애를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대요. 딱 1년이 지나니까, 1년 되니까 이제 돌이잖아요? 1년이 지나니까 그 두부장수 딸, 애 엄마가 그 모성애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괴로워하다가 아버지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 그 애는 이웃집 응시점에 남자애입니다. 스님한테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놀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절에 올라가서 스님 앞에서 석고대제를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어리석은 여식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을 제가 뒤에서 욕을 하고 더럽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애를 안고 있다가 거기에 그 이제 애 할아버지 되는 택이죠.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애 안고 있다고 또 보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데려가라고 예 네,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아 모든 게 2년 때문에 왔고 2년이 닿으면 다시 가고 모든 것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2년법이다. 그 2년법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일본의 백은 화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그냥 큰 스님의 이야기니까 야 정말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수행자 모든 집착이 떨어지신 큰 스님이다 라고 우리가 감탄하는 거지 지금 눈으로 보면 호구야 호구. 아, 세상에 이런 호구가 어딨어. 에? 누가 나 때렸어. 에? 내가 당신 때렸는데 당신 어떡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막 사기쳐도 아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음모를 모해를 해도 아 그렇습니까. 야 정말 근데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나의 인연임을 알고 내 마음에 그 집착심을 놓아버리고 인연의 흐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마음의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게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이 업의 인연을 두 글자로 줄여서 업

면이라고 합니다. 업의 인연, 어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들, 그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어변의 존재들입니다. 괜히 만난 존재가 없어요. 우연으로 만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왔거나 왼수를 갖기 위해서 왔거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러 만났거나 왼수 때문에 만났거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인연들이 은혜로 만난 인연이 더 많은지, 왼수로 만난 인연이 더 많은지, 좋은 인연이 더 많은지, 나쁜 인연이 더 많은지, 정말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자꾸 닦아야 된다. 지금 닦고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끊임없이 공덕을 짓는 것만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 남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 젊은 남자가 이제 큰 스님이 됩니다. 이제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하루는 이제 어느 절에서 사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이렇게 스님에게 승복하고 뭐 꿀이라든가 이렇게 시중물을 올렸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도가 하는 얘기가 스님 원래 저희 절에서는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3개월 동안 마치시고 나면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는 게 저희 사원의 예법입니다. 예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저는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신도가 아니 왜요? 저희가 정성으로 가져왔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큰 스님이 저는 옆에서 시중드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아봤자 짐만 될 뿐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신도가 아니 옆에서 시중들 제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이 신도가 불심이 엄청 깊었나 봐요. 제가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크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더럽게 속썩였나 봐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7살 아들 7살인데 저를 보낼 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예, 불심이 없구나. 불심이 없어 불심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7살짜리 아들을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시키게 되는데 큰 스님이 머리를 깎이기 전에 간단하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줬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살짜리 아이한테 머리를 깎아주기 전에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삭도 있죠. 스님들 이렇게 삭발할 때 쓰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삭도라고 합니다. 삭도를 물에 이렇게 묻혀서 그 삭도가 면도칼이 머리를 딱 깎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 전생에 많이 닦은 아이예요. 예, 전생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딱 깎는 순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이 됩니다.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동자승이. 근데 스승님은 이 아이가 아라한이 됐는 줄 몰라요. 이제 자기가 스승님은 이제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거든요. 그 스승보다 먼저 깨달은 거예요. 제자가. 하여튼 이제 동자승으로 만들어놨는데 또 이제 아라한이고 전생에 닦은 것도 많으니까 얼마나 총명하겠어요. 7살짜리가 마치 27살짜리 청년 마냥 스승을 옆에서 너무나 시봉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큰 스님이 동자승에게 자 네가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님께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부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우리가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느

마을에 그 조그만 사원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이제 스승은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잠에 들었고, 7살짜리 동자승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스승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딱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살짜리가. 또 징그럽지 않아요? 7살짜리가? 예, 이제 그 전생이 많이 닦은 거예요. 예, 이제 또 아라한이잖아요. 7살짜리인데 이제 거룩한 성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밤새워서 명상을 들었는데, 이제 새벽닭이 울립니다. 꼭기요 하고 새벽닭이 울리니까 스승이 이제 누워 있다가, 아, 새벽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자승, 이제 당신의 제자인 동자승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동자승을 깨워서 어서 아침에 할 일을 하도록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채로 동자승을 깨우려고 이렇게 부채로 동자승을 툭툭 쳤어요. 툭툭 쳤는데 실수로 이렇게 동자승이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스승님이 걔는 침대 옆에서 이렇게 참선하면서 앉아 있는데, 스승이 부채로 누워있는 동자승을 깨운다고 부채로 이렇게 돌리다가 부채자루가 앉아있는 동자승 눈을 콱 찔러버립니다. 그 눈을 잃어버려요. 그거 동자승이.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난리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순간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하면 우리 스승님의 마음이 번민해질 것이다. 차라리 나 혼자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손을 하나 싹 가리고, 예, 스승님 저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욕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한 손을 가린 상태에서, 아, 대단하죠? 그러더니 스승님께 드릴, 우리는 이제 아침에 양치질할 때 칫솔로 하잖아요. 칫솔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나무 있죠? 그 버들까지나 그 이렇게 부드러운 나무를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그걸로 양치질을 했답니다. 그 스승님이 양치질할 수 있도록 양치질할 나무와 그 물컵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건네드렸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이 뻥 뚫려버렸으니까. 그 스승이 한 손으로 이렇게 쑥 주는 동자승을 보고, 너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 스승한테 이렇게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려야지. 네가 이래가지고 네가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겠냐? 어디서 이렇게 못된 버릇을 배웠냐? 이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자승이. 스승님, 당연히 스님께 두 손으로 드려야 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제가 눈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 스승이 그때서야 좀 느낌 이상해서, 너 눈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넘어졌니?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스님이 찔렀잖아!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예,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아, 스승님께서 저를 깨우려고 부채로 이렇게 깨우려다가 그만 자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고 스승님 막 사죄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니 애야, 어떡하면 좋니. 그때 야, 7살짜리 이 아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러지 마십시오. 스승님이 제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스승님, 이거는 스승님 탓도 아니고 저의 탓도 아니고 오직 업일 뿐입니다. 그냥 업일 뿐입니다. 스승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그냥 업일 뿐입니다. 업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스승님이 어쨌거나 이제 마음을 안정을 하고, 이제 눈이 하나 남은 이제 동자승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미안하니까 짐을 다 누가 들었겠어요? 큰 스님이 다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요. 미안해가지고 짐을 본인이 다 치고, 이렇게 7살짜리 아라한을 데리고 부처님을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당도합니다. 그 부처님께 탁 삼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근데 아시면서 일부러, 그래, 오는 사이에 별일 없었냐? 몸은 건강하고 공양은 뭐 하였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그 큰 스님, 그 스승님이 부처님께 예, 오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0: 그 동자승과 겪었던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다 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수행자는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을 남기시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 큰 스님께서 그 동자승의 눈을 찔러가지고 동자승의 눈 하나가 실명됐지만 사실 일부러 한 건 아니죠.
1: 네.
0: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살면서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다치게 됐을 때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일부러 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실 기분은 어때요?
1: 나빠요.
0: 예, 열받죠. 상하죠. 예, 속상하죠. 예, 그게 중생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누군가에 대한 속상함이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도 불교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사실 그 사람 탓도 아니고 사실 내 탓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업의 인연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업의 인연이 뿌리는 결국 누가 지은 업일까요? 사실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겠죠. 그 업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 같은 걸 제가 많이 받잖아요. 상담을 많이 받게 되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상담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일단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고 그럼 뭐 이제 뭐 남편 때문에 괴롭다, 자식 때문에 괴롭다. 이제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자기 괴롭히면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나죠. 예, 짜증나잖아요. 남편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저 인간 해봤자 누구 마음만 더 불어올라올까요? 내 마음만 더 불어올라요.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따지고 싸워서 속이 시원하면 싸워도 돼요. 근데 싸워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오히려 내 속만 더 상하거든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아요. 네?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응?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네? 왜? 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죠? 네? 설마 이제 스님이니까 아예 끝까지 그냥 끝까지 업이다 생각하고 살아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야. 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쿨하게 살아요. 네? 네? 자 이제. 아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헤어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너 나 살아보니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스치듯 안녕? 우연히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너와 나의 추억 그냥 마음에만 가다듬자.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생에 업의 인연이 지저분하면 그것도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 인연이 쉽게 안 풀립니다. 이게 업의 고통이에요. 이게 번뇌의 고통이고 동감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남편이 미치도록 나를 힘들게 하면 너무너무 괴로우면 헤어져라. 그냥 대부분이 헤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면서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뭐 애 때문에라도 안 되고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저마다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헤어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스님 그런데 나 없으면 또 저 인간 어떻게 사나 걱정돼요. 야 미친... 왜? 왜? 본인 얘기예요? 예? 예? 엄청 그러시네. 이거 듣는 나도 답답해요. 예? 듣는 나도 미치겠어. 뭐야 한 30분 동안 얘기 들어주다가 힘들면 헤어지세요 하니까 근데 스님 헤어지려더니 저 인간이 나라도 거두니까 밥 3끼라도 먹이지 나왔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못 헤어지겠어. 어쩌라고. 이게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생에 끈끈하게 묶여있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내가 빚졌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예. 자식도 똑같아요.

0: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대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아주 잘 나가게 됐대요. 그 어머니의 이제 노력의 빛을 발한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모든 걸 쏟은 아들이 며느리만, 그 며느리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럴려고 쟤를 키웠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새끼 키워봤자 그냥 지 여자라고 마누라만 저렇게 챙기고 험한 마음이 생기다가 우울증이 걸려버리신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용돈도 많이 주고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전생에 저 아들한테 빚진 게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잘 갚고 우리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길을 걷는구나. 이번 생에 아들한테 빚을 잘 내가 갚았으니까 이제 내 길은 내가 또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1: 네.
0: 그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새끼 나쁜 새끼 소새끼 네? 내 새끼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거 뭐 우울증 거리고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 분노와 그 서러움 때문에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1: 네.
0: 그것만 놓아버리면 편한데
1: 네.
0: 예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닦으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이 업의 인연을 잘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서 금방 자식 얘기도 했지만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소나무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딸, 내 딸, 내 딸, 예쁜 딸 하면서 항상 이렇게 안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딸한테, 그 갓난아기한테 딸아, 딸아, 너는 전생에 나랑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내 딸로 태어났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가 내가 전생에 엄마 시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둔입을 주기로 한 게 있는데 안 줘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러 태어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내가 동전 둔입을 주면 너 갈 거야? 아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애기 이마 위에다가 동전 둔입을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응애 응애 몇 번 울더니 갑자기 숨이 딱 끊겨버렸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제 이걸 무섭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렇게 우리 업의 인연이 예? 아, 왜 이래? 예? 이 속에 숨겨진 교육인가?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아 업보의 인연이 이와 같이 아주 정확하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죠. 예? 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전 둔입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나 특히 자식일수록 나에게 빚받으러 오는 존재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자꾸 퍼주잖아요. 남의 자식이 봐요. 그러니까 퍼져요 못 퍼져요? 못 퍼. 내 자식이니까 퍼주잖아요. 그만큼 내 자식한테 전생에 빚진 게 많아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과 빚으로 얽힌 관계가 우리의 인연이구나. 그러네 이번 생에 좋은 인연이면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고 이번 생에 좋지 못한 나쁜 어변이라는 게 느껴지면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1: 네.
0: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하고 나쁜 인연이 있는데 이번 생에 안 풀면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
1: 아...
0: 예? 지겹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아, 지겹다. 예, 예. 예, 뭐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예, 굉장히 격정적으로 몰입하시네. 예,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저분은 감정 표현이 좀 솔직하신 거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 못한 사연 하나가 있어요. 그 말 못할 사연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내가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빚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0: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업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업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또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분 중에 시왈리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시왈리라는 스님이신데, 이 시왈리 스님이 별명이 복덕제일이에요. 복덕제일, 복이 많기로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분은 당신이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분이에요. 좋죠. 네, 되게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는 표현 쓰죠. 네. 어머어머, 너는 복이 많다, 너 좋겠다. 아이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봐, 나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1: 네.
0: 복이 많다, 복이 없다의 이제 기준이 내가 원하는 일을 쉽게 빨리 얻을수록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더디게 혹은 안 이루어질수록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것도 묘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 복은 있어요. 네. 어머, 너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너 학원 어디 다녀? 난 그냥 교과서만 봐. 좀 재수 없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공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복은 있는데 학교 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시험만 봤다면 이상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명문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공부는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복이 좀 없으셨던 분 있고, 또 학교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사업했는데 쫄딱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사람마다 저마다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해, 뭐 학교도 뭐 겨우 뭐 턱걸이로 저기 지방에 있는 이름도 좀 이상한 그런 학교에 겨우 들어가. 그러니까 집에서 막 반상회 하면 어머 어머 철이 엄마 철이 이번에 학교 어디 갔어? 철이가 누구예요? 엄마가 이제 창피하니까 철이가 뭐지? 어? 저는 순이에요. 순이 엄마예요. 예. 제 앞에서 철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학교 졸업하고 대인관계 좋고 사회생활 잘해서 그 하는 장사마다 잘 돼서 나중에는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1: 네.
0: 그 사람 복은 몰라요. 네. 저마다 복이 다 다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효자였던 애가 나중에 속 다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예, 어렸을 때 이거 사람으로나 이거 살까?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사람 대우나 받을까 싶은 애가 나중에 정말 효자가 돼가지고 그 부모님 잘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복이죠. 저마다 각자 자기 복이 다 다른데 시왈리 존자는 어떤 복은 있고 어떤 복은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바라는 게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바라는 게 없어.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분이 바로 시왈리 존자였습니다. 근데 시왈리 존자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 전설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서 7년 7개월을 있었대요. 보통 몇 개월 있죠?
1: 10개월.
0: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7년 7개월을 있었대요. 7년 7개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야, 시왈리 존자는 그렇게 복덕이 제일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7년 7개월 동안 자궁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을까?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듣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 이들에게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가르쳐야겠구나. 제자들이 대화하는 방에 딱 들어가서 제자들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 시왈리 스님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복이 많으신지, 저렇게 복이 많은 분이 또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어머니 모태 자궁 안에서 7년 7개월을 계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이다? 그 시왈리 스님,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이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한량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0: 윗밭이 부처님 시대의 일이에요. 어느 부처님이요?
1: 윗밭이요. 예.
0: 윗밭이 부처님 시대 때 그 윗밭이라는 부처님께서 6만 8천 명의 스님을 데리고 어느 이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윗밭이 부처님과 6만 8천 명의 스님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진귀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음식을 올리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봐라,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부럽지? 예? 나 엄청 복 많이 짓지?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왕처럼 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왕 정도의 공양은 올릴 수가 있다. 그 우리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자. 그래서 그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윗밭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또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리면서 왕에게 자랑합니다. 봐봐, 우리도 이만큼 한다? 부럽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6번의 경쟁이 붙었대요. 누가 공양을 더 잘 올리나. 그러니까 살은 누가 쪄요? 스님들이 지겠죠? 그거. 야, 오늘은 또 뭐야? 이러면서. 예. 자, 어쨌거나. 그렇게 6번의 이제 경쟁이 이제 시합이 열리게 됐는데, 6번째가 지난 뒤에 시민들이 마지막 공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공양을 준비하자.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신선한 꿀이 없는 거예요. 야, 꿀만 있으면 완벽한데, 신선한 꿀을 좀 구해와라.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꿀을 구하다가, 그때 어느 시골 사람이 벌집에 그 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벌집에 신선한 꿀이 담겨져 있는 벌집을 나뭇가지에서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싸, 오늘 이거 신선한 꿀을 얻었네 하다가 꿀을 구하는 사람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보고 그 시골 사람한테 이거 꿀 팔 겁니까? 아니, 이거 안 팔 건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양 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입짜리인데 한 입짜리를 한 양에 달는 거 보면 이 사람 돈이 좀 있나 보다. 좋아, 쇼부를 봐야겠다. 이제 그래서 딜을 한 거예요. 두 양 주세요. 아싸, 두 양 줄게. 에이, 싫었어요. 마음 편했어. 3양 주세요. 아싸, 3양 줄게. 아니야. 마음 편했어. 10양 주세요. 우리 같으면 한 대 쳤을 거야. 결국 천 양에 팝니다. 한 입짜리를. 천 양에 딱 팔았을 때 꿀에 판 시골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 입이면 살 수 있는 걸 왜 천 양에 삽니까? 그렇게 꿀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면 그 돈에 사겠냐. 부처님과 6만 8천 명의 스님들께 공양 올릴 때 쓸 신선한 재료다.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시골 사람이 저는 천 양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그냥 공짜로 올릴 테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그 공양의 보시공덕을 저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그냥 제가 복짓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꿀, 그 신선한 꿀이 담긴 벌집을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 시골 사람이 그 꿀을 공양한 공덕에 의해서 하늘 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 세계의 복이 다하고 난 뒤에 왕으로 태어났답니다. 왕으로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태어나서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자기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욕이 있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상대방 나라에서 항복을 안 하니까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7년 7개월 동안 가뒀답니다. 7년 7개월 동안 가두다가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나라의 성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그 왕은 죽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나서 지옥의 업장이 다 소멸된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시왈리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왕이었을 때 사람들을 7년 7개월 동안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뒀던 업보로 어머니 뱃속에서 7년 7개월 동안 머물러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밭이 부처님에게 천냥을 받을 수 있었던 꿀을 그 천냥을 포

0: 소개하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꿀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복덕제일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나쁜 거면 나쁜 거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1: 내가
0: 지은 업보다. 그러니 이 이번 생에,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항상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업의 인연을 잘 닦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게을러서 정진에 힘쓰지 않는 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한, 어리석어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한, 사람들은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표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린다. 분노도 이와 같아 오히려 착한 마음을 태워버린다. 분노를 없애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을 제거하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황산 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계룡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계룡산의 갑사입니다. 여기 주변에

현판에 보시듯이 계룡갑사라고 돼 있어서 절의 이름만 보아도 가장 으뜸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화엄 10철을 선정했던 이 화엄의 성지인 계룡산 갑사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간산 사상이 특히나 이

바로 중심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변에 특히 타너스님의 간산 사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련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주련은 다른 곳에 있는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이목을 끄는 계룡산 사상, 계룡산에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믿음과 신앙이 이곳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요. 갑생 삼갑 법문계하니 으뜸의 세계인 이 계룡산에 삼각을 만들어내서 이 계룡산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법문을 열었으니 감불연하 군자되라. 여기에서 이제 감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불이라고 하는 건 감방의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룡산 지역에 항상 우리 한국의 미래불이 용화정토를 만들어내는 미래불인 미륵불이 우리 간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불의 그 연화꽃의 군자대가 바로 여기에 있도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고는 대목인천 수대각인고 이 크게 꿈을 꾸고 있는 인간 세상과 천상에 있는 세계에서 누가 큰 깨달음을 이루겠느냐 하고 여기에 마지막에 맨 마지막 구절은 수정봉탑 견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봉 꼭대기에 있는 탑이 열해를 보는구나. 여기에 이그 계룡산에서는 갑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신흥암이라고 하는 아주 현묘한 부사이한 그러한 수정봉탑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위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끔 방광도 하는 곳인데요. 그게 아주 명당으로 유명한 신흥항의 수정봉탑이 있습니다. 수정봉탑에서 열애를 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계룡산, 한국의 계룡산인 이 간산에서 이 속에서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여기에서 미래 세계에 부처님을 보신다. 이런 내용이 이 계룡산 갑사의 주련에 남아 있습니다. 감방의 부처, 미래불은 우리 한국의 계룡산에서 세계의 정신 문화를 주도하는 부처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신앙이 결집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계룡산 갑사의 삼성각입니다. 여기 삼성각 주련에도 간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주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구절이 개화위룡 갑천하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닭이 변해서 용이 되니 천하의 으뜸일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계룡 갑사라고 하는 이 사찰의 이름이 주련에 다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각장엄 호시방이라 돼 있습니다. 이 삼성각에 있는 칠성열애와 산신님과 독성님이 이 장엄하여 시방세계를 옹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룡산의 산신께서 이곳을 전부 옹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산회운 강영상하니 그랬습니다. 이 간산에 운이 돌아와서 신령스러운 상서를 내려줄 것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산이 계룡산의 다른 이름을 간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연 스님이 만들어 놓은 삼국유사에 보면 오대산의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부처님의 사리를 전해받고 그다음에 너희 나라의 감방에 명주지방에 아주 명승지, 훌륭한 풍수의 명당이 있으니 거기에 부처님 사리를 모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듯이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오대산이 감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역학에서 감방이라고 하듯이 계룡산을 우리나라 전체의 산을 상징해서 계룡산을 간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타너스님의 자가 간산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타너스님이 계룡산 학파리에 자광사를 세웠던 인연이 다 그저 있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산의 운이 돌아오니 신령스러운 상서가 내릴 것이다. 앞으로 한국 땅, 이 땅에 새로운 운기가 돌아와서 그 기운이 계룡산에
그 수도로서 정신의 문화의 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이 주련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만년 명덕 천년향이라 그랬습니다. 만년토록 이 밝은 덕이 향기로운 그 향기를 온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룡산 갑사에 있는 삼성각의 주련은 타너스님의 말씀하셨던 그 간산의 기운이 우리 한국의 위대한 세계적인 그 기운들이 많이 이곳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군자들이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이 땅에서 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주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신원사의 그 중악단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이어져 온 백두대간의 모든 산신들이 이곳으로 왕림한다라고 하는 제대산왕 강림도량이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앞에 중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명성황후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나서 명성황후가 이곳에 중악단을 설치했습니다. 북한의 묘향산의 상악단, 지리산의 하악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악단을 계룡산 신원사에 설립하게 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의 중심, 지리적인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산으로 볼 때는 오대산이 중심이 될 텐데도 이 계룡산을 중악이라고 한 것은 이 계룡산을 한국의 모든 산의 중심의 의미, 우리 정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 뒤에 있는 산이 계룡산 정상인 천왕봉이 되고요. 이 신원산은 중악단을 세우면서 본래 대웅전에 있었던 이 자리를 중악단으로 만들고 대웅전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분들은 이 신원사의 중악단에 와서 계룡산 산신에 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리라고 봅니다. 이곳은 바로 계룡산이 이 한국의 모든 백두대간의 산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계룡산 국사봉 정상입니다. 향적산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저기 보이는 계룡산의 정상인 천왕봉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우백호가 되는 오른쪽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곳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저 밑에 계룡대, 우리나라 3군 사령부가 있는 저 계룡대 지역을 저기를 수도로, 도읍으로 정할까 논의한 국사를 논의했다는 곳입니다. 지금 저 넓은 땅들이 900만 평이 국가의 땅으로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계룡산이라고 하는 이 곳은 저 천왕봉이라고 하는 곳에 닭 벼슬로 돼 있어서 한자로 임금 제자를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좌총룡 우백호 봉우리가 전부 용으로 이루어져서 계룡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모든 산들이 이 계룡산으로 내려와서 이 백두대간에서 내려와서 속리산으로 왔다가 다시 역행해서 덕유산에서 역행해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거꾸로 올라와서 저 계룡산의 천왕봉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태극으로 돌아서 흘러가는 형태가 되었고, 물은 말이죠, 거꾸로 해서 저렇게 계룡산 뒤로 돌아가지고 금강 로 흘러간다 그래서 산태극, 수태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룡산이 왜 힘이 있냐 하면 지리산으로 그 백두대간이 내려가지 않고 다시금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를 했기 때문에 산이 거꾸로 올라올 때 힘이 강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룡산이라고 하는

있는 곳은 예로부터 이 많은 도인들이 수행을 했고 수도를 했다는 장소입니다. 원래 저기 있는 계룡대가 있었던 장소는 신흥 종교, 무속인들, 도 공부하는 분들, 수행하는 분들, 많은 사찰과 암자가 결집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저곳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저곳을 이 국가에서 모든 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우고 3군 사령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넓은 땅이 국가의 땅으로 비워져 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 계룡산이 한국의 정신문명의 수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타너 스님이 계룡산에 대한 간산 사상을 펼쳤던 그 근본이 되는 지역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넓은 땅들을 언젠가 저 땅들을 활용하게 될 때, 이 땅에 한국의 새로운 후천 세계의 정신문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룡산의 이 국사봉 정상에는 특별한 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말이죠. 남쪽 방향으로는 남두육성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동쪽 사면에 말이죠. 부처불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 면에는 북두칠성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은 바로 여기가 계룡산이 예전부터 세상의 중심이다. 하늘의 별자리로 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현상에서 세상의 중심을 대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예전부터의 믿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우리가 계룡산 갑사에서 보았듯이 감불이다. 감방, 동북방에 우리나라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미래에 우리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듯이 동쪽 사면에 부처불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감불이라고 하는 것, 간산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남쪽 사면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 용맥이 흘러가는 산은 바로 연산면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에서 배웠듯이 하나라의 여기 연산면이고 연산역은 간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계룡산은 전부 이 감방이라고 하는 이 계룡산. 이 계룡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잘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사봉에서 많은 인물들이 탄생되게 될 것이고 이곳은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시절이 도래한다고 했던 타너 스님의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는 계룡산 향적산 국사봉 올라가는 중턱에 있는 향적산방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일부 선생이 정역 8개를 획계를 하고 1885년에 정역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장소가 그 정역 8개에 대한 그 책을 쓰신 이 향적산방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바위가 그 거북바위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향적산방은 김일부 선생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머리 위에 계속 8개의 괴상이 떠올라서 공부를 계속해서 정역을 써내려간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장소죠. 이후에 김일부 선생의 제자의 제자, 제전 제자인 학산 이정호 선생이 이곳에서 정역을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학산 이정호 선생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여기에 찾아와서 이정호 선생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고, 지난번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정호 선생은 타너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여서 정역 책을 간행할 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던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런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보면은 뒤에 보시면 좌총령이 확 감아주고요. 이쪽에 우베쿠가 있고 앞쪽으로 보이면 일자 문서군으로 안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앞쪽에 책상과 같이 일자로 저렇게 안산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머슴도 벼슬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타고난 명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안산 뒤에 보이는 저 엄청난 뒤에 객산들도 이곳의 산세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전히 기도를 오는 분들, 그다음에 공부를 하려 오는 분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퇴락해 있고 인적이 끊겨 있어서 이곳이 계룡산에서 정역이 생산된 세상에 정역이 출현한 장소인데 이렇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은요. 앞으로 틀림없이 정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벌써 40여 년 전에 이러한 정역을 세상에 강의를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파를 하셨던 그런 선지적인 그런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바로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이곳 향적 삼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계룡산의 무상사입니다. 이곳은요, 이 전 세계의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하셨던 숭산 큰 스님이 창건하신 곳으로, 뒤에 옆에 보시면은 숭산 큰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스님의 제자분들, 스님들이 입적하신 스님들의 영정이 밑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처사 때 화계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숭산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앞으로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룡산에 와서 참선을 할 수 있도록 계룡산의 국제선언을 건립할 것이다, 창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법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숭산 스님은 타너 스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고, 타너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그 후배 스님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홍법원에서 계실 때 일본 동경대학에서 타너 스님이 일주일간 특강을 하실 때 그때도 만나셨고, 미국의 홍법원 10주년 법문에서 타너 스님의 마지막 1982년도 영상 법회가 있었던 그 장면도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을 미국에 초청해서 이루어진 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항상 계룡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숭산 스님도 그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 계룡산에 국사봉 올라가는 바로 입구 있는 곳에, 이 좋은 곳에 무상사를 창건하시고, 미래의 세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 좋은 계룡산에 와서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제선언을 창건하게 되셨던 곳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곳은 바로 국사봉과 향적삼방을 이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사찰이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이 이 계룡산 엄사면에 국사봉 자리에 숭산 스님의 선언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세계에 한국의 정신 문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숭산 스님 역시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계룡시 신도암면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산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의 정상인 천왕봉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우백으로 쭉 산이 연봉으로 이어져 있어서 저쪽 산 꼭대기가 바로 이 그 국사봉이 되는 장소가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좌청룡이 쭉 돼서 산으로 계룡산이 전체로 감아돌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육군, 해군, 공군의 사령부,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장소는 원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새롭게 조선의 도읍을 설립하려고 했던 바로 그 왕궁터인 신도안에 그 축조했던 그 주춧돌들이 여전히 계룡대 안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저 장소가 굉장히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지난번에도 살펴보셨듯이 저기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간산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터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왔던 장소입니다. 타너스님은요, 저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룡대 군부대가 있는 저 안에 장소는요, 계룡시 신도암면 부남리라고 돼 있습니다. 부남리는 원래 불암리입니다. 부처불자의 바위암자 불암리입니다. 원래 서울 한양은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건립이 됐는데, 불암사, 그 다음에 불암산이 있는 부처바위가 조선의 도성 바깥에 쫓겨났다. 그리고 인왕산 부분에 스님이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인 선바위도 도성 바깥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의 우리 정신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이 신도안 쪽에 있는 이 계룡산의 이 터전은 부처바위가 안쪽에 들어와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는 불교의 정신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타너스님은 모든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가지고 일본의 주석은 단한 번도 인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이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중심은 계룡산이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요. 바로 이 터전이 신도안을 중심으로 했던 이 계룡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도시라고 할수 있고요. 요 안에 계룡대 900만 평이 지금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 비어져 있는 곳입니다. 미래의 큰 터전이, 앞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터전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우한 일이고,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계룡산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현대의 한국의 아주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기 있는 그 계룡산 정상의 천왕봉을 말이죠. 일본 천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천왕봉이라고 하고, 원래 천왕봉이었는데, 하늘천자 임금왕자 천왕봉이었는데, 이 서울의 인왕산도 그렇게 했듯이 임금왕 앞에다가 날 일자를 집어넣어서 왕성할 왕자로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일자를 집어넣어서 천왕봉 내지는 날 일자가 들어있는 천왕봉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저 이름을 빨리 바꿔서 창씨 개명이 아니라 창지 개명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러한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 우리의 정신 문명까지도 수탈했던 그러한 것을 빨리 바꿔서 천왕봉이라는 이름을 빨리 회복하고 우리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장소가 비어 있구나라고 해서 희망찬 미래를 예감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의 전통 강원 승가대학으로는 이 동학사가 운문사와 함께 가장 유명하고 활발한 교학을 연찬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합니다. 근세에 고승이셨던 경어선사께서 이곳 동학사의 대강백으로 주석하고 계셨던 것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제자이셨던 망공 스님이 10대 초반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경어선사를 친견하고 스님을 따라서 천장사로 행자를 하러 다시 갔던 그런 그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께서는요, 1984년 갑자년부터 그다음

갑자년이 되는 60년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계룡산에서 가장 학문을 연마하고 경전을 연찬하는 최고의 도량인 이 동학사에 비구 스님이 사시다가 이제 비구니 스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주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인연법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계룡산이 이 남녀가 평등하고 세상이 음양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학사의 이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학문을 연마하고 경전을 공부하시는 이 경안이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이 동학사의 이러한 깊이 있는 학술의 전통이 미래의 역학에 의해서 비구니 스님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타너 스님이 미리 예견했던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동학사에서 보면은 이 주변에 전부 산으로 빽 둘러싸여 있고 안산이 있으면서요. 앞쪽에는 문필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필봉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과 같이 생겼다 해서 안산에 문필봉이 있으면 공부나 학문, 학술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양상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사상이 있는 것이죠. 네, 이곳은 대전 유성구 학화동에 있는 자광사입니다. 타너 스님께서 1969년에 창건하신 절인데요. 지금도 아주 타너 스님의 유품도 남아있고 스님이 모든 집필들을 화엄경 이후에 사교, 사집, 그리고 주역과 노자의 번역까지 모든 집필 활동을 하셨던 아주 이 계룡산 자락에 유서 깊은 자광사에 왔습니다. 타너 스님께서는 이곳이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집성사라고 이 서원터였습니다. 이 유생들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사당이 되었던 그러한 이 장소를 대전에 있는 한 병원장께서 이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스님에게 권유하셔가지고 스님께서 이곳을 직접 여기서 사서 창건을 자강사를 창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대전 유성에 오시면 유성 온천이 유명한 걸로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이 날고 있다가 학이 날개를 다쳐서 어느 곳에 내려앉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곳 학하리에 내려왔다. 그래서 학하리가 되고요. 유성 온천에 있는 따뜻한 물로 날개를 치료를 해서 다시 다 나서서 하늘로 날 수 있었다 하는 곳이 바로 이 유성과 이 학하리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앉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곳에서 집필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엄대학원을 세워서 이 계룡산 마지막 자락에 동양의 유불선 삼교와 선과 화엄을 중심으로 한 이 동양의 정신 문명을 선양할 수 있는 큰 교육의 터전을 화엄대학원을 설립하실 것을 발언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록 성공하시지는 못했지만 스님의 예지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이 근처로 다 이주를 하고 새로 이 대학을 설립해서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때 이 동양학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 화엄대학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광사가 창건됐을 때만 해도 이 주변에는 전부 논밭밖에 없었고요. 굉장히 넓은 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라고 할 만큼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항상 여기에서 글을 쓰실 때 추성봉하 장경각에서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성봉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천문학에서 말할 때
북극성을

수성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이렇게 가서 중심쯤에 가면 말이죠. 여기에 평지에 갑자기 평지 돌출한 별봉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지형물이 하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성봉이라고도 하고 별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이름하여 북극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동아일보사의 그 인촌 김성수 선생이 그 집안에서 그곳을 사서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사서 별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많은 중국에서까지 특별한 지형물이라 해서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랬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근데 추성봉이라고 썼을 때는 그 별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 계룡산 자락에 저 부분에 있는 계룡산을 우리가 그 국사봉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중심이다, 북극성이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이 중의적으로 쓰시지 않았나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그러합니다. 별봉뿐만 아니라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했던 타너 스님의 그런 생각과 정신이 이곳의 자광사에 녹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는 자광사 1층의 조사전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하남 스님과 타너 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 뒤에 이 앞뒤로 전부 타너 스님의 보셨던 책들, 쓰셨던 책들 그리고 10만 장이 넘는 원고지 용지가 그대로 6필 원고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그 서적들을 보시면 타너 스님이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모든 동서양의 모든 그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다 탐독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님의 훈장과 감사패 많은 그 유적들 남겨 있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이 자광사의 이 담장 굴사를 했는데요. 원장 시주라고 해서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에 원장 굴사를 했다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맞추신 겁니다. 무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광명의 태양이 떠서 이 넓은 땅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연월일시를 맞춰서 이 불사시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룡산 자락의 이 자광사에서 자비의 광명이 온 세상에 비춰서 미래의 어떤 그 밝은 광명이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의 원력불사에 그런 자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스님께서 계속해서 집필을 하시고 수없이 많은 분을 만나주셨고 국사와 그 다음에 불교계의 큰 일들을 같이 담론하셨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곳에서 해운거사라, 거사라고 하는 아주 수락의 대가인 그분도 이게 누구나 오셔도 만나주셨고 향적산방에서 정역을 연구하셨던 학산 이정호 선생도 이 자광사에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타너 스님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역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운거사라는 분은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이 역학의 대가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단성이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TV가 잘 없었는데요. 신문에 얼굴이 난 것을 보고 해운거사는 이분이 30대 중반에 세상을 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나이가 되니 대통령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뜨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학적으로 실력이 있는 분들이 타너 스님에게 전부 와서 역학을 함께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이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하는 분들을 타너 스님을 다 찾아와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너 스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취사 없이 다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 자광사는 타너 스님의 간산사상 계룡산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도가 이전할 수도 있다. 부남리라고 하는 신도안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역사적인 그 실

영광스러운 장소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던 스님의 미래 예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타너 스님의 이곳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오대산 월정사에서 그다음에 이 자광사에서 감방과 간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시고 우리의 발전을 기획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전에 오시면 꼭이 자광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타너 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나무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 이처럼 숨어있는 가래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거듭 일어난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류라 부른다.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3: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3: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한 봄의 끝자락. 경기 북부 역사의 중심이자 멋과 흥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손꼽히는 경기도 양주를 찾았습니다.
1: 이야,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도 좋고 산세도 좋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화 견문록, 드디어 시즌2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시즌2는 저 배우 이원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이곳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일까요? 경기도 양주는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양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0: 여러분들이 꼭 다녀가셔야 될 곳은 바로 양주 회암사입니다. 이 뒤에 펼쳐져 있는 천보산의 기운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곳 양주 회암사는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따라오시죠.
1: 회암사지로 향하는 길. 넓은 잔디가 펼쳐진 야외 조각공원에서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지. 아, 이쁘다. 어, 이거 회암사지에 이렇게 구경 오신 거예요?
2: 있으니까. 아, 놀기엔 정말 좋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널찍하고.
2: 자유를 만끽하니까 애들이. 손도 안 잡잖아요.
0: 그러니까. 아, 애들이 놀기에는 정말 좋네요. 자주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2: 안녕.
0: 그래. 날씨 좋다, 날씨 좋아.
1: 자연과 어우러진 잔디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야외 조각공원을 지나면 드넓은 회암사지를 만나게 됩니다.
0: 아,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회암사지 전망대입니다. 이야,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 회암사지 터가 한눈에 쫙 보이네요. 어마어마하네. 아.
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 위치한 회암사지는 지공스님이 주변 지형이 인도의 나란타와 비슷해 그 절을 본떠 만든 262칸의 대규모 사찰입니다. 회암사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왕실 사찰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조선 중기 때 폐사되어 당시의 절은 빈터만 남았습니다.
0: 이 조선시대 최고 최대의 사찰답게 그 위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회암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3: 네, 저쪽에 양주 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학예 연구사 김종인입니다.
0: 김종임 학예 연구사님. 그러니까 회암사지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시네요.
3: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제가 한눈으로 봐도 이렇게 넓은데 일반 사찰의 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건물이 네. 이렇게 빽빽하게 회랑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산 경사면을 메워서 만든 이런 방식들이 고려시대 궁궐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0: 아, 고려시대 궁궐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3: 네,
0: 이렇게 돼 있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8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북의 중심축이 있고 좌우대칭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완전히 이렇게 대칭이 되게 돼 있는
3: 거예요. 네, 네, 대칭이 돼서 똑같이.
0: 아, 그러니까 이성계 왕이 이 자리에 오기도 했으니까 거의 행궁이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의
3: 맞습니다.
0: 절터네요.
3: 네, 실록에 아, 정확히 이게 나와 있어서 왕의 행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3: 네.
0: 조선 왕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를 딱 떠올리면은 동시에 떠올리는 한 분이 계시죠. 무학대사.
3: 네, 맞습니다.
0: 바로 그 무학대사가 여기에 계셨군요.
3: 네, 맞습니다.
1: 회암사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후 회암사를 중창한 나홍선사의 제자이자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회암사의 주지로 보냈습니다. 그 후 무학대사가 머무르고 있던 회암사에 불사가 있을 때마다 대신을 보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한편 이성계 역시 수시로 회암사를 찾았는데요. 상황으로 물러난 후에는 무학대사와 함께 회암사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곳에 머물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0: 그 역사적인 공간을 제가 직접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네. 들어갈 수 있나요?
3: 네, 가보실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0: 가보시죠.
3: 네.
0: 저쪽으로? 네, 가보시죠. 이 계단의 높이가 요즘 거

0: 거하고는 달라요.
1: 힘드시죠?
0: 엄청. 아, 직접 내려와서 걸어보니까 이 위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고인돌처럼 생겼는데 저게 보이는 게 뭐예요?
1: 예, 저거는 이제 정류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0: 정류대.
1: 네, 옛날엔 전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을 밝히기 위해 썼던 조명 시설이에요.
0: 아, 저 위에다가 그러면은 거대한 솥단지를 놓고 거기에 아마 송진?
1: 네, 송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0: 아, 밤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래서 각 건물들 앞에 저게 다 배치가 돼 있구나.
1: 네, 총 11개가 있습니다.
0: 아, 이 회암사는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나요?
1: 저희 회암사는 이제 국내 최대의 온돌이 발견된 온돌 유적지예요. 그래서 아, 총
0: 부를 때는 온돌?
1: 네, 부를 때는 난방시설, 온돌.
0: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시설인 온돌의 최대 유적지가 저희 회암사지예요.
0: 아, 단일 건축물로는 가장 크고 넓다는 거죠?
1: 네, 큰 건물이 저기 서승당지라고 가장 큰 건물이 있고요.
0: 불을 뗐던.
1: 그리고 이제 저희 회암사지에 한 70여 개의 건물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 이상에서 온돌 시설이 나왔어요.
0: 아, 그러면 온돌이 있다는 것은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거했던.
1: 그렇죠. 네. 그쵸? 숙박을 했던 공간이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온돌터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회암사지에.
1: 네.
0: 그렇다면은 다른 사찰하고 규모나 성격 면에서도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렇게 이 황폐할 정도로 터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1: 회암사가 이제 조선시대 최대의 이제 왕실 사찰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왕실 인물들이 여러 명이 이제 후원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후원하신 분이 이제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였어요.
0: 아.
1: 예, 문정왕후 들어보셨죠?
0: 그렇죠, 그렇죠.
1: 드라마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0: 많이 나와요. 그렇죠? 중종 때 개비였죠.
1: 네, 맞아요.
2: 조선 명종 때에 이르러 희대의 여걸이라 불리던 중종비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회암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불심이 두터웠던 문정왕후는 회암사를 중수하고 아들 명종의 건강과 세자 탄생을 기원하며 400점의 불화를 제작하는 등 이곳을 조선 불교 진흥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보우대사가 주지로 이곳에 머물며 불교를 중흥하고자 힘썼고 회암사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회암사에서 대규모 무차대회를 3일 앞두고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으면서 부흥하던 회암사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당한 보우대사는 피살되었고 억불 숭유 정책을 주장하는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회암사를 폐사시키고 불태우면서 찬란했던 회암사는 무너지고 그 터만 남았습니다.
0: 이 유림들이 득세하던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사찰이었던 네. 이 회암사가 이렇게 터만 남아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1: 네.
0: 그 정말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그 유물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아놓은 곳이 어디라고요?
1: 박물관이요.
0: 박물관.
1: 네.
0: 그러니까 박물관을 따로 지을 정도로 유물이 많이 출토됐다는 그쵸. 거 아니겠어요?
1: 네, 엄청 많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그걸 놓칠 수는 없죠?
1: 네.
0: 같이 보러 가시죠.
1: 네, 박물관으로 가보시죠.
0: 네, 가시죠.
2: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만나볼 네. 수 있었는데요.
0: 아, 여기가 그 박물관이군요.
1: 네.
0: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1: 2012년에 개관했어요.
0: 2012년. 그러면은 우리 하계사님도 그때부터?
1: 네, 네 그때부터 있었어요.
0: 아, 그럼 박물관에 네. 산 증인이시네.
1: 네.
0: 이야, 이건 좀 특이한 게 있네요.
1: 네.
0: 아니, 이게 유물도 네. 아니고.
1: 네. 왕실 행차 모형인데요.
0: 아, 조선 왕실? 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회암사가 네. 찾는 그 행렬. 네.
1: 그거를 이제 재현해 놓은 건데요. 그 저희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회암사에 네 차례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재현을 한 거고요.
0: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네, 잘 아시죠.
0: 제가 첫 번째 행사 때 네. 태조 이성계 역을 맡아서 네. 왕실 행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제가 바로 저 연이 보이죠, 연.
1: 네.
0: 연 안에서 이렇게 폼 잡고 딱 앉아 있었습니다.
1: 네, 저도 봤어요.

0: 지금 딱 요 계절 아닌가? 4월 말쯤에 했던 네,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회암사지 왕실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2: 회암사지에서는 2017년부터 태조 이성계의 왕실 행차를 재현한 왕실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회암사지 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주 씨가 2012년 10월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한 회암사지 박물관에는 1997년부터 회암사지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출토된 각종 왕실 유물 대부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태조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막세를 비롯해 왕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청기와와 용문기와 도자기 등 회암사지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유물을 통해 회암사가 지닌 역사와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0: 그러니까요, 뭐 옛날 무슨 장군들이 쓰던 이렇게 깨진 투구 같기도 하고 예전에 뭐 학교에 이렇게 달려있던 종 같기도 하고 모양이 아주 특이하네요.
1: 네, 거의 맞추셨어요.
0: 뭐,
1: 이게
0: 뭐예요?
1: 이제 우리 사찰에 가면 처마 끝에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0: 풍경.
1: 네, 맞아요. 풍경이에요.
3: 근데 이게 이렇게 큰 게 풍경이라고요?
1: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이제 건물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풍경을 통해서. 회암사지 이제 가장 중심불전이 보광전이잖아요.
0: 네네네.
1: 보광전 아까 2층으로 되어 있었죠. 네네. 굉장히 웅장한 건물. 그 건물에 달렸던 풍경이에요.
0: 그 정도 건물에는 네. 풍경도 이 정도가
1: 네.
0: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1: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막 뭐가 이렇게 뭐가 써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게 이제 크기도 크기지만 이 글자가 149자가 적혀 있거든요.
0: 아, 이 풍경 안에.
1: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글자가 엄청 써 있어요. 그래서
3: 낙서처럼.
1: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글씨는 이 위에 있는데요.
3: 아, 저 위에.
1: 네,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글씨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0: 잘 안 보이는데 왕사 묘
1: 예, 묘엄 존자.
0: 존자.
1: 네.
0: 왕사 묘엄 존자. 그 왕사면은 무학대사.
1: 무학대사. 왕의 스승.
0: 아, 네. 그리고 조선 국왕.
1: 네.
0: 조선 국왕은 이성계.
1: 네, 맞아요.
0: 아, 그리고 옆에는 이제 부인이겠죠. 비.
1: 네, 맞아요. 왕현비, 신덕왕후,
0: 신덕왕후.
1: 네.
0: 이 글자만 가지고 여기가 회암사 터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네요.
1: 그 회암사에서도 보광전에 달렸던 금탁이라는 게 여기 다 나와요.
0: 아.
1: 네. 그래서 이름이 풍경이 아니고 금탁인 거예요.
0: 금탁.
1: 네.
0: 아. 뭐 하나하나가 다 다르네요.
1: 네.
0: 이제 왕실이 뭐 왔다 갔다 했던 데니까 이름도 금자를 써서 금탁.
1: 네.
0: 잘 봤습니다. 자, 그럼 뭐 만

0: 네.
1: 와 있는 거구나.
0: 아까 제가 이제 목은 이색이 지은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네.
1: 목은지.
0: 네. 천보산 해안사 수족이.
1: 아, 저거에 근거해서 아까
0: 네.
1: 그
0: 모형을 만들었네.
1: 야, 저 위쪽에서 이렇게 해암사지 터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확 감이 안 왔는데 이 안에서 유물들 특히 그 금토
0: 금탁
1: 금탁
0: 네.
1: 네네네 그 풍경 네. 그 거대한 풍경 이런 걸 보니까 그 뭐 보광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짐작할 수도 있고 네. 아주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0: 네.
1: 아, 하여튼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본 거죠?
0: 아니요. 더 남았어요.
1: 뭐가 또 남았어요?
0: 이제 박물관에서 다 보셨으니까 네. 이제 저 위에 회암사에 올라가시면 세 개의 보물이 있거든요.
1: 아니,
0: 그걸 꼭
1: 봤잖아요,
0: 보고 가셔야
1: 다.
0: 돼요. 회암사지 말고 네. 저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회암사가 있어요.
1: 회암사가.
0: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계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딱 네. 끝나는 건가요?
0: 네, 이제 가서 보시면
1: 아,
0: 됩니다.
1: 예. 아니, 오늘 설명이 너무 좋았고 아니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쫙 읽히듯이 그림이 그려지듯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먼저 네. 회암사를 향해서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2: 회암사지와 회암사지 박물관 이외에 남은 마지막 한 곳 회암사로 향했습니다. 이곳을 봐야 진짜 회암사를 보았다고 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데요.
1: 아, 천보산 회암사 일주문입니다. 아, 바람도 좋고 아, 그 오르막길이 숨차긴 한데 이 숲길을 걸으니까 역시 기분은 아주 상쾌합니다. 야, 피톤칫.
2: 천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회암사. 조선 중기에 회암사가 불에 타 사라진 후 순조 21년. 회암사의 중흥을 이끈 지공, 나옹, 무학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고의적으로 훼손되었는데요. 세승려의 부도와 비를 다시 중수하면서 부도 왼쪽에 작은 절을 지어 회암사라는 사호를 계승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3: 반갑습니다.
1: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3: 아, 그렇죠.
1: 예, 예, 예,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막 고즈넉하니 뭐 새 소리, 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아니 근데 회암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암사지를 봤는데 그러면은 그 이름을 이렇게 이어받으신 건가요?
3: 네, 이어받아서 이제 회암사지가 이제 불에 태워 1565년에
1: 예, 예. 예,
3: 이제 그때 이제 불교 탄압에 의해서 아, 이제 불에 태워졌습니다. 태워져서
1: 그때 유림들이 다 태웠고
3: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828년도에 예.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분의 부도와 부도비가 있는데 여기 지공, 나옹, 무학 그 큰 스님들의 부도와 부도비는 고려 시대 때 1370년도부터 1400년도까지 세 분 이제 부도비를 여기다 모셨는데
1: 예. 그럼 그 유명한 그 세 개의 탑이 예. 여기에 안치가 돼 있고
3: 그렇죠. 요 지금 세 분의 부도 탑은 그 왕명으로 이해서
1: 예. 예.
3: 그 과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그 왕들이 예, 그 세 분의 부도 탑을 여기다 모셔라.
1: 예.
3: 해다 여기다 모신 겁니다.
1: 그러니까 세 분의 스님이 예. 정말 고려 말 선초에
3: 그렇죠.
1: 그 대 그 예. 승려시고
3: 그렇죠.
1: 우리나라 선승의 계보를 잇는 거의 이제 시조격이
3: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시호는 보면은
1: 예.
3: 나옹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학대사님도 그렇고 그 나라의 그러니까 왕의 스승으로다가
1: 그렇죠.
3: 모시갖고 왕사의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래서 네.
1: 아, 그럼 스님 네. 그 세 개의 부도탑 그 보물이 있는 곳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3: 예, 한번 가시죠.
1: 네.
3: 예.
2: 지공, 나옹, 무학
1: 아주
2: 3대 화상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0: 보시고.
1: 요새 아주 한창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고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1: 와, 멋있죠?
0: 네. 아, 예. 스님, 그럼 예. 이게 그 유명한 무학대사의.
1: 그렇습니다. 아. 무학대사. 예, 그 탑과 네. 쌍사자 석등이 지금 국가의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근데 일견 한눈에 딱 봐도 저는 이런 부도는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 분의 그 큰 스님의 부도가 예.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양주 회암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큰 스님들이 수행한 수행 도량터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0: 그 용이 뭐 척 감고 있는 거지.
1: 그렇죠. 용이 감고 있는 네.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140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네. 한 6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도 어제만 조성된 이런 것 같이 아주 선명합니다.
0: 그러니까 너무 깔끔해요. 예.
1: 너무 깔끔하죠?
0: 예, 그냥 현대 어디에 있는 그런, 예. 어, 참. 오히려 밑에는 이끼가 끼고 그랬는데, 예. 아, 이 왕사로서의 위용이 지금까지도 예. 6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이 회암사가 역사에 길이 남고 네. 이게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등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 예,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회암사지와 회암사를 다 알 수 네. 있게 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저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꿈틀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 좋은 결과 올 겁니다.
0: 예, 스님이 옆에서 예. 길을 확확 넣어주시죠.
1: 예. 예,
0: 지금 가시죠. 네, 네.
2: 3대 화상이 터를 잡고 창건하고 중창해 조선 초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워내고 천년 국찰의 틀을 세운 회암사. 세 분의 고승이 수행을 이어왔던 그 도량터에서 잠시나마 부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담아봅니다.
0: 과거에 찬란했던 영화를 말해주는 회암사지터의 그 수많은 주춧돌과 계단을 보니 새삼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설화견문록. 이 설화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060-800-7000번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왕실 사찰로 알려진 회암사. 비록 과거에 화려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회암사는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3대 화상이 꽃피운 불교 문화의 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이기려고 가진 악담을 한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 침묵을 지킨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고해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시

사람의 몸 가운데 360개의 뼈가 있고 500개 힘줄과 맥이 있으며 8만 종의 벌레와 9만 9천의 털구멍이 있다. 이들 모두 비고 고요하건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탐내고 집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공안법의 근본을 알아듣는다.

아무리 보석을 걸고 향과 꽃으로 꾸민다 해도 그 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 중생이 그 육신을 보호하고 아껴 미혹하여 눈뜨지 못함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에 덮인 불씨를 밟는 듯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육신을 멀리하여 물들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설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요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해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것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도,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곡상 소심 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

지방세계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하명자면삼도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앞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린 이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명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응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M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0: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조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0: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 마설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굳전

0: 무진호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

0: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리춘길 씨였습니다.
1: 형님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관음종이 유등제를 봉행하며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잠정 중단된 유골 발굴 재개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조계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2주기 추모 다례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이번엔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된 가운데 여덟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도 카네이션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전국 비구니회 해인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광명노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시설 운영 상황도 살피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노고를 취하했습니다. 후원 물품과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수행 그리고 포교에 정진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복지부문을 완벽히 하는 것이 우리 종단이 해야 할 일이고
1: 이날 회장 광룡 스님을 비롯한 전국 비구니의 임원진 스님들과 전국 지회장, 운영위원, 목련회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은 떡과 과일 등 먹거리와 2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의약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이 종교, 불교 단체가 좋은 영향을 줄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나 귀하고
1: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도 동참해 해인사 자비원 운영을 위해

0: 애쓰고 있는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1: 어른 모시는 입장에서 애를 다 먹고 아직 결혼을 다 못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해관 차원에서 어른 스님들 계신다고 선배 스님들 계신다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0: 해인사 자비원은 1999년 가야산 실버타운으로 시작해 2003년 해인사 자비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듬해 노인의료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 광명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부터 전국 비구니에서 운영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해인사 자비원 방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해인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사찰의 안녕과 국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와 환담을 하며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해인사 경내 판강학교를 방문해 팔만대장경 보건사업이란으로 진행 중인 서각교실 현장을 둘러보며 전통 판각 기술 개선과 미래 세대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해인사 자비원 방문은 고령화 시대 속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불교계 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생활불교의 꽃을 피운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지 올해로 124주년이 됐습니다. 진각종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한편 이 다가올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단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진각종 총인 덕일정사와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차례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전에 꽃을 올립니다. 스승들은 물론 종립학교 학생들에 이어 종립유치원 어린이들도 아장아장 걸어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화하며 회당대종사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24주년을 맞아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4: 어려운 시대에 탄생하시어 진호국가 중생구제 세간정화의 한길을 지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그 뜻을 이어받아 시대 문제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승속이 화합하여 인류와 사회의 밝은 빛을 회양하는 진실한 진각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3: 회당대종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생활불교의 가르침으로 진각종을 세웠습니다. 1947년 복잡한 의례 대신 육자진원 온마니 밤매움을 염송하며 스스로 닦는 실천수행을 강조해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인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5: 종교로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고 과학으로만 물질을 발전시킨 결과는 악한 대로 돌아가기 쉽다. 종교에 대한 믿음과 깨침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3: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각종은 끊임없는 제도 혁신과 체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교법을 체계화하고 동착한 포교 문제들을 다양한 시대적 방편들로 해결해 나가 국가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 창종 80주년 맞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제도와 마음을 혁신하고 체제의 전환을 꾀하면서 교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진각종은 회당대종사의 육자진원 울림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음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제를 봉행하고 잠정 중단된 유해 발굴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유등에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사부대중은 눈을 지그시 감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묵념합니다. 관음종이 지난 9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기 2570년 상생과 평화의 유동제를 봉행했습니다.

0: 이번 유등재는 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영령과 지난 2월 유해 발굴 과정에서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고 빅터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84년 전 장생탄강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덕분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대만의 잠수사 고 빅터 씨의 인류애를 밝히는 이치입니다.
0: 빅터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힘겹게 이어오던 민간 차원의 발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이날 관음종은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6월 발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 유전자 검사 결과 즉각 발표, 발굴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비, 예산 편성, 유해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 상생과 평화의 유등이 고인들을 모시는 길잡이가 될 때까지 우리 한종과 유족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 이 눈부신 불빛을 따라 이제 그만 캄캄한 바다에서 나와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0: 홍파 스님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공양 올린 빈자 1등 설화를 소개하며 관음종이 유등 공양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3: 난타가 올린 그 불빛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불은 다른 불은 꺼졌어도 그 불은 끌 수가 없느니라.
0: 2016년 조세희 탄광의 참상을 접한 뒤 올해로 10년째 기도로 영령들을 위로하고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있는 관음종. 이날 간절히 마음으로 밝힌 유등이 깊은 바닷속 영령들을 인도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모구 가풍의 계승자로 조계 총림을 이끌었던 전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 달회가 열렸습니다. 승탑과 비제막식도 열려 선사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조계 총림 송광사는 지난 9일 남은당 현봉대종사 이주기 추모 달회와 승탑 비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평소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과 자비로운 미소를 기억하는 사부대중이 송광사 대웅보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이라며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독려하던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은 아직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모아 법문집 무담실을 발간했습니다. 상담법어와 특별법문, 기고문, 인터뷰 등 스님의 평소 사상과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 걸 80여 편을 엮었습니다. 특히 BTN 불교TV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은 법문은 QR코드로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6: 무담시는 이 지방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무담시라는 말에 없을 무, 말씀담, 나눌 시자를 붙여서 화두로 만든 것입니다. 선사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5: 달회를 마친 대중은 자리를 옮겨 성보박물관 뒤 부도전에 세운 스님의 성탑과 비를 제막했습니다. 탑은 높이 3m, 폭 1.5m 경주석을 사용해 평소 스님의 기풍처럼 단아하면서 당당한 형태로 모구가풍을 상징하는 소 4마리를 양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석은 대강백 불국사 등민스님이 비문을 짓고 일곡 김재성 거사가 전서와 예서로 2,500여 자를 옮겨 썼습니다. 이날은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병숙 여사도 동참해 생전 인자했던 스님의 면모를 추억했습니다.
7: 퇴임 후 평산마을에 내려왔을 때도 잊지 않고 평산 책방까지 먼 길을 찾아주셨지요. 그때 보여주신 격려와 자비로운 눈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5: 너는 또 다른 나 라는 가르침으로 항상 대중에 벗이 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던 스님은 총림의 수행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8: 스님은 다 아시다시피 불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갔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스님 가풍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0: 하고 표상으로 삼고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 모국아풍을 앞세우며 수행과 전법, 그 어느 것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던 현봉스님. 열반 2주기가 지났지만 남겨진 스님의 발자취와 무담시 법문은 조계산 곳곳에 깊이 새겨져 후학들의 화두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봉행된 봉축탑 점등 법회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대종사, 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최혁준 경주시장 직무대행,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통참했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봉축탑 점등사에서 마음으로 밝힌 등불을 길잡이 삼아 항상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조실 종우대종사는 점등법어를 통해 어둠 속 등불을 밝히는 뜻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등불빛이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불국사는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권 프로그램으로 영남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여덟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인연의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부친 모신 날을 앞두고 열린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천년고찰 대구 동화사가 청춘들의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나는 절로 동화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1602명이 신청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접수 인원을 기록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청년 남녀 24명이 참가해 특별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24분은 1602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참가자들은 동화사 경례를 함께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차담과 공양, 1대1 로테이션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동화사 주지 성강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비로함에 모셔진 비로나자부를 형상한 선물을 전달했고 도륜 스님은 청실과 홍실 단주를 건네며 인연 맺기를 응원했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은 동화사의 상스러운 기운 속에서 상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1: 동화사만의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기존 만남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4: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절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외모도 잘생기신 분들이 많고 성격도 다들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오늘 이 자리가 꼭 정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과 최종 커플을 이어서
1: 저마다 준비한 노래와 춤, 신앙송이 이어지며 긴장감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6: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이성 또는 동성분을 만나는 기회가 색다른 경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떨리고 또 많이 또 신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인연의 가치를 청년들의 만남으로 풀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동화사에서 영남권 청년들의 만남으로 건강한 만남 문화와 결혼 친화적 가치 확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어제 부산 송상영 광장에서 이사장 상진 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장 자관 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무차 만발 공양을 개최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백명숙 회장은 불교와 인연이 없는 시민들도 거리에서 사찰 음식을 체험하며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포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차 만발 공양에는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함께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불자 등 3천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사찰 비빔밥을 대중 공양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의

0: 몇 줄 태화강이 자비의 등불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달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 현장을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싱그러운 실록이 우거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장엄한 축타들의 선도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세상에 알리는 윤 행렬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올해는 빛으로 있다 자비로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울산 시민 모두의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지는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은 연등의 불을 밝히며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2: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의 뜻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밝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1: 올해 축제는 전통 불교 문화와 현대적 콘텐츠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며 태화강 위에서 노를 젓는 형상에 헤들링 부처님 장엄 등은 백미로 꼽힙니다. 명천 스님과 선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건강한 식문화에 관한 관심을 끌어모았고 밤하늘을 수놓은 낙하놀이와 도련쇼는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3: 오늘 이 자리가 화쟁의 정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서 세상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전통 불교 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 이번 축제는 시민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울산을 대표 문화축제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경남경찰청 경승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경승실장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경승단과 지도법사 스님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신규 지도법사 위촉식을 갖고 산청 율곡사 주지 수미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합창제는 제주 전통 연등 문화축제의 하나로 도내 7개 합창단의 무대와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너와 나로 막을 연 공연은 연합합창 아 놀라워라로 대미를 장식하며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연합합창단 조수일 회장은 공연을 통해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공덕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태고복지재단 미타요양원이 어버이날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미타요양원은 지난 9일 요양원 내에서 2026년 가족과 봉사자가 함께하는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악공연과 가요 무대로 이어진 행사에서 미타요양원은 순비 로타리 클럽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과 요양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장 수지 스님은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광명 노인 요양원에 전해진 스님들의 따뜻한 자비행은 복지가 곧 수행이란 불교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발언해봅니다. 5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가산을 거의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저는 억울함과 죄책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얼마 전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해놓고 가산을 다 갖다 때려박아 넣나 보네요. 이건 100% 날리지 않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얼마 전에 주식을 투자했대 다 날렸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 스님 제가 주식 인생 30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산을 연세 은퇴하시고 은퇴자금 좀 더 빵빵하게 모으려고 은퇴자금이 아내랑 둘이 쓰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내를 좀 인생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불리려고 30년 경력을 믿고 했다가 가산을 다 날려가지고 보살님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주식이 보통 이제 뭐 한 1, 2% 정도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한 뭐 97, 8, 9%가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벌었다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는 이래서 그렇대요. 그 누가 나 주식으로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특정 시기에 특정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 소린 거래요. 나는 주식으로 늘 돈을 버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다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게 뭐 이제 회사를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뭐 필요한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제 둘째치고 이런 예를 들어 이미 주식으로 날렸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일단 아, 내 돈이 아니었구나. 2년 따라 그냥 돈이 왔다가 2년 따라 돈이 갔구나.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마음 공부랑 똑같아서 주식을 할 때도 하더라도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라는 과도한 집착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스님 자꾸 그 집착 없이 여윳돈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집착 없이 여윳돈으로 해봐야 그걸로 돈 못 벌어요.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착 없이 여윳돈으로 하면 예를 들어 뭐 몇십만 원, 뭐 1, 200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하면 그걸로 죽어라고 벌어봐야 몇만 원, 몇십만 원 버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왜 주식을 하겠어요? 그 스트레스밖에. 그 말은 곧 이걸로 벌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벌려면 크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첫째는 집착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단 말이죠.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진정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모를 뿐 하는 지혜예요. 안다고 여기는 순간 그건 어리석은 망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날리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했든 이제 막 시작했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몰빵할 만해.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뭐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막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 그러면 막 돈을 빌려서라도 막 몰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확신을 가지는데 수많은 정보가 동원이 되겠죠.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 누구누구 아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에 하면 도움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더 자기 생각을 더 확신할 수 있는 확증 편향 같은 게 더 강렬한 확신으로 이건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치쳤다고 생각을 못하고

확실하다. 온 우주가 나를 돈 벌게 해주려고 지금 이 모든 정보를 나에게 주었다.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과도하게 무리한 돈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졌는데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봤을 때, 그 비전을 봤을 때, 심지어 뭐 그 회사를 가봤는데 혹은 그 회장을 만나봤는데 회장님이 마인드도 좋고 뭐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몰빵을 해 투자하면 될까요? 완벽한 회사가 확실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민감한 회사라면 그런 건 계산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연기법의 세계라는 건, 중중무진 연기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계산에 없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회사, 아니면 뭔가 이제 막 시작한 회사인데 너무너무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투자를 했는데 거기 격리 직원 하나가, 신문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격리 직원 하나가 미친 척하고 돈을 그 막 수백억을 들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더구만요. 이 온 우주 전체와 연결돼 있잖아요. 온 우주 전체를 내 생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망상이에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확신은 그냥 확증 편향이에요.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연기법의 세계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스님, 제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확인했어요. 뭐 미국 정가의 모든 소식까지, 뭐 모든 것까지 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기상이변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 같은 게, 그 뭐 얘기하고 터져요? 코로나가? 아니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그러는 것도 계획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한 실수에서 일어나거든요. 오해에서 일어나고.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에서 시작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심할 줄 아는 거죠. 내가 다 알 수 없어. 보세요. 다 알 수 없다라는 딱 지혜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100% 투자 안 하겠죠. 이게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또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무리한 투자는 안 하겠죠. 과도한 투자는 안 하겠죠. 이거 없어도 되는 정도만 투자하겠죠. 근데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히 이 판 돌아가는 걸 대충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손바닥 안에 딱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어떤 거 하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 통제라는 게 없어요. 얘도 내가 통제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이 몸뚱아리 내가 통제됩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병원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프지 마! 이러면 되죠. 근데 얘를 통제 못 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세상을 통제해요? 어떻게 엔비디아 주가를 내가 통제한다고 확신을 해요? 얘도 하나, 오늘 난 반드시 저녁 때 짜장을 먹을 거야. 그런다고 짜장 먹어지나요?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많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 단순한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망상,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확신에 찬 생각, 그건 확신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망상일 뿐이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도 내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세상을 전혀 통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망상에서 놓여나니까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다 마음 하나가 꾸는 꿈인 줄 아니까 꿈의 내용을 손쓰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을 뭐하러 바꾼지요? 이 전체가 꿈인 줄 깨달으면 되는 거지. 삶의 이야기 스토리, 연기법의 현실적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 연기법을 깨달으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져도 상관없어요. 이 해탈의 자리에는 이 마음의 자리, 이 마음의 자리는 어떤 걸로도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좋거나 나쁘지 않고 옳거나 그르지 않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 이 진실 여기 하나에 눈을 뜨면 그게 정멸이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세상에서 하늘에 별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고 지구가 폭발해도 상관이 없고 병이 내이 몸이 병이 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내가 꾸는 꿈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는 여여부동한 바탕이 자기지, 그 위에 오고 가는 모양은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다가 파도가 예쁜 파도가 쳤다고 막 내가 예쁘다고 하겠어요? 바다인 줄 알면 이런 파도가 치든 저런 파도가 치든 상관하지 않아요. 파도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뭐 하려고 그래요? 파도의 모양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인 걸 깨달으면 끝나는데 얘가 난줄 알고 이 하나의 파도가 난줄 알고 얘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좀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칭찬받고 그런 인생으로 바꾸려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거 됩니까? 얘 맘대로 되나요? 이거 내거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돼요. 인연 따라 펼쳐질 뿐이지. 애초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으로 붙잡아서 집착하면 그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인연법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인연이 이래서 얘의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신구의 삼업을 바꾸면 얘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다르게 무르익거든요. 얘의 업을 다르게 익어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과거에 수억겁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지금. 지금 참회하고, 지금 마음을 밝게 쓰고, 지금 마음을 깨닫고, 지금 신고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면 그 일체의 과거의 업이 소멸돼요. 그러니 지금 내 신구의 삼업에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불교에서는 그 신구의 삼업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신구의 삼업이 힘을 지닌다는 뜻으로서 업장 소멸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업을 짓고 했어도 그 업장 소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가 드세고 팔자가 괴롭고 업장이 두터워도 그거 깨끗하게 청정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세요. 어떻게? 지금. 계율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살생투도 망어라는 삿된 업을 청정한 업으로 바꿔라. 십선업을 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세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10가지 업을 청정하고 선하고 좋은 업으로 바꾸면 지금 바꾸면 바로 지금 업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뿐이기 때문에 지금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수억 겁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지금 불을 하나 밝히면 지금 곧장 밝아지잖아요, 동굴이. 1000년 어두웠던 동굴은 1000년 동안 밝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과거 업장이 아무리 두터웠어도,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지금 바르게 깨달아서 지금 내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지금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수억겁의 업이 여기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광로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용광로 속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그냥 용광로에서 녹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신구의 삼업이라는 이 몸뚱아리라는 사법계, 현실 세계의 나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몸뚱아리라는 아상, 얘를 바꾸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법문,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는 방편의 법문. 시론, 계론, 생천론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오원을 나라고 아직 생각하는 업습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하는 법문이거든요. 보시를 해서 복을 짓고, 계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업을 지어서 복된 삶을 살고, 그렇게 되면 생천론,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과보를 맺게 된다. 얘가, 누가, 얘가. 그건 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의 이야기죠, 아직은. 시론, 계론, 생천론 수준은 방편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해 보세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방편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죠. 그거는 시론, 계론, 생천론 수준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편의 법문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영원히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좀 너무 힘든 삶을 한번 좀 해결한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도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출세간의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한발 성큼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초기 경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오온계공의 오온이 무아라는 사실, 눈 깊고 혐엄 때 색성왕의 미촉법이 그저 인연따라 모였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삼사가 화합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별될 뿐이다라는 사실, 즉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인연으로 본다는 의식이 일어날 뿐이지, 그런 그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의식은 이런 세 가지가 나라는 생각과 내가 보는 것이라는 생각, 그 분별 의식이라는 생각이 모여가지고 그런 망상이 일어날 뿐이다. 무아니비소신의 무색상인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기 하듯이 그 18개가 전부 다 공한 줄 안다면, 그게 인연으로 화합해서 있는 건줄 안다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법문 듣는 동안 전쟁은 없죠. 지구 반대편에 전쟁은 없죠. 법문 듣는 동안. 왜? 법문 들을 때는 여기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떠올리지 않았잖아요. 눈 깊고 혐엄 뜻으로. 아니비설신의 근으로 색성미촉 법경, 전쟁이라는 경계를 헤아리지 않았죠. 헤아리면서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저 나쁜 놈들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면서 이삼 의근과 법경과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막그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낸 그 모양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분별하면서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문 듣는 동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여기서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놈이 10년 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10년 전에 그놈하고의 걔가 나를 괴롭혔는, 나보고 무시했던, 그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았던, 그게 그때 1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그래서 그거 1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해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사회에서 막 존경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물질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 기억만 해도 막 그 친구를 보면서 분노를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큰 사람이 돼버리면 어때요? 10년 전에 그 친구를 생각해도 그냥 웃기죠. 미소를 띠면서 아이고 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냈지? 여전히 내가 지금도 구질구질한 사람이 돼 있으면 그 친구 볼 때 막 여전히 분노할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사람이 돼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지금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서 야,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야 너한테 참 뭐 그랬다 하면서 오히려 귀엽게 보죠. 저절로 업장이 소멸돼요. 그 사람과 응어리가 저절로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럼 10년 전에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지금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탁 해결이 됐어요. 아, 내가 그 생각에 끌려갔던 거네.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도 괴롭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10년 전에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분들이 돈에만 집착해서 돈 벌면 제대로 돈을 벌겠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뭐냐면 세상 모든 공부예요. 돈 공부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공부예요. 왜?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일이 없거든요. 구조는 똑같거든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지혜로워져요.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마음 공부 제대로 하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자식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고 과도한 집착과 욕심, 욕망 부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니까 인연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과도하게 유의 조작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라는 틀이 없어요. 왜? 나라는 게 없으니까 인연에 내맡기고 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한계를 두지 않으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죠. 야, 수행자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저 방거사는 자기 재산이 수행자는 재산 갖지 않는다고 방거산 재산을 전부 다 동종에 다 갖다 버렸대. 나도 그래야 돼. 수행자는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노후자금 마련해놓은 돈 전부 다 한강에 갖다 던져버릴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만이 도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인연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겉모양, 모습으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 도의 모든 모습이 아니에요. 도인은 화를 안 낼 거야. 그 종말인가요? 도는 화를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도인은. 오히려 도인 아닌 사람은 남들한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화가 나도 꾹꾹 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한테 잘 보이거나 뭐 이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할 말은 그냥 상관없이 막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정해진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도에는. 도인들은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사는 게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오늘 부분을 조금 또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좀 잘 모르던 뭐 지도 비구니 뭐 이렇게 잘 모르던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나왔었고요. 오늘부터 육조 스님의 그 가장 걸출했던 제자가 연이어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세 스님과의 일화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청원 행사 가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남학회향이 나와요. 이 청원행사와 남학회향이라는 두 스님이 육조 스님의 두 명의 걸출했던 제자들이고 뭐 육조 스님의 2대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남학회향 아래에서 임제 그 뭐 오가 칠종이라 해가지고 육조 스님 밑으로 다섯 개의 종단 뭐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 남학회향과 청원행사라는 두 스님에게서 만들어졌어요. 또 남학회향 밑에는 마조도일이라고 강서성의 마조도일이 있었고

홍은행사의 제자로 호남성의 석도 희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회양의 제자 마조도일과 청원행사의 제자 석도 희천이 강서성과 호남성에서 아주 법을 혁혁하게 펴는 그런 아주 큰 스님으로서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강서, 마조, 호남, 석도 이래가지고 강서, 호남, 그래서 강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무슨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강호에 뭐 무슨 강자가 뭐 나타났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강호라는 말이 이렇게 걸출했던 바른 법을 펴는 스승 밑으로 모인 승가, 공부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강호라 불렀어요. 바른 법을 펴는 어떤 공부인의 모임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그 무슨 강호도량 이러면 진짜 바른 법을 전하는 도량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강호 승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바른 법을 이렇게 펴는 그런 스님들의 모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이두 명의 스님들이 아주 훌륭했었고 그 밑에서 지금 우리가 선을 배울 수 있었던 모든 선사 스님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두 스님의 문화에서 나왔었어요. 그첫 번째 스님이 이제 청원 행사 선사고요. 청원 행사 선사는 성이 유씨요, 길주의 안성 사람이다. 조계의 법석이 성대하게 잘 교화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는 물었다. 조계산에 계시는 육조 스님의 법을 펴는 이 승가가 아주 성대하게 법을 잘 펴고 교화한다는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보통 이제 제자들이 찾아올 때는 스승에게 찾아와서 도를 묻죠. 도가 뭡니까? 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공부를 묻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점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청원 행사와 남학회양 또뭐 영가 현각 이랬던 분 이런 걸출했던 분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이미 오기 전에 한 소식을 했던 그리고 본인이 했던 그 공부의 체험이 바른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진달까 뭔가 이렇게 검증을 받는달까 증명을 받는달까 그러기 위해서 온것 같은 느낌이 더 커요. 육조 스님도 그랬죠. 오조 스님이 법을 펴서 도를 깨닫게 하는 그 방편이 아주 뛰어났으면 오조 문화에 수백 명이 있었다는데 그 중에 수십 명은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수십 명, 수백, 뭐꽤 많은 견성 도인들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조 스님 문하에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조 스님이 본인의 법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편으로 교화하는 이 재능은 조금 없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수 제자가 신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탁 들어왔는데 육조 스님은 그냥 나무꾼으로 있을 때 금강경 구조를 듣고는 뭔가 한 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조 스님에게 와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지금도 그럴진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또 세밀하게 같이 살아봐야 알수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이런 법이 많으니까 그걸 머리로 많이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같으면 더욱더 그랬겠죠.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법을 펴는 그런 게잘 없었다 보니까 한두 마디 딱 들어보면은 벌써 이 사람이 법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대본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오조 스님도 육조 스님과 몇 마디 거량을 해보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이 법을 바르게 깨달은 게 분명한 줄 알고는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육조 가사 의발을 전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원 행사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통 와서 그뭐 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힘을 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느냐? 계급에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계급은 이렇게
층층이 계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랫계급과 윗계급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중생이 부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다못해 수다원 계급에서 사다원 계급으로 가려면, 사다원에서 뭐 아나함으로 가려면, 이렇게 공부의 단계 단계로 점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급에 떨어지는 건 둘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이 스님의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본인이 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이 지위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수도 있고, 모르긴 해도 이 질문, 그 뒤에 나오는 질문까지를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스님이랄까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확인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 자기가 확인한 이 마음을 뭔가 이렇게 더 익숙하게 챙긴다? 뭐 이렇게 법을 챙긴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점점 더 이렇게 확고해지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생기고 이런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뭔가 믿음, 신심이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뭔가 하나가 정말 이게 다일까? 이게 끝일까? 이게 구경일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정말 이게 맞을까? 이거 말고 그래도 뭔가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미진한 거 더 끝까지, 끝끝내 내가 하나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부처와 같은 지위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뭔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공부한 이것이 마지막 정말 구경각이 맞을까 하는 어떤 그 공부가 다 마지막 꼭지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그런 계급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본인이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걸 스스로 아마 해결을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힘써요? 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분별, 그런 게 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물을 때 이거를 그냥 다르게 말하면 약간 육조 스님을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여기서 육조 스님이 제자에게 휘말려 들어가지고 너가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관해야 된다.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건 또그 질문에 말려드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육조 스님은 이렇게 물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했길래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딱 질문을 들어보니까 대충 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묻는단 말이에요. 넌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원행사가 말했어요.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자기는 이미 성스러운 진리조차 행하지 않았다. 성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성제 이러죠.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은 사성제에 담겨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성스러운 진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진리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사성제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사성제를 바르게 공부하면 거긴 사성제가 없어요.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게 공부하고 나면, 바르게 깨닫고 나면 거긴 성스러울 것도 없고 속될 것도 없어요. 성속이 둘이 아니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게 따로 없어요. 진리랄 것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를 따로 실천해야 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청원 행사 스님이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지막 꼭지가 아마도 떨어진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상해서 대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봐라. 그런데 뭔 계급에 떨어졌다고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로 나를 떠봤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았는데

0: 거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둘이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계급이 없는 이 불이법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그냥 얘기를 하는, 주고받은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고 나면 딱 감이 오는 거죠. 아, 이 사람의 공부가 어느 정도구나. 아, 이 스승의 안목이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딱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께서 그를 이 정도 대화 딱 하고 나서는 바로 큰 법기로, 깊은 법기로 여겨서 그 대중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대중의 우두머리로 삼으면서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어느 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스승을 모시면서 같이 살았던 어느 날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겠죠. 그래서 아주 충분히 그 업습을 조복받고 본인이 이 공부를 해결했어도 자기 업습에 끌려다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스승 밑에서 오래오래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제는 하산해도 되는 어떤 때가 왔겠죠. 그래서 그때 너는 마땅히 어느 한 지방으로 가서 교화를 해서 선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보통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불교 이야기 듣다 보면 하산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너는 내 밑에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내가 너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너도 나도 이제 같은 자리, 부처님께서 반분자에서 가섭과 나누어 가졌듯이 나와 같은 부처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이제 굳이 내 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산을 하도록 해서 어느 한 곳에서 자신의 법을 펴도록, 이 법을, 부처님 법을 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삿된 망상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하러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묶어두는 일이 없어요. 오래도록 묶어두는 일이 없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자유. 근데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잠시 묶여있을 뿐이지, 잠시 그곳에서 공부하느라고 잠시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자기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 길을 가면서 자신이 살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나서 서로 안목을 교환하고 함께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한 지역의 법사로 법을 설하도록 그렇게 보내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만 육주단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 행사는 이어 법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길주에 청원산으로 돌아가서 법을 널리 펴고 교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원산으로 돌아가서 법을 펴고 해서 청원 행사 선사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에 도량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댁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0: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319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잠깐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PPT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저를 출가하게 만들어서 4년 동안 공부하게 했던 바로 주역 백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이 금강경 실천을 3년을 꾸준히 하면은 지혜가 생겨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몸 받기 전에는 이 몸에 받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비밀, 우주의 비밀이 알아지더라.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의심 날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 그것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몸의 그 세포의 변화하는 구조로 본다면은 살세포가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을 3배 하면은 뼈세포가 바뀌고 뼈세포가 바뀌게 되면은 바로 다 자기 우선 지혜가 점점 커진대요. 자기 전생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마음의 본체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겉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압니다. 나는 자비심은 조금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성질도 잘 낸다. 뭐 예를 들면 또 나는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다. 또 나는 성질이 상당히 조급하고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다. 자기 속마음은 겉마음은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내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게 있는지 이것은 되게 잘 모르는 표현입니다. 되게 겉마음밖에는 모릅니다. 또 속마음 속에는 위대한 것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고약한 것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내 속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더더욱 모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알고 봤더니 몇십 년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전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저 주위에는 심심치 않게 황혼 이혼을 발견합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몇십 년 살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느끼다가 나중에 폭발할 때가 되면 이게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겉마음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지혜의 한계인데 이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것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우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소종내부터 알아지고 이것이 숙명통이라고 하고 근데 좀 더 지혜가 확충이 됩니다. 지혜가 점점 커지면은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진대요. 우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듯이 이 열길 물속까지도 아마 훤히 보이는 그런 지혜에 이르게 돼서 자기 마음이 알게 되면은 비로소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타심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저 순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 성리를 본다고 해서 또 견성이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견성성

공부는 전혀 다른 걸로 압니다. 즉 타심통은 술술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비해서 견성성부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히 차원 높은 것으로서 본다는 점에서는 타심통과 견성성부를 전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백 박사님께서는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하고 속마음 이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명한 것은 아마 백 박사님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견성을 하면은 완전히 거의 아상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면은 이제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이 이제 점차 가능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수행하기를 327년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면서 뇌세포까지 속속들이 바뀌게 모르는 세포에서 아는 능력의 세포로 바뀌게 되면서 거의 이제 아마 부처님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진짜 중생 제도가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남편은 아내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길들이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리키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가르쳐진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랍니다. 길들인다고 해서 절대로 더더욱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 박사님께서는 너희들끼리는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제도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려고 하지 마라. 제도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초발심 자격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지 자신 죄작 유여산악. 자신의 죄업이 태산 같은 줄 알아야 비로소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수도를 할 수가 없다. 수도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실감이 안 나다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는 것마다 깨지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펀펀이 깨지고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조금 제정신이 차려지면서 이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진실불허한 얘기라고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난 척 하게 되면은요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위대성도 모르고 따라서 공경심도 안 생깁니다. 부처님에 대한 위대성을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못난 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을 알면서 부처님에 대한 아주 진실한 공경심이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업장이 높고 공부가 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환골탈태의 경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환골탈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3년이면은 숙명통이라고 그랬죠. 9년이면 타심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 타심통의 경지는 우리가 설명은 안 해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골탈태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우리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이해하면은 이 경지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천하에 거칠 것이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환골탄태라고 하고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열심히 빌고 또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렇게 빌고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우주의 주인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게 많고 이렇게 재앙은 끝도 없이 많으며 불안과 초조는 이렇게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스스로 약자로 생각하고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당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그런 벌을 스스로 자초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금강경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가르침입니까? 아, 우리는 죄인이고 약자고 본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이렇게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가르침이 금강경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바치다 보면은 그런 지업들이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았던 운명 같은 나의 그 업장이 하나하나 녹아가면서 그것이 3년, 9년, 27년이 되면서 완전히 우주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아마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게 되니까 비로소 아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옛날의 도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대요.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러면 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부처가 되질 못했어요. 자기는 용케 부처가 됐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한없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아마 내게 되는가 봐요. 도와줘서 자기처럼 밝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게 되는가 봐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고 자비심으로 그를 불러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불러와서 가르침을 주어서 점점 밝게 하는 것. 이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없은 옛날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뭘 가리키려고 그리고 충고하려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친구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저는 주제넘게 충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제넘은 것은 저뿐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아내한테 또 아내는 또 남편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버릇없는 자식은 또 자기가 부모를 많이 비웠다고 교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모두 한심한 짓거리들이다. 아마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 가리키느냐.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도를 하고 중생들한테 자비심을 내서 제도할 때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장을 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스스로 신심발심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도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도하기 위한 연극처럼 꾸며내는 설법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설법. 그 사람의 정도에 알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정도, 기가 그런 기자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설법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군대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장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준비가 돼 있는 장교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봉급 많이 주고 복무 기간이 짧다라는 그 이점만 생각하고 장교가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불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관세음보살 관심보살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장교가 돼서 장여 노릇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참 군대 생활을 아주 지옥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니 겉만 지도자지만 속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참고 참다가 우리 바로 직속 상관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더니 이제 내 생각에는 제대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좀 봐주시지 뭘 그러시지.

하시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넌 제대 말년이 되니까 점점 더 벌을 씹시 까보는구나 이렇게 이게 서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를 갖다가 영창에 보내느니 어떻게 그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영창에 부딪힌다고 난리를 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백 박사님한테 가서 여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장교는 대개 모든 명령 계통에서 열외로 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제대 말년인 장교를 갖다가 마치 신임 장교처럼 막 다루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부딪혔는데 그이는 물러서지 않고 저를 영창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이제 백 박사님께서는 그이가 그렇게 발끈하는 것에 너는 괴롭더냐 안 괴롭더냐? 아 괴롭죠. 근데 이제 똑같아요. 지금 저 그 괴로운 것이 참이냐 참이 아니냐? 저는 참이라고 느낍니다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착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 사실은 게 참이 아니고 착각이니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여력을 해라. 이것이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미륵전 여력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발끈하고 그랬던 그 중대장이 갑자기 싹 180도로 변해서 나를 부드럽게 대할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륵전 열애벌이 그런 신통수를 부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잘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열애벌 하거라. 그래서 자꾸 미륵전 열애벌 하고 이제 제가 군부대가 춘천입니다. 내려서 부대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저 사병 아이를 잠시 불렀더니 저를 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부관님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 났냐? 어제 전 중대원들을 소집해 놓고선 부관님을 성토하는 중대장님의 일장 훈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조인트가 까일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들은 게 있어요. 그 두려운 생각이 들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 자꾸 미륵전 열을 해. 미륵전 열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선 딱 들어갔더니 그 주번 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주번 사령이 중대장이었는데 일요일인데도 이제 그 당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 저 주번 사령실에 들어있는데 들어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딱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으면서 그 군 형법 책을 보고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아? 군형법, 야, 내 김소희를 지금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데 죄목이 뭐냐면 수소이탈. 토요일 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도 않고 수소이탈하면서 명령 불복종. 이것은 아주 당신은 한 달 후면 제대지만은 미안하지만 군대에서 영창 생활하면 사회 나가서 사회 생활하는데 막당한 지장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당신 지금 영창에 보내려고 이렇게 겁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우리 스승님의 밝은 지도가 없었으면 굉장히 쫄았을 겁니다. 저는 그분은 그 두려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받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딱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당신은 근데 수소이탈하고 토요일 날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저는 벌을 받을 것이고 제가 어디 간가는 알아서 뭐 하십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한번 얘기해 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백 박사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1967년이었는데 백 박사님은 내무장관도 하셨고 동국대학 총장도 하셨고 부통령을 두 번이나 나오셨어요. 다 떨어지시긴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백 박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 높은 백 박사를 만나러 가? 예, 저를 백 박사는 그분의 생각은 지금은 백 박사가 대단하지 않지만은
그때 그분의 보기엔 백박산 대단히 높게

보이고 나는 자기 밑에 있는 하찮은 부하로 보였는데 이 부하가 높게 보는 그 백박사를 만나러 갔다니까 눈이 휘둥그러고 그래 그분 무슨 말씀을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니 뭐 처벌을 주십시오. 뭐 그분 무슨 말씀을 한 그 알아서 뭐 합니까? 이제 그 순간 제가 갑이 됐던 겁니다. 을에서 갑이 됐는데 을에서 갑이 된 그 비결을 잘 아시죠? 자기가 주눅이 들어있으면 항상 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파치는 순간 그 을이라는 그 빈공한 마음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그 사이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면서 제 속에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순간에 한 30분 만에 깨끗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벌받는 것은 없던 걸 하자. 그리고 깨끗이 악수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통력이 뭐예요? 이제 그리 그 군대에서는 그 동기생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특히 선배 후배가 아주 엄하고 그렇지만 우리 ROTC는 그때 생기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동기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하고 친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동기를 만났더니 이제 헌대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우리는 2년 동안 별 개판을 치고 다 돌아다녔어도 영창을 보낸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너같이 착실하고 얌전한 놈이 어째서 어떻게 그리 영창 간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는 참 이상해요. 착실히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이 극장에 가면 더 빨리 적발이 돼서 더 빨리 정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다는 생각이 모범생일수록 더 예민한 거고 예민한 생각이 더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서 이제 소사로 들어갔습니다. 출가를 했어요. 아, 이게 나는 사회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공부를 더 한 뒤에 사회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시 백박사님한테 이제 문중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출가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백박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건 잘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네가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야 그게 무슨 고생이냐? 그 착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갖고 대단하게 알면은 어떻게 사나이가 공부할 수 있어. 그거 받쳐. 한번 받치면 싹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넌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질 않고 힘들지. 그런데 자꾸 받쳐봐. 자꾸 받쳐보면 점점 덜 두려워지고 덜 두려워지고 나중에는 싱거워져. 싱거워지다가는 나중에는 아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너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차츰차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 공부의 실감을 느낀 것이 여기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도인은요. 중생을 제도하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대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세요. 너 근심 걱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안 오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못할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아주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애인한테 버림받아서 힘듭니다. 진급이 안 돼서 힘듭니다. 경찰당해서 힘듭니다. 이런 수많은 하소연들이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맞죠? 우리 남편한테 깨집니다.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듣습니다. 아, 견딜 수 힘듭니다. 이제 그런 소리 했을 때 도인이, 야, 그거 착각이 본래 없어. 미륵전열협을 100일만 해봐. 이런 처방으로는 그 사람을 발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도인의 수기설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알맞게 잘 알맞는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일부러 연극도 꾸며야 됩니다. 근데 연극을 꾸미는 거 아무나 꾸미질 않죠. 진짜 화낸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진짜 자비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진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한 마음이 되는 모습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신심 발심해서
나아가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수기설법은 누구만